안녕하세요. 사랑에 들한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오늘 사랑에 들한 문을 여는 두 곡의 찬양, 김선희의 나는이라는 찬양이었고요. 나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어둠 몸, 더 라이트 워십의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장맛비가 잠시 그친 틈을 비그친 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에도 그런 시간이 있죠.

걱정과 분주함이 잠시 멈춘 순간, 문득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그 시간. 사랑했더라니 그 시간이 되고 싶습니다. 사실 행복이 거창한 곳에 있지 않잖아요. 따뜻한 인사 한마디, 또 사랑하는 이들의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요. 시편 118편 24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 사랑했들 안에 머무시면서 잔잔한 기쁨이 차고 넘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연주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한 말씀이 열왕기상 4장 29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오늘의 한 말씀 우물정 누르시고 0153 번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 아멘. 우물정 누르시고 0153 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내 인생의 찬양 준비되어 있습니다. 송정제일교회의 서상국 장로님이 오늘 1일 DJ로 출연하십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 응원의 문자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세요.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제일교회가 120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네요. 네, 장로님의 간증과 은혜로운 찬양 함께 잠시 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찬양 들으시고 서상국 장로님 만나볼게요.

0: 내 인생의 찬양.
1: 안녕하세요. 광산구에 소재하고 있는 송정제일교회를 섬기고 있고 과거에는 은행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지금 현재는 양계당을 경영하고 있는 서상국 장로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재정에 관한 일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교회 건축을 총괄하는 그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송정제일교회를 중학교 때부터 다녔습니다.

입니다. 원래는 초등학교 때는 이웃 교회를 다니다가 중학교 때 친구들이 그 교회를 이렇게 같이 다니다고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송정제일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평생 고등학교, 대학교 시대는 잠시 공부하기 위해서 서울에 좀 있었고 다시 직장을 이 광주에서 이렇게 가지게 되어서 송정제일교회를 계속 다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사랑하는 아내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자녀들도 교회에서 이렇게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략 한 54년 정도 이렇게 다닌 것 같습니다. 고향과 같은 교회죠. 항상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제가 부족하여도 잘 봐주시고 또 어려웠을 때는 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그런 따뜻한 교회로 생각이 됩니다. 송정제일교회는 1897년 정도에 유진별 선교사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유진별 선교사는 목포 항구를 통해서 남해안 그리고 내륙으로 이렇게 쭉 전도를 하시다가 주로 이렇게 영산강 그 지류에 배를 타시고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컨대 교회를 이렇게 설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주를 거쳐서 나주 유생들이 교회 설립하는 게 방해를 하니까 발길을 돌려서 내륙으로 이렇게 했는데 송정제일교회 전신입니다. 우살이라는 곳에 교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다시 한쪽에는 영산강 반대쪽을 통해서 양림동산이라는 곳으로 가서 교회를 이렇게 만들고 여러 가지 기독병원이라 할지 그런 시설 그리고 기관들을 만들어서 선교에 헌신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송정제일교회는 약 지금 13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유진별 선교사가 1925년 11월에 소천을 하셨는데 마지막 사역지가 송정제일교회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유진별 선교사가 송정제일교회 당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기록을 남기셨고 그해 11월에 소천하신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송정제일교회는 유진별 선교사가 마지막으로 사역을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당회록을 지금 현재 1권은 분실했고 2권부터 있는데 2권이 1920년도부터 기록한 당회록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1920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기록한 당회록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총회,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 총회에서 역사 유물 지정을 하기 위해서 1차 서류 심사가 다 통과되고 7월 중에 실사를 마친 후에 금년 총회 때 유물 지정을 이렇게 앞두고 있습니다. 찬양 자주도 부르지만 듣는 거 참 좋아합니다. 찬양을 부르는 것도 즐겨야 합니다. 혼자 차 안에서 남이 안 들으니까 자주 이렇게 차 안에서 부르곤 합니다. 찬양이란 그야말로 삶의 활력이지요. 찬양은 정말 답답할 때 찬양이 저 아우성이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하는 기도의 연장이기도 하고 그런 찬양입니다. 첫 번째 좋아하는 찬양곡은 찬송가 481장입니다. 가사가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굳이어 나와 함께 하소서.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제자들이 강권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십시오. 날이 저물었고 이렇게 날이 기울었는데 우리 함께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간곡한 이렇게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 이런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거절하시지 않으시고 같이 이렇게 유하셨던 그런 기절이 그 이 찬양의 누가복음 24장 29절 말씀을 인용해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내 삶이 이렇게 날이 저물 때 우리 주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렀던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481장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이 찬양은 또 너무도 유명해서 많은 그 공식적인 행사에서도 불려지는 찬양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즐겨이 부르고 좋아합니다.

성경제일교회는 우살릭교회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전도하고 유진별 선교사가 다시 그 전도에서 지역으로 이렇게 분할이 되면 그곳에서 또 교회를 만들고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초창기에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예배를 드릴 때 인근의 영광, 장성 이런 지역에서 성경제일교회 전신이죠. 우살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토요일날 오후에 이렇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마치고 어렵게 걸어서 영광, 장성 지역에서 우살리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숙식을 우살리교회 교인들과 함께 같이 토요일 오후에 하고 그러니까 일을 마치고 오신 분들이 씻지도 못하고 이렇게 허기진 배를 가지고 이렇게 오시면 우살리교회 교인들이 같이 집에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서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각기 자기가 속해 있는 처소로 돌아가서 다시 일상을 하고 한 곳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늘어나면 그곳에 교회가 또 생기고, 그게 처음 만들어진 곳이 당시에는 영광이었지만 지금은 장성 삼서면 보생리라는 곳에, 그때 당시에는 하라리라는 곳입니다. 하라리 교회가 만들어지고 기록에 보면 그렇게 우살리로 다녀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200명 정도가 되니까 교회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200명이 되니까 거기에 교회를 새로이 만들고, 그때가 1902년도입니다 기록에. 그리고 다시 거기에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인근에 소룡리 교회라는 교회를 또 만드는데, 그 교회가 오늘 성광교회라고 합니다. 성광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성광교회는 3.1운동 당시에 만세운동을 장성지역에서 처음 했었고 순교자가 나온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광교회는 6.25 한국전쟁 때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리고 삼석교회, 다시 성광교회에서 보생교회 신도들과 함께 또 만들어진 교회가 벤나드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벤나드리 교회는 지금 학명면 신오리에 있는 신옥교회가 벤나드리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뒤로 인근에 영향을 끼쳐서 묘량, 한평, 문장 이런 교회가 쭉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교단은 달라도 대부분 그쪽에 오래된 교회들은 당시에 우살리 교회의 영향을 받았다고 이렇게 교단은 달라도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송종제일교회의 전신인 우살리 교회의 역할이 선교사 쪽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희 송종제일교회가 1986년에 벽돌로 된 본당을 건축을 했었습니다. 근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당시에 헌금하신 분들을 기록해서 이렇게 벽 안에 타임캡슐을 만들어서 넣었었는데, 그게 이번에 증개축을 하면서 다시 발굴을 해놨습니다. 보니까 힘을 합해서 교회를 1986년도에 만들었는데, 교회가 이제 낡으니까 아무래도 신세대들은 교회가 이렇게 낡고 어둡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수용하지 못하더라고요. 고민하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 다음 세대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하는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신축을 하게 됐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본당과 선교관은 증축을 해서 편리성을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미관도 이렇게 좀 살려야 되지 않냐, 기능적인 것과 그런 것을 고려해서 증개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신축과 증개축을 하는 리모델링 문제까지 이렇게 같이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입당식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거창하게 하기보다는 그동안에 도와주신 분들을 기념하고 감사 예배로 입당식을 하자 해서 성대하게, 그렇지만은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눈물이 나죠. 2021년도에 건축위원회가 결성이 돼가지고 2022년 부지 선정, 그리고 23년 기공 예배, 24년 신축 준공검사, 그리고 26년에 이렇게 증개축 모든 공사를 이렇게 마치고 준공검사를 바꿔보니까 계산해보니까 5년 정도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마치게 된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땀, 예수님의 피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교회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눈물

저와 아내는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됐는데 제 고등학교 1년 선배의 동생입니다. 그 집을 이렇게 자주 놀러 갔었죠. 그 선배가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선배에게 물어보기도 많이 물어봤고 가서 보면은 여동생이 이렇게 있는데 피아노를 치기 때문에 이렇게 피아노도 한 번씩 쳐서 같이 노래도 부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집에 와 있었는데 주변의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어느 날 여름에 그 길가에서 이렇게 토론을 하다가 나를 이렇게 셌는데 장인 장모 되신 분이 두 분이서 이렇게 밤새도록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데 먼 데서 이렇게 보는데 가로등 밑으로 두 분이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가시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두 분이서 이렇게 가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그래서 저 두 분이 일평생 제 부모가 되셔서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힘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배 동생하고 꼭 어떻게 자려봐서 좀 사귀고 결혼도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용기가 안 돼서 사실은 몇 번 이렇게 시도는 했는데 퇴짜를 맞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다행히 주변의 권사님들께 그리고 선생님들께 이렇게 부탁을 해서 제 마음을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연결해 주셔서 결혼까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의 역사 130년 정도의 역사에서 장인 장모님이 장인은 장로가 일찍이 되셨고 장모님은 여성 장로가 생긴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여성 장로가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부부 장로가 되셨고 저도 두 분 장인 장모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주변에 신망을 얻기에는 뭐 너무 부족하니까 그건 어려웠던 것 같고 잘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장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 부모님이 이렇게 잘 해주셔서 그 덕을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행히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제가 받는 것은 절대 제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고 저희 윗대에서 이렇게 잘해주셔서 이걸 받고 있다. 장인 장모도 그렇고 이제 제 어머님도 그렇고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고 항상 봉사하시고 그런데 장인의 경우는 북한에서 오신 분인데 신의주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의 할아버지 때부터 장로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까지 하면 6대째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가족의 전부가 장로시고 또 본사시고 그리고 또 아이들까지 이렇게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대가 당대에서 이렇게 한 분이 이렇게 잘해 주시면 끝나는 게 아니고 면면이 이어지면서 정말 많은 그 자랑할 만한 복을 받은 집안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뭐 연구원이 되고 박사가 되는 게 그 잘 된 게 아니고 그 신앙을 이렇게 정말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신앙을 위해서 어떤 것도 포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집안 그리고 또 그렇게 지금도 잘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근데 그것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선대분들이 이렇게 잘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제가 더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 부족하지만 제 대해서 이렇게 더 열심히 해야 할 이유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도 되고 제가 좋아하는 찬양도 되는데 419장입니다. 주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제 아내가 유독이 이 가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느 순간에 제가 좀 욕심이 많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돌아보면 제 아내가 이 노래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노래가 좋아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이 날개 아래 그늘 아래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렇게 가는 것이 일상이고 가장 소중한 일인데 생각해보면 제 아내에게는 제가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고통을 주면서 제가 막 욕심부리고 했던 제가 평안함이 잘 못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항상 제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 이 평안함을 바라는 아내에게 실망시키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이렇게 제가 다짐하곤 합니다.

저는 사실 건축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어려운지는 몰랐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교회들이 건축을 하고 그 건축 때문에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고 또 때로는 그 건축 때문에 이렇게 분열이 되고 하는 것을 너무도 많이 저도 개인적으로 봐왔습니다. 건축하는 일은 그 시대의 소명이고 과업이고 제가 해야 할 책임이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또 허락하면 할까?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또 허락해도 그냥 피하지 않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이라면 하는 게 제 소명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다음 세대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성경제일교회는 앞으로 새로운 세대를 이어가면서 많은 인재들을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교회로 이렇게 삼고자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제일교회의 인재들이 그리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그 인재들이 다음 세대에 이렇게 메꿔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위해서 항상 나누어주고 함께 그 교회의 규모를 따지지 않고 주변의 교회와 함께 이렇게 협력해서 가는 성경제일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가기를 이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항상 좋아하는 곡 하나 더 한다면은 이 노래를 부르고 들을 때마다 그분들을 떠오르면서 참고 가는 그런 찬양이기도 합니다. 찬송가 582장인데요 1절 2절은 장공 김재준 목사님이 가사를 쓰시고 3절은 늦봄 문익환 목사님이 가사를 쓰신 그런 찬송입니다. 582장은. 근데 아시다시피 김재준 목사님과 문익환 목사님은 신앙 교리 속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어두운 현실을 변화시키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시고 그야말로 이분들은 자기 몸을 이렇게 온전히 헌신하신 분들이거든요. 이 찬양을 부를 때 생각할 때마다 이분들이 쓴 가사처럼 오늘날 한국의 이렇게 K컬처, K문화가 이렇게 된 것이 이분들의 기도와 찬양 덕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항상 제가 그 제 스스로도 이렇게 어둡고 또 암울하고 이렇게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고 들으면서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이제 언젠가 한번 그 문익환 목사님을 가까이서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볼 때가 있었는데 그분은 눈망울을 이렇게 보는데 너무 맑고 깨끗한 거예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눈을. 저도 이제 저런 눈을 한번 가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맑고 그 깨끗한 눈을 따라가지는 못했고 그분들의 노래는 이렇게 자주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듣기는 합니다. 네. 저 남은 인생은 지금처럼 맡고 있는 일 그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으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한다면은 외국에 나가서 봉사하는 가족들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그 일을 더 하고 싶고 지금 하는 일을 더 열심히 성실하게 잘 메꿀 수 있도록 그것만 해도 괜찮습니다. 아내 장로님께는 참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감사하죠. 김정혜 장로님이십니다. 한 번도 어렵다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잘 해주셨고 지금도 송정제일교회에서 5년째 이렇게 찬양대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이렇게 체력적으로 소진되어서 할 수 없을 정도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내려놓으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수고 많이 했죠. 우리 김정희 장로님을 존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동방송을 통해서 송정제일교회의 역사와 제 삶 여러 가지 경험하는 일들을 이렇게 나누게 돼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소중한 우리 국동방송 더욱 이렇게 발전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거고 더욱 협력해서 좋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송정제일교회 서상국 장로님의 내 인생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7882님께서 서상국 장로님, 우리 송정제일교회 비전센터 건축, 교회 리모델링, 선교관 리모델링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 윤선아 권사님께서 예 사랑의 마음 보내오셨고요. 5226님이 친정아버지께서도 교회 재건축 때 책임 대표 장로로서 일하시는 걸 옆에서 봤기 때문에 오늘 장로님의 얘기가 마음에 큰 울림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지난 주일 송정제일교회 126주년을 기념해서 예배당과 선교관 입당 감사 예식이 은혜 가운데 열렸습니다. 뒤에서 참 많은 분들이 묵묵하게 수고하셨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축복의 마음을 전하고 특별히 서상국 장로님 앞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사람들의 박수보다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는 그런 삶이 가장 큰 상급이겠죠. 흘리신 땀방울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함께하시고 앞으로도 가정과 건강 그리고 섬기시는 모든 사역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시길 축복합니다. 해같이 빛나리 전해드리면서 사랑이 뜨란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기도회 상임위원이신 사랑의 교회 북한 사랑의 선교부 이기원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오늘도 자유의 땅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단순히 태어난 곳이 이런 자유가 없는 곳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배고픔과 병마 그리고 억압과 압박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에게도 속히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리고 복음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피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 한반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송의 위험 가운데 있는 탈북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한마음으로 힘쓰고 있는 모든 한국, 미국, 전세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기도회 상임위원이신 사랑의 교회 북한 사랑의 선교부 이기원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 이 찬양 들으신 후에 오늘 찬송가 필사하셔야죠. 오늘은 오신실하신 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한 말씀, 열왕기상 4장 29절의 말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의 한 말씀 받아가십시오. 출석 체크해 볼게요. 5945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했더란 한 말씀 주십시오 라고 하셨고요. 0691님, 1806님, 2061님 반갑습니다. 5503님, 7356님, 1100님도 오셨고요. 0118님, 1667님, 2042님 오셨어요. 7978님도 오셨고요. 아, 지난 시간 동안 귀한 말씀으로 날마다 세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말씀 주세요 라고 하셨고요. 또 6481님도 오셨고 6472님도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좋은 날 한 말씀요, 8609님도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8918님, 오늘도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셔서, 1009님, 6563님도 오셨습니다. 7511님, 7926님, 4641님, 5950님 오셨고요. 1302님 오셨어요. 6065님 반갑습니다. 9992님, 또 8692님도 오셨고, 9140님도 한 말씀, 8905님도, 9913님도, 9986님도 한 말씀, 그리고 귀한 묵상 나눔 해주셨어요. 8968님 반갑습니다. 찬양하는 가야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가야금 연주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전해드렸는데 마음이 평안해지죠. 네, 2335님께서 오랜만에 아침을 은혜롭게 열어갑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과 가까워짐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벌써 사랑의 뜰한 인사드려야 될 시간이네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범어규호의 유다지파의 찬양, 오늘 사랑의 뜰한 마지막 찬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내일도 내 인생의 찬양, 정말 은혜로운 시간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또 찬송과 필사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FM 93.1MHz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향토 문화로에 위치한 광주중흥교회 김성원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십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3: 바울사도는 스스로 이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을 만큼 아주 큰 고통과 연약함을 그 육체에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 시차계에서 떠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것만 없으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도 훨씬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바울사도의 기도에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지금 내게 있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한테 있는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라고 응답하셨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뭐예요? 바울 사도가 그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바울 사도는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는 이미 충분한 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오늘 내가 바울 사도와 같은 고통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나 역시 바울 사도처럼 그 말씀을 쉽게 인정하고 그 말씀에 충분히 설득될 수 있었을까. 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항상 은혜의 부분이 먼저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불편하고 부족한 부분이 먼저 생각이 됩니까? 은혜가 먼저 생각된다면 틀림없이 감사가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부족하고 불편한 부분이 먼저 생각되면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은혜가 아니라 부족하고 불편한 부분을 먼저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런 이유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나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가 없다, 은혜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바울 사도가 깨달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상황과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다시 생각하고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 상황과 문제 가운데도 아주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감추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달라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는 더 크게 기뻐할 수 있었고 자랑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 본문의 고백인데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이 바로 그런 것이지요. 오늘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지킨 날입니다. 그런데 감사절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그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조건들을 먼저 점검하게 되지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편

편안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간결선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가 감사한 조건이 되곤 합니다. 물론 당연합니다. 틀림없이 그런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조건이 됩니다. 그렇지만 바울사도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뭐예요? 병이 나았기 때문에 모든 불편한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다 잘 해결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고통스럽게 끌어안고 밤새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그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 자리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사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자기 육체의 가시가 자기에서 떠나지기를 위하여서 세 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세 번 간단히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 아니거든요. 이건 아주 작정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쩌면 금식하면서 기도했었을 수도 있고 40일 동안 철야하면서 기도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응답은 그가 그렇게 바라던 대로의 문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던 육체의 고통은 그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황을 그대로 놓아둔 채 내게 준 나의 은혜가 이미 충분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사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충분한데 어떻게 이렇게 육체의 고통이 나에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충분한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든 삶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성령이 가르치는 믿음은 전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또 내게 전혀 납득되지도 않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모든 상황 문제를 다시 해석해 나가는 것이지요. 믿음은 내가 충분히 이해되고 설득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납득은커녕 쉽게 동의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과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해하지 못 납득되지 않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이유가 숨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이해되지 않고 너무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한 은혜를 숨겨 놓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내 삶의 어려움과 불편함 속에 감추어 두셨다는 사실을 믿고 기대한다면 불편한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상황과 환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는 전혀 감사할 만한 이유나 근거가 없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문제 가운데는 전혀 감사하고 찬양할 만한 이유나 근거가 없습니다. 바울사도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틀림없이 그의 상황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었고 몸이 많이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너의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하여진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뭐예요?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그 연약함과 고통 속에는 네가 알지 못하는 나만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사도의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는 바울사도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고 또 그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온전하심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이었다고 여기에 말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사도는 얼마든지 참한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나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쫓아올 수 없는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온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본문 바로 앞 1절로 4절에 바울이 경험했던 신비로운 사건에 대한 간증이 나오지요. 모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을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누구가 체험했던 거예요? 바울사도 자신이 체험했던 일이지요.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었다면 또 그것만이 아니었거든요. 그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신학적인 지식이 탁월했고 성경적 열심과 업적이 있어서 누구도 쫓아올 수 없을 만큼의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니 그걸 인간적인 공로나 업적으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고 자만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렇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을 것이고 바울사도 자신도 신앙에 크게 변질되는 자리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사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자신에 대해 그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히려 연약함과 고통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 상황을 더 크게 기뻐하면서 자신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중요했던 문제는 그 자신이 능력 있고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연약함에도 그런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연약함에도 그런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그 상황이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이유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요셉에게 있었던 일을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에게 지독한 상을 받던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 다음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았지만 또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서 왜 형들이 나를 버리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서 왜 나를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서 왜 나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하셨습니까? 정말 할 말 많지 않았겠어요? 그 순간만 보면 절대로 자기 인생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큰 흉년 가운데 야곱의 가족을 살리셨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형들이 했던 말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요셉의 고난에 남긴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이 뒤늦게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구나.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크고 위대한 일을 위하여 준비시켜 가고 계셨구나.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내 고난을 통해 더 큰 구원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셨구나. 결국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당장은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 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속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나를 고난 가운데 던져 놓으신 것이 아니다. 목적 없이 나를 방치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한 자리에서 내가 볼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렇지요? 우리는 인생을 볼 때 그 순간, 즉 그 한 부분밖에는 보질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또 그와 같은 우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항상 선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입니다. 그런 사실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고통이나 문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이것을 감사의 문제로 돌아 생각해 본다면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문제를 내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내 뜻과 소원대로 되지는 않지만 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좋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날 찌르는 가시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나는 주님의 은혜가 이미 내게 족함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를 감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지 못한 이유는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이든 결국 나를 위한 선을 이루고 말 텐데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혹은 있더라도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능력과 섭리하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감사의 언어나 행위 이전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욥을 시험했습니다. 이 민족의 친율을 받아 그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렸고 거기다 광풍이 불어와 집이 무너지면서 고위 기른 10명의 자녀까지 한꺼번에 잃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불행 앞에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출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고 고백했지요.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물론 성경에 이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욥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 그 목적 아닙니다. 성경이 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높이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욥은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감사에 이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 욥과 같은 내적이고 영적인 힘이 생기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보여준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상황이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상황과 환경은 정말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고백합니다.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엇이 그의 즐거움과 기쁨의 이유가 되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그의 즐거움과 기쁨의 이유가 되었어요. 그의 즐거움, 기쁨, 찬양, 감사는 상황, 환경, 삶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찬양과 감사에 이르려면 먼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좋아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아져야 합니다. 감사의 분량과 그 사람의 신앙의 분량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믿음은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줍니다.

우리가 푸른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온통 파랗게 보이잖아요. 붉은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붉게 보입니다.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본 내 시각과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믿는 믿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게 하셨으며 하늘에 올리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조만간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마음대로 다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자가 마음대로 다스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자기 인생을 절망적으로 생각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이나 상황 자체가 항상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은 분명히 죄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대하시는 방식은 분명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을 기대할 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도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육체의 가시의 문제, 바울사도에 잘 이해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그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그것만 없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역을 훨씬 더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 주시길 위하여 간절히 세 번씩이나 기도했던 것인데 하나님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가시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셨습니다. 육체의 가시만 바라보고 있는 바울사도에게 바울사도는 그것은 고통이었고 사역을 위한 큰 방해거리였지만 하나님 그 가시를 바라보지 말고 내게 있는 내 은혜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고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감사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없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고통과 불편한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불편함 속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원망이 나오는 순간은 은혜가 없는 순간이 아니라 은혜를 잊어버린 순간입니다. 분명히 은혜가 있는데 은혜는 보지 못하고 문제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감사할 수가 없지요.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감사와 찬양의 삶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성도의 감사는 무엇을 보느냐 하는 시선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없는 것, 불편한 것, 부족한 것만 바라보고 산다면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완전히 건강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오늘을 살아낼 만한 건강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지는 않지만 일용할 양식은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가진 사람,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을 보면서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더 드러납니다. 사실 우리가 스스로 강하고 지혜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합니까?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물질, 지식, 능력, 지위 그런 것들이 내게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합니까? 아니면 오히려 내가 연약할 때 나를 통해 나타나는 능력이 날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내가 연약할 때 나를 통해 드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나로 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듭니다. 바울사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한 말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약함 자체를 자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약함을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내가 약함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는 약함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사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존이 엘슨 타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작가이자 방송 진행자입니다. 원래는 아주 활동적인 소녀였다고 합니다. 말 타는 것도 좋아했고 테니스도 좋아했고 수영도 좋아했고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거의 대부분의 것을 좋아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1967년 어느 여름날 그가 17살 되던 해였는데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를 갔다가 다이빙을 해서 물속으로 뛰어들었는데 물이 생각보다 깊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머리와 목을 크게 다쳤고 결국 목뼈가 손상되어서 어깨 아래로는 꼼짝도 하지 못하는 사지마비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가기 힘든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존이도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정말 절망스러웠고 끝없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실제로 그는 아주 오랜 시간 절망과 우울의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고 앞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존이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다시 묻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질문이 점점 하나님 제가 이 몸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의 기도로 바뀌어 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존이 약한 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존이 휠체어 위에서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몸이었지만 하나님께 주신 작은 가능성을 붙들고 다시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간증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존이와 친구들이라고 하는 장애인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고 지금도 장애를 가진 가정들에게 실제적인 도움과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존의 몸은 여전히 약하고 장애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여전히 육체 한계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약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이제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믿음을 간증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는 말씀의 실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감사의 문제입니다. 결국 감사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문제 속에서도 은혜가 보이고 약함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보입니다. 현실의 고난과 고통을 억지로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의 시각으로 그 문제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그가 스스로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던 육체의 고통과 아픔조차도 사실 그를 사고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난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내게도 하나님께 사실 새 일이 남아있다고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면서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0: 에서라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 믿음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 믿음의 표시와 고백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그런 감사를 배우는 얼맥주 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시 북구 향토문화로에 위치한 광주중흥교회 김성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521-0411 521국에 411번 광주중흥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말씀 한 구절 나누며 오늘도 소망의 기도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 나눈 말씀은 시편 107편 3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를 향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의 말씀은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는 많지만 그 기도에 대해 주신 응답과 은혜를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수많은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평범하게 지나가는 하루, 무사히 마친 일상,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인데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시선을 부족함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믿음은 다시 우리의 삶을 찬양으로 이끌어갑니다. 오늘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크고 특별한 기적뿐 아니라 작은 일상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 하나님께 가까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고 싶은 분들은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문자 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 카카오톡 참여는 무료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친구 추가하시고 기도사연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기다리며 첫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홍이삭의 하나님의 세계.

0: 맨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시작했습니다.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 목사님과 마음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자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 광주 극동방송 친구 추가하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주 북구 각화동에 위치한 나들목교회 김영수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감사합니다.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예.
0: 네, 오늘도 소망의 기도를 시작하면서요, 우리 소망의 가족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고요, 또 더욱더 감사하며 감사가 넘치도록 이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고마우신 하나님, 이 땅의 빛과 소금과 복음이 되시려고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임의와 아직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오늘 또 모두가 다 같이 주님의 방식을 찾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이름 없는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이름 있게 해주셨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사랑받게 해주셨음도 아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0: 아멘.
1: 하찮은 것들을 하찮은 사람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총의 표징을 신비한 기적의 역사로 나타낼 하나님 나라의 헵시바요 뿔라라고 불러주신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사람들로, 약속의 사람들로, 믿음과 소망의 사람들로 하나님과의

0: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귀한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신 주님, 나간 자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돌아선 자를 아주 멀리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멀리 돌아선 자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은 넓은 품을 안고 기다리고 계신 줄 믿사오니, 주여 모두가 다 같이 비우고 다듬어져서 우리 인생의 검구름이 걷혀지고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애굽을 빠져나온 백성들이 긴 광야 생활을 거쳐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첫 포리 수확의 열매를 감격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는데,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감사로 승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리며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의 사돈 김영대 어르신께서 당뇨병 심화로 일주일 전 요양병원에서 호흡곤란으로 위독한 상태에 계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운데 있어 의식이 있을 동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 요청드립니다. 목사님, 이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0: 전능하신 하나님, 익명의 성도님이십니다. 김형대 어르신 71세 되셨는데 당뇨병 너무 심해가지고 요양병으로 옮겨서 지금 현재 호흡곤란으로 대단히 위독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김형대 어르신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의식이 있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죽음이 두렵지 않게 하시고 미래가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처음과 또 다른 시작을 만들 수 있는 인생의 아름다운 종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김형대 어르신 선택하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과 경륜과 섭리 가운데 여기까지 살게 하셨는데 앞으로의 남은 생에 주여 주님 품 안에서 숨을 돌리고 쉼을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을 선물로 받는 김형대 어르신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여 이 시간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여.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1: 아멘.
0: 길이요 진리가 되신 주님을 꼭 만나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안내와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김형대 어르신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여 간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김형대 어르신의 마음의 문을 주여 어루만지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겸허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김형대 어르신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기를, 끝 까지 버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측은히 여겨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고1 딸아이가 캐나다에서 유학 중입니다. 유학 생활 중에서 흔들림 없이 방해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 주님 의지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먼 타지에서 기도하고 있는 또 생활하고 있는 우리 딸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0: 고마우신 하나님, 고1 딸아이가 캐나다에 유학 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축복과 선물을 이처럼 아름다운 선진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1: 아멘.
0: 좋은 부모님 만나서 캐나다에 유학을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만만치 않는 유학 생활입니다. 인생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고 중심이 흔들릴 수 있고 지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딸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옆에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또한 힘들고 혼자 있고 고독할 때 주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상담과 성령님의 이루어심을 기대할 줄 알았습니다.

0: 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자라면서 어른 되어져 가면서 그 유학 생활이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아멘. 기쁨을 선물하고 아멘. 설레임을 선물하고 감동과 감탄을 선물할 수 있는 유학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 바라봅니다. 좋은 예배자 되게 하시고
1: 아멘.
0: 예배 시간마다 나가서 주님과 친

0: 총명도 주시고 아멘. 기억력의 은혜도 주시고 아멘. 통찰력의 은혜도 주시고 분별력의 은혜도 주시고 영적 해안의 눈을 열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유학생활 잘 감당하고 잘 해낼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9215번님. 42세인 조카 이다니엘이 몇 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조카 며느리가 몇 번의 자연유산이 된 후 임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꼭 새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간절한 기도 제목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0: 고마우신 아버지, 기도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1: 아멘.
0: 불의 세력을 정복했습니다. 사자들의 입도 다물게 했습니다.
1: 아멘.
0: 전쟁도 그치게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죽음의 쇠사슬도 끊어버렸고 하늘의 문을 넓혔으며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하는 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셨고 해냈습니다. 사랑하는 9215번님, 42세인 조카 이다니엘이 몇 년 전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조카 며느리가 몇 번의 자연유산이 된 후에 임신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지으셨기에 면역력도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회복시키시고 무엇보다도 올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한 기적의 은혜로 꼭 새 생명을 선물로 받고 모든 식구들이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가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태해문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물로 허락하실 때 모두가 다 같이 축하하며 잔치하며 감탄하며 감격하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살아계신 하나님 높이고 간증하고 찬양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하나님을 두 눈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하나님의 오묘한 신비의 은혜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좋은 경험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귀한 선물 허락해 주실 줄 기대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오늘은 광주 북구 각화동에 위치한 나대목교회 김영수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 이용해서 사연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기다리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선의 감사.

0: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6990번님, 신장 절제 수술한 지 딱 2년 됐습니다. 7월 27일 월요일 검사를 받는데요. 주님의 손으로 치료되게 하시고 아무 일 없도록 중보 요청드립니다. 너무나 간절하고 초조하실 텐데 목사님 이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항상 미래와 희망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0: 아멘.
1: 이번 계기를 통해서 믿음이 더 자랄 수 있는, 영적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훈련 기간이 되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사명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남은 생에 건강 회복하여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오묘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 순종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믿음의 성장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활짝 열려서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이번에 회복되면은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재고 정리해야 될 것이 없는지 물어보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우상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인생을 영적으로 다시 한번 재건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선물해 주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결과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떻게 가까워졌는지를 경험했사오니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희망과 소망을 선물하며 살 수 있는 6990번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후유증 없이 완치시키시고 온전한 회복에 은혜 주시를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다음은 1069번님. 저희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키르기스스탄 오시 외교류 지역 다차마을에 저희 가정에 필요한 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충분한 자금이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 집이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위해 예비하신 집이라면 저희가 구입할 때까지 다른 사람이 계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1: 존귀하신 하나님, 1069번님, 행복은 애워 쌓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품 안에 보호된 어린아이가 행복한 것처럼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기에 감사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오늘 또 예수 이름 때문에 행복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주님, 현재 키르기스탄 오시 외구르 지역 다차마을에 저희 가정에

0: 필요한 집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금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의 천사와 후원자의 손길을 아마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집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위해서 예비하신 집이라면 구입할 때까지 무엇보다도 내 이기적인 욕심만 또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업어다 주셨고 데려다 주셨고 안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계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는 알 수 없사오나 그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우선순위는 절대로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내 마음속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됨을 절대로 망각하거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그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1: 아멘.
0: 이번 계기에 더 온 가족이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로 진보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귀한 집을 구입했고 이사하고 입주했다고 한다면 예전보다 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멋지게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 이름으로 편지가 되고 예수 이름으로 매력 있는 더 감동주는 삶을 살고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적이고 대제사장적인 봉사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안식처로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남편 최정모 집사 허리디스크로 인해 병원 입원 중인데요. 잘 걷지도 못하고 있으며 다리가 퉁퉁 부어 있습니다. 붓기가 빠지길 기도해 주시고 산재 신청도 잘 되어지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더불어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소망의 가족분들 마음속에 소원과 소망과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0: 고마우신 하나님, 익명의 성도님 남편 최정모 집사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잘 걷지도 못하고 있고 다리가 통통 부었습니다. 부기가 빠지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산재 신청을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주여, 이 시간 사랑하는 익명의 성도님 찾아가셔서 그 심령, 그 가슴, 그 마음, 그 상처 주님이 어루만지시고 성령께서 먼저 깨어남의 은혜, 각성의 은혜를 선물해 주옵소서.
1: 아멘.
0: 아픈 심령, 병든 심령 치료해 주시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영적으로 소생하고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 앞에 희망을 선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어둠의 세계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새로운 탄생의 소망의 빛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맞는 주사 효염 있게 하시고 먹는 약 효염 있게 하시고 혹시라도 의사 선생님 실수하는 일 없도록 지혜를 주시고 감각을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되 산재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 산재 신청도 잘 마무리가 되어서 국가적인 도움과 가족적인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안고 희망과 행복을 선물하면서 할 수 있는 익명의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최정모 집사님이라고 합니다. 주여 간구합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한 번만 주님이 어루만져 주심으로 후유증 없이
1: 아멘.
0: 완치되게 하시고 혹여라도 날마다 이 병원 저 병원 쫓아다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아프고 신음하고 슬프고 고픈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최정모 집사님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오늘 또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아픈 사람 많습니다. 지친 사람 많습니다. 피곤한 사람 많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세임 주신다고 했사오니 역동적인 기운과 다이나믹한 생명력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사명 망가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간구합니다.

0: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직장에 문도 시원하게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젊은이들 가정 또한 결혼의 문제까지라도 해결해 주심으로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경건을 세상에 나가 삶으로 가장 아름답게 번역해서 예수 매력을 예수 감동을 선물하며 살 수 있는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오늘 또 신비한 기적의 역사로 예수 이름이 저들에게 희망이요 선물이 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 북구 각화동에 위치한 나드목 교회 김영수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소망의 기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영훈이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광은교회와 한국어린이교육선교회에서는 제6차 원데이 무료 성령 캠프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7월 25일 토요일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광주 광은교회입니다. 미자리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1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신나는 찬양과 코너학습, 에어바운스 물축제, 부흥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접수는 7월 11일 토요일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7900-9741번, 010-7900-97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독교 교단협의회에서는 연합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배우 신현준 안수집사와 색소포니스트 임유리 자매를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7월 12일 주일 오후 7시,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9-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광주 제137차 기도회가 7월 14일 화요일 저녁 7시 15분 광주 남구 제성로에 위치한 봉선중앙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한국교회가 다가올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탈북 방송인 정유나 자매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32-1033번, 010-6632-10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무등교회에서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7월 19일 주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34번, 062-373-00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광주 순성교회 문기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20절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계시면 충분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늘 환경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이 바뀌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지면 행복할 것 같죠. 건강만 회복이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늘 우리는 미래로 미룹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우리가 가져도 만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요. 또 다른 부족함이 보이게 되죠. 왜 그럴까요? 행복을 환경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처지를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종은 자유인이 되고 싶어 했고 각자는 더 나은 환경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먼저 환경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가장 큰 복은 아름다운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이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좋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성공해도 공허하고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에게 가장 깊은 문제는 하나님과 분리된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여셨고, 부활은 그 길이 참된 생명의 길임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의 목적은 단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관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에서 시작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끝이 납니다. 결국 성경 전체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시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보다도 누구와 함께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도 자신의 환경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종은 자유인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각 사람은 현재보다 더 나은 조건을 원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0: 함께 거하라. 이 말씀은 환경을 절대로 바꾸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레셀 코넬의 내 인생의 다이아몬드의 책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삶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를 찾아 떠난 농부, 한 농부가 다이아몬드를 찾아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자신의 농장을 팔아 세계 곳곳을 떠돌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이아몬드를 찾지 못한 채 절망 속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그 농장을 산새 주인이 개울에서 검은 돌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그 농장 전체가 거대한 다이아몬드 광산이었던 것입니다. 이 책이 주는 교훈은 멀리서 행복과 성경을 찾기보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맡기신 자리와 사명 속에 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다이아몬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맡기신 사명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미래로 미룹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살아라. 아멘.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오늘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재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하박국은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고 고백했습니다. 기쁨의 이유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항상 푸른 초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함께 하셨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자랍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환경은 변합니다. 건강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형편도 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십시오. 가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십시오. 직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십시오. 우리의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충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광주 순성교회 문기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265국에 6190번 062-265-6190번 광주 순성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1분 찬송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 CDG 광주 금남로점과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광주 반석교회 양정회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1: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가정. 그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맞벌이 분으로 인하여, 결손 가정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으로 인하여 그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가정에 있는 구성원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소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가정이 회복의 장소가 되거나 치유의 장소가 되지 못하고 고통의 장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가정들을 어찌하시렵니까?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다시 한번 가정들을 만져주셔서 그 가정이 희망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 속에 웃음꽃이 피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복음과 주의 말씀으로 치유되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세워져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0: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지구촌을 뒤덮은 폭염 속에 한국 교회들이 메말라가는 창조 세계를 돌보고 지역 사회를 살리기 위해 친환경 녹색 선교를 적극적으로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서울 종교교회는 교인 중심의 나눔 장터를 열어 모은 수익금 1,500여만 원을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 전달하고 몽골 사막 지역에 나무 494그루를 심는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광주 고백교회 역시 교회 내 모든 인쇄물품을 친환경 사탕수수 종이로 바꾸고 매년 설립기념 헌금을 모아 농촌교회 세 곳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해줬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도 성도들이 모은 기후정의헌금을 활용해 충남 아산 백석포교회를 비롯한 농촌 미자립교회 다섯 곳에 햇빛 발전소 건립을 지원하며 창조질서 회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신음하는 메마른 땅과 이웃들을 위해 섬김과 실천으로 푸른 숲을 일구어가는 역사가 계속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금권선거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선거특례제도를 통해 제49회기 목사 부총회장 후보들을 만장일치로 추천했습니다. 예장 백석 후보 추천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제1부 총회장 후보의 임석순 목사를, 제2부 총회장 후보의 이정기 목사를 각각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후보들은 19명의 위원과 108명의 평가단이 참여한 종합검증평가를 거쳐 선정됐으며 모두 지난 2015년 교단 통합과정에서 합류해 교단의 신학과 영성 회복에 앞장서온 인물들입니다. 또한 총회 대표단은 오는 2028년 교단 설립 50주년을 앞두고 이승수 부총회장을 준비위원장으로 임명해 본격적인 기념사업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송동구의 한 중소형 교회가 매주 수요일마다 동네 아이들을 위한 사랑의 떡볶이 장터를 열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픔을 딛고 다음 세대 돌봄의 장을 열어가는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2: 청계 열린 교회는 매주 한 차례 학교 후나

0: 학원 쉬는 시간에 찾아오는 동네 아이들 150여 명에게 성도들이 직접 만든 떡볶이를 나누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재개발 이후 이 위치에 입당한 교회는 오랜 소송과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다음 세대가 전멸하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후 분식집이 사라진 환경에 착안해 성도 15명 이상이 매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간식 전도 사역을 가동했습니다. 떡볶이로 시작된 만남은 영어 캠프와 결실로 이어졌으며 이달부터는 더위를 피해 시원한 아이스크림 나눔을 이어간 뒤 오는 9월부터 떡볶이 사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두상 담임 목사는 성도들이 스스로 사역을 기획하고 능동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전주예수병원이 전북지역 장애인과 재활환자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전북권역통합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병원은 지난 7일 병원 건립 부지에서 기공식을 열고 소아 낫병동과 전문 외래진료실 등을 갖춘 150병상 규모의 통합재활병원을 오는 2027년 말 완공 목표로 착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영유아와 장애아동부터 성인 환자까지 생애 주기 전반의 전문 재활치료를 한 곳에서 이어주는 전국적인 선도 모델로 최신 로봇 치료 장비 도입과 장기 치료 아동들을 위한 병원 내 특수학급 설치 등 맞춤형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신충식 예수병원장은 의료 취약계층과 장애아동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고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광주는 낮 최고 31도까지 오르고 최대 20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문예정입니다. FE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천국의 원리입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의 중반부에 이르러 우리 삶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가장 치명적인 영적 질병인 근심과 염려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십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다는 지극히 합리적이고도 선명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염려를 겹겹이 쌓아가다 보면 현실의 문제를 타개할 어떤

어떤 대책이나 상황을 다스릴 방법이 보일 것이라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염려는 상황을 바꿀 능력이 전혀 없으며 오직 전능하신 주님만이 모든 환경을 완벽하게 다스리시고 인생의 모든 결과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모든 필요를 가장 정확한 때에 완벽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그 어떤 결핍 앞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름 없는 들풀도 이토록 정성껏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인 우리를 돌봐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메마른 곳에서도 여러분의 영혼을 풍성하게 만족시키시며 뼈를 견고하게 하사 여러분의 삶을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결코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떤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은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의 모든 걱정의 보따리를 예수님의 발 앞에 미련 없이 내려놓으십시오. 인간의 짧은 이해를 뛰어넘는 주님의 위대한 평강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염려의 쇠사슬을 단번에 끊어내고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과 승리를 누리시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0: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저희 아버님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어왔기 때문에 저는 뭐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봐야 되겠죠.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모교회 후배들을 도울 때 그걸 알게 됐죠.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되고 이렇게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을함께교회 이기열 원로 목사입니다. 교회를 2024년까지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원로 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이기열 목사님 두 번째 만납니다. 이기열 청년을 목사님 되게 하심,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었습니다.
1: 그 어려운 순간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셔서 따라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뭐 그 이후에도 교회 개척한 이후에 할 얘기들이 정말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쭉 지나오면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고 소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기열 원로 목사님은 요즘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1: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는 사실은 갈등이 없어야 되는 게 맞는데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갈등이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교회마다 많은 갈등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공통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교회 법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 법은 바르게 세워져야지 교회 갈등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지내는 우리 몇몇 친구 목사님들하고 그중에 또 교회법을 많이 연구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쪽 지역을 우리가 한번 섬겨보자 해서 경기 북부 교회법 상담 연구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2: 이기열 목사님 섬기시는 이 연구소를 통해 실제로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1: 세미나도 하고 우편물도 자료도 보내드리고 또 실제로 갈등을 겪고 있으면 상담도 해드리고 해서 그런 문제들을 좀 해소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또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그런 분들은 돈을 받고 상담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무료입니다. 우리가 뜻 있는 분들이 후원해서 이 단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무료로 우리가 상담을 해드리고 또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하는 일들을 해서 실제로 최근에 교회 문제가 해결된 경우들도 있고 그렇게 교단에서 판결이 난 경우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2: 이 목사님의 섬김은 극동방송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로 우리와 동역하고 계시죠.
1: 사실은 제가 속초 가서도 봤고 또 제주도 가서 제주 극동방송에도 봤고 이제 북한에서 온 편지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볼 때에 전파 선교사가 비록 나는 작은 물질을 가지고 헌금을 하지만 이것이 모여져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거기서 편지 같은 걸 하나씩 읽어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전파 선교사를 반드시 하셔야 한다. 요즘에 카페 가서 커피 한잔 마셔도 뭐 6천원, 7천원 하는데 커피 두 잔만 안 마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파 선교사를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갈 수 없는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그 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정말 그 일을 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는 거죠. 내가 그 일에 동참하고 있고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굉장한 보람으로 내 마음속에 남아있죠.
2: 네, 이렇게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열 목사님은 진심 어린 전파 선교사이시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극동방송과 함께할 수 있도록 힘을 쓰고 계십니다.
1: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제가 뭐 교회를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일단 사역들이 여러 가지 뭐 하는 사역이 있는 게 아니니까 방송에 가서 방송하고 메시지 전하고 하는 것이 제가 속초에 가서 보니까 그게 북한까지 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계속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은퇴할 때에도 교회 장로님한테 내가 이 사역은 내가 앞으로도 계속할 거다 해서 은퇴했지만 지금까지도 교회가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하게 되는 거죠.

0: 원로 목사가 되면 사실은 목회 현장에서 손을 거두어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원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부족한 게 많이 보이죠. 그렇지만 이제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을 잘 도와드려야 되고 후원해 줘야 되고 지원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워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임 목사님에게 당신이 목회에 성공해야지 내가 성공하는 거다. 그리고 소신껏 해라. 내가 울타리가 되어줄 거니까 소신껏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처럼 부인 목사님이 정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뜻을 마음껏 펼쳐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일이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원로 목사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0: 무엇보다도 우리 극동방송을 사랑해 주시고 많이 들어주시고 가능하시다면 전파 선교사로 가입하셔서 이 선교하는 일에 동력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극동방송에서 북한 이탈 주민이나 이런 분들을 모아서 뭐 훈련하는 일도 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극동방송이 통일되는 그날을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이 일을 함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극동방송을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 이기열 목사님을 두 번째 만났습니다. 방송 들으시며 전파선교사로의 동역 마음 품으시는 분들은 안내해드리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생명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7월 9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여러분 1일 1팩 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하루에 팩 하나씩만 하면 피부가 좋아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도 작심삼일만 몇 번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에서도 이런 마스크팩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는 북한의 10대 여학생 3명이 이 마스크팩을 했다는 이유로 전교생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았다고 하죠. 북한의 10대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피부관리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사상적으로 해이해졌다면서 학교 조회대에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 중 한 어머니가 학교를 찾아가서요. 농촌동원만 안 나갔어도 그렇게 피부가 상하지만 않았어도 아이가 그랬겠냐고 따졌다고 하죠. 북한에선 피부관리 비용이 약쌀 1kg에 버금가서 이 학생은 돈 대신 쌀로 값을 치렀다고 하는데 오죽했으면 쌀까지 가져가서 피부관리를 받았겠느냐고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말과 생각 그리고 행동까지 학생들 아이들의 행동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는 북한 땅이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복음으로 참 자유를 얻고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는 것이 일상이 아닌 안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이 위하고 섬기는 것이 일상이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 통일을 소망합니다. 라는 한 줄도 좋고요. 북한의 참 자유가 얼른 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기도의 한 줄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까지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출석 인사 나눠주세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늘도 출석 인사 나눠주시는 분들 가운데 푸짐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남과 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찬송 내 평생 사는 동안 박기봉 목사님이었습니다. 여기는 충북 영동이에요. 시편을 묵상하며 방송 듣고 있어요. 이 시간만큼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9459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만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시는 때에 따라서 북한을 위해, 복음 통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충북 영동에서 올려드린 이 기도의 한 줄에 선물을 같이 보내드리면서요. 요새 일일 일팩 제가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하시면서 2491님, 그냥 너무 편하게 하는 일상들인데 북한에서는 이런 것조차 할 수 없다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기도밖에는 없나 봅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겠어요. 북한에서 지금 이렇게 마스크팩을 하는 게 조금 문화처럼 자리 잡았지만, 그중에 또 이 마스크팩을 피부관리를 한다는, 이게 분위기를 흐린다라는 명목으로 학교에서 제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친구들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부모님도 화가 나서 학교를 찾아갔던 거겠죠. 그리고 이 친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쌀 1kg을 직접 이렇게 화장품 가게에 찾아가서, 이게 직접 들고 가서 그렇게 피부관리를 받았다고 합니다. 3963님의 이 한 줄처럼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북한 학생들도 팩을 마음껏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 말하는 것도 통제를 받고 행동도 통제를 받는 북녘당에 저희는 오늘 팩이라는 이

일상의 에피소드 하나를 나눴지만 무궁무진하겠죠. 그 가운데 참 자유가 임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울고 웃고 서로 섬기면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통제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가득한 우리 한반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들 일팩 중이신 2491님께 그래서 저희가 선물 하나 더 같이 보내드리고요. 광진구에서도 우리 6558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광진구에 갔다가 이제는 의정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여기도 세찬비가 내리는데 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해주셨어요. 빗길 다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북녘당에서도 이 비 피해가 많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경기도 안산에서 우리 새싹회원 찾아오셨네요. 8964님. 저는 신학생입니다. 방학 중에 방송 들으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북한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방학 중에 또 OAP데이 찾아와 주시고 기도에 한 줄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5784님도 그리고 1350님도 함께 해주고 계신데 여러분의 출석 인사 계속해서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참여해주세요.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과 함께 또 축하 사연 있으시다면 나눠주시고요. 신청 찬양까지 샵 1069번으로 기다리면서 저희는 오늘도 준비하고 있는 한 뼘 차이의 특집 시간 찬양 후에 바로 함께합니다.

대한 상식 퀴즈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하루에 두 가지 상식, 하루에 그렇게 두 뼘씩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가는 시간입니다. 세종에서 오신 8267님도 대전에서 오신 우리 9037님도 오늘의 이 두 뼘을 같이 함께 좁혀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상식은 이거는 조금 이번 주에 냈던 것 중에서 가장 좀 난이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이 이곳에서 참 많은 분들이 신학을 하세요. 참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고요. 근데 그 가운데 탈북민 교회라고 해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인, 그러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사역에, 그런 북에서 오신 분들 대상 사역에 주력하는 교회, 불시선교회에서는 이 교회를 탈북민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이곳 남한 대한민국에는 탈북민 교회가 몇 군데 있을까요? 몇 군데 있을까요? 몇 군데가 있으면 좋을까요? 이것도 보기로 함께합니다. 1번 33군데, 2번 77군데, 3번 800군데.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로그인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탈북민 교회, 이거는 카운트를 불시선교회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명단을 다 만든 지도가 있어요. 이 탈북민 교회가 전국에 몇 군데나 있을까요? 저희가 이 교회를 한 군데 한 군데 한 곳 한 곳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 힌트를 드리면 한 주에 두 군데씩 소개를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1년 안에 이 소개가 다 끝나긴 했습니다. 33군데일지 77일지 800일지 우리 800을 보내주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탈북민교회 800군데였으면 좋겠습니다. 2261님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탈북민교회가 800군데였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은 엄청 뜨거워요. 1257님 울산에서 참여해 주셨는데 얼른 힌트 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게 저희가 정한 숫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오는 그 숫자가 있죠. 완전수라고도 불렀던 것 같은데 성경에 자주 나오는 그 숫자가 있죠. 이게 어떻게 딱 이렇게 이 숫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딱 오늘 정답과 어떻게 딱 듣는지 모르겠어요. 북한 사역을 하는 탈북 관련 우리 분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교회가 몇 군데나 될까요? 1번 33, 2번 77, 3번 800.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리면서 신청 찬송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찬송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도노마리아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오늘의 우리 북한 첫 번째 상식 퀴즈. 북에서 오신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북방사역을 주로 하는 교회를 탈북민 교회라고 해서 우리 불시성 교회에서 몇 군데가 있는지를 그 탈북민 교회 지도를 만든 게 있어요. 이 탈북민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몇 군데가 될지가 오늘의 문제, 첫 번째 문제인데 1번이 33군데, 2번이 77군데, 3번이 800군데.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소망으로 800군데였으면 좋겠어요 라고도 말씀해 주셨어요. 힌트 좀 주세요라고 했던 아까 그 문자에 제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숫자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신기하네요. 오늘 이 정답은 행운의 숫자 아닌가요? 하시면서 도전해 주신 분도 계세요. 저는 저의 남편을 이 횟수만큼이나 그 이상 용서하며 살아갑니다. 3201님, 오늘도 출첵하면서 평택에서 정답 도전합니다 하셨어요.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참. 저도 참 이 정답인 숫자보다 더 많은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이 더 큰 숫자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지만 먼저는 우리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면서 탈북민 교회가 지금 몇 군데일지 1번 33군데, 2번 77군데, 3번 800군데, 33, 77, 800 가운데 샵 1069번으로 신청 찬송 함께 하면서 정답을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나의 삶에 행복이라오. 이것이 한이의 행복 찬양 함께 하시면서 문제 못 들었어요 하신 9727님을 위해서 우리 탈북민 교회가 대한민국에 몇 군데일지 33, 77, 800 가운데 정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신청해 주셨던 행복 찬양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식이 탈북민 교회가 지금 대한민국에 몇 군데일까요? 라는 상식이었어요. 1번이 33군데, 2번이 77군데, 3번이 800군데. 정답은 오늘이 제가 이번 주에 낸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한 만큼 정답률이 지난날보다는 많이 낮았어요. 2번 77군데가 정답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많이 나온 숫자 7이요 하시면서 2번 정답 맞춰주신 4416님 계셨고요. 힌트로 생각하다 보니까 탈북민 교회가 2번인 것 같아요 하셨던 6348님도 잘 맞춰주셨어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하루속히 이뤄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탈북민 교회를 위한 탈북민 교회를 위한 행사를 많이 하고 계시다고요. 3135님 어떤 행사를 하고 계실까요? 궁금한데요. 그리고 지하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통일이 될 때 그루터기로 남겨주신 지하교회를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전남 광주에서 보냅니다. 7820님 아멘. 기도하고 계신 분인가 봐요. 그루터기를 향한 소망과 기도의 한 줄까지. 저희가 상식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중에 선물 드리잖아요. 7820님을 비롯해서 엄마를 출근시키는 77년생이라고 하시면서 어떤 사연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1009님과 7820님 그리고 777개였으면 좋겠어요 하셨던 1014님 제가 쳐봤어요. 검색을 해봤어요. 대한민국 전국의 교회 수는 10만 명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수만 개의 교회 가운데 탈북민 교회가 100군데도 안 된다는 게 참 소망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정답을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9469님도 선물을 보내드릴 텐데 힌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들 생일날이랑 숫자가 똑같아요. 아드님 이틀 전에 생일이셨었나 봐요. 북한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9496님은 요 숫자를 잊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서도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실 줄을 믿으면서 선물 같이 보내드리고요. 지금 정답을 도전해 주셨지만 선물을 못 받아보신 분들은 저희가 오늘 두 번째 상식까지 남아있으니까요. 바로 함께 할게요. 탈북민을 대상으로 하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가 77군데 그리고 북한 사역에 좀 주력하는 교회가 77군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또 이거는 교회 얘기잖아요. 그러면 북한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 오신 분들이 누적 3만 5천 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분들 가운데 크리스천의 비율은 몇 퍼센트일까요? 이곳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1번 10%, 2번 50%, 3번 80%. 그리고 1, 2%는 제가 조금 반올림 반내림을 했습니다. 10명 중에 1명일까요? 2명 중에 1명일까요? 아니면 10명 중에 8명일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문자를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10%일지 50%일지 80%일지 요거는 요것도 제가 먼저는 힌트 없이 바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9037님이 정답 이건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정답 1등으로 보낸 것 같은데 하셨어요. 저희가 정답을 밝히기도 전에 이렇게 선물을 조금 당첨을 해야 저도 보낼 때 저도 보낼 때 편하고 받으실 때도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정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샵 1069번으로 북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 크리스천 비율이 얼마나 될지 한 분이 한 분을 전도하면 정말 와 그거는 부흥의 끝일 것 같아요. 10%일지 50%일지 80%일지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리면서 우리 찬양 빈들의 마른 풀같이 올려드릴게요.

3번 80%가 아닐까요? 하면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에서 봤던 그 뜨거운 열정의 믿음이라면 80%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087님 맞아요. 뜨거운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제 것도 읽어주세요. 50% 8383님 50% 도전해 주셨고요. 틀려도 3번 하고 싶습니다. 80%면 좋겠어요. 2643님 이게 틀렸는지 정답인지는 제가 아직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제일 저도 아멘이 나온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2643님께 이게 정답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선물을 보내드리고 이곳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북한이 고향인 분들 크리스천의 비율이 오늘의 두 번째 상식이죠. 1번이 10%, 2번이 50%, 3번이 80%. 요 가운데 정답을 샵 1069번으로 도전해 주시고요. 한 분을 전도한다면 오신 분 가운데 지금 교회를 다니시고 계시는 한 분이 한 분씩만 전도한다면 이건 완전한 부흥의 불길일 것 같아요. 한 분당 한 분씩. 이렇게 샵 1069번으로 여러분 정답을 기다리면서 오늘 또 맞춰주신 분들에게 드리는 선물 함께 소개할게요.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부 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엠팜에서 제주 청사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추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100%면은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겠죠 하시면서 정답을 보내주셨는데, 우물정 1069번으로 1분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북에서 오신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크리스천의 비율 10%일까요? 50%일까요? 80%일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오늘의 저희 두 번째 상식으로 나누었던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그 크리스천의 비율이 얼마나 될지 정답은 2번 50%였어요. 80%였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2번 50%일 것 같은데 정답인가요? 항상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육간의 양식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6738님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은 정말 80%, 100%가 됐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우리 국내에서 크리스천 비율이 20% 정도 되는 거에 비해서는 참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죠. 이곳에 탈북하는 과정에서 교회 통해서 선교사님 통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기도 하고요. 또 교회에서 북에서 오신 분들이 정착하는데 많이 섬겨주셔서 교회로 향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탈북민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1445님 잘 정착하셔서 80%, 100%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100%가 되기 위해서 우리 OFPD의 청취자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이곳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을 사랑으로 나누고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제와 자매로 함께 울고 웃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또 바라봅니다. 신학을 하던 시절 북한 선교사가 되는 게 저의 비전이었어요 하셨던 3801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저편에 있던 북한을 향했던 그런 선교의 마음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해주시는 것도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기도로 동역할 수 있는 우리 되길 바라면서 선물도 보내드리고요.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샵 1069번으로 링크가 있는 답장 같이 보내드릴게요. 100%가 되는 그날까지 북에서 오신 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르신 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이미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생방송 오해피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해피데이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임지연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해 이화여자대학교 정자영 교수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음에 새길 찬송은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는 예레미야애가 3장 23절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애가는 무너진 성읍의 상실과 슬픔, 탄식의 자리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깊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고백이 흘러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수백 년 뒤 한 사람의 평범한 삶 속에서 다시 찬송으로 고백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이 찬송의 가사를 쓴 토머스 오바디아 치존 목사는 건강이 좋지 않아 목회를 그만두게 되었고 그 후 넉넉하지 않은 형편 속에서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하루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한결같이 붙들어 오셨음을 깊게 깨닫게 되었고 1923년 57세 나이에 자신의 감동을 시로 남겼습니다. 이후 이 찬송은 무디 성경학교에서 학교를 대표하는 교과처럼 불렸고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찬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와 함께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를 통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소중한 찬송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치좀의 평범한 하루에서 시작된 작은 고백은 곧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은혜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찬송을 왜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따스한 은혜를 남길까요? 물론 가사의 힘이 큽니다. 하지만 저는 이 찬송의 선율이 담긴 음악 안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곁에 있는 찬송가를 펼쳐보시면 이 찬송은 플랫이 3개 붙은 E플랫 메이저,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내림마장조의 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림마장조 E플랫 메이저는 전통적으로 따뜻하고 안정적인 울림을 가진 조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찬송이 전하는 따뜻한 일상의 기도와 참 잘 어울립니다. 또한 이 찬송은 4분의 3박자로 되어 있는데요. 흔히 4분의 3박자 하면 왈츠, 궁짝짝 궁짝짝 하는 리듬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비엔나의 화려한 왈츠라기보다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손을 잡고 즐겁게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이 노래에서 가사의 반복은 주로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데요. 같은 가사를 다시 반복해서 부르면서 그 의미를 마음에 더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부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오 신실하신 주 이 부분은 아 주님이 여기까지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를 되돌아보며 깨닫는 고백이며 두 번째 오 신실하신 주는 앞으로도 주님은 나를 계속 붙드실 것이다 라는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가사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이 고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하루 속에서 느끼게 합니다. 오늘의 일용할 양식 다시 일어서게 하느님 아무도 모르는 나의 견뎌냄 속에서도 주님은 한결같이 함께 하십니다. 이와 같이 오 신실하신 주는 특별한 누군가의 찬송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찬송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필사하시면서 이 가사 앞에 잠시 멈추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치 않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이 고백 앞에서 나의 지난 삶을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이 찬송은 단지 필사 노트 위에 가사가 아니라 내 삶을 해석하는 믿음의 언어가 될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걸어가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0: 지금까지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였습니다. 이제 찬송을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제임스 그린의 내가 만약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 책 가운데 한 구절을 소개할게요. 내가 평생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세상 누구도 내일을 기약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시간이란 한 번 가버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선물과도 같다. 지금 하고 싶은 일을 자꾸 뒤로 미루는 사람에게 인생의 선물은 없다. 이런 구절인데요. 가슴 아픈 에피소드가 생각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해외여행을 미루는 부부 이야기가 있었어요. 몇 년의 세월을 바쁘다고 그렇게 보내다 큰 결심을 해서 드디어 비행기 표를 예매하는데 출발 3주 전에 아내가 쓰러지고 말기암 판정을 받습니다. 결국 아내는 천국으로 갔고 남편은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고 싶은 일, 해야 될 일을 막연한 미래로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결심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일이라도 선행을 베푸는 것,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 미룰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자주 놓이는 경험을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에 의해 자신을 건지고 구원할 이가 없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는 상황이 아무리 막막하고 답답해도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시편 54편 1절에서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구원해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그는 골리앗을 상대할 때도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그분의 크신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본문에서 주의 이름은 그가 골리앗을 칠 때 말했던 이름과 동일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이는 여호와 이름의 본성과 속성을 요약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달라고 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구원해달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심으로써 구원해달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현현을 구한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는 5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에 포함할 수 있는 주의 성실하심을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 나타내시는 성품으로 이 역시 하나님 자신의 현현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성실하심을 나타내시는 것 역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과 기대로 다윗은 주의 이름에 연결해서 자신을 주의 힘으로 변호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날개 뿜 날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시편 85편 12절 말씀이에요. 시간이 정말 부지런히 지나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 읽기, 기도 생활 좀 더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우리들의 이야기. 매주 이 시간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1: 저는 1962년 평양에서 태어나 남편을 만나 아들과 딸을 낳고 나름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 40세, 남편이 아프면서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살아온 10년 기간, 제일 부러웠던 것은 먹을 것이 없더라도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이웃 가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을 거지를 할 때 남편들이 손 달구지를 씽씽 끌고 지나갈 때면 내 팔자를 한탄하며 퍼질러 앉아 먼저 간 남편을 원망하며 한바탕 울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살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요만큼이라도 살게 해준 나라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조금 하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나라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을 평양에 군대 보냈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군대 나간 아들에게서 아프다는 전보와 편지를 받고 면회를 위해 떠났습니다. 한국의 거리로 본다면 부산에서 강원도까지 갈 거리를 14일이라는 시간을 열차 안에서 보내면서 가진 고생 끝에 아들의 부대를 찾아가던 도중 길에서 군부대 대열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몰골들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군인들의 키는 총대의 길만 하였고 못 먹어 삐죽 마른 얼굴과 작은 체구는 하나같이 영양실조에 걸린 동네 사람들을 보는 듯하였습니다. 옷이 사람을 입었는지 사람이 옷을 입었는지 아버지 옷을 어린 아들에게 입혀놓은 것 같았습니다. 군인들의 얼굴은 40세나 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군인들의 등에는 나무단과 삽, 곡괭이, 물통들이 지워져 있었고 한 군인이 여러 자리에 총을 메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대열은 나라의 안녕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군인의 모습은커녕 완연한 패잔병의 모습이고 농사꾼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의 상태는 길에서 본 군인들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싹 마른 몸은 머리만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통을 벗고 있었는데 갈비뼈를 셀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무릎 아래쪽 다리는 모내기 동원 때 얻은 피부병을 치료하지 못하여 독이 오른 상처에서 나오는 피와 고름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를 보는 순간 충성! 하면서 경례를 붙이며 웃고 있는 아들의 손을 확 부딪히고 그 꼴의 충성은 무슨 충성이냐? 나도 모르게 울분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전보와 편지를 보낸 것은 아프기도 하지만 어머니가 가져온 돈을 바람이었습니다. 군부대 생활의 훈련과 모든 어려움은 견딜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받는 이중적 차별은 견디기가 힘들었답니다. 평양 방어사령부는 90%의 군인들이 부모나 친족의 백으로 온 군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제일 힘없는 과부의 자식이다 보니 뇌물을 상납하지 못하여 중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잡대한 일을 도맡아 하고 근무는 아들에게 집중된다고 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탈피하지 않은 밀이나 보리, 옥수수밥이 소화를 시키지 못하여 알맹이 그대로 변으로 나온답니다. 그나마 여름에는 두어 번 고기를 먹는 행운이 있는데 더위에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여 썩어서 변한 처치 곤란한 고기를 내려보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 전역을 휩쓸었던 홍역이 군부대에서도 퍼졌는데 우리 아들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찬 곳에서 생활하다 보니 위가 헐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군 복무 기간에 얻은 위궤양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군 복무 기간에 겪은 아픔은 우리 아들 한 사람만이 겪는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만의 남녀 젊은이들이 오늘도 이보다 더 열악한 대우를 받으며 18세부터 29세까지 10년간의 청춘 시절을 깡그리 조국에 바치고 몸에 기름기가 쑥 빠진 채 제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더 아픈 것은 이런 기가 막힌 삶을 우리 부모들 세대가 묵묵히 살았고 우리 세대도 우리 자식들도 대를 이어가면서 불평 한마디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그토록 믿고 살아왔던 조국에 배신감이 들면서

0: 원한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1: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나누는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은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두 번째 이야기, 정명조 권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아픔이 서려 있는 곳, 저 메마른 땅, 북녘 땅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박혜경 전도사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를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7월 9일 목요일, 비가 왔다가 햇빛이 들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은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오늘 라이브로 찬양하는 라디오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배가 소홀해졌거나 중단됐던 분 계시죠?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디오 예배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라디오 예배. 라디오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그 자리, 자 어떤 장소입니까? 일터가 될 수도 있고요, 차 안이 될 수도 있고, 집도 되겠죠. 자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지 여러분께서 그 장소, 예배의 장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냥 듣는 시간이 아니라, 듣는 방송이 아니라 이 시간에 노래하는 시간입니다.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아뢰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잠깐 떠나 계신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전국 생방송으로 이 시간 진행되는데, 이 3시 때는 여러분께서 계시는 지역에서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로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을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50번의 유료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받고 계시는 은혜 있죠? 그리고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찬송가도 좋고 복음상가도 좋습니다. 샵 1069 50원의 유료문자 또는 극동방송 어플 무료메시지로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이제 장마철이 와가지고 급급한 이제 비도 내리고, 지금 오면서 비가 좀 내리던가요?
1: 네, 좀 맞습니다.
0: 예, 비 오는 날씨에 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또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어떤 상황일지, 벌써 시작하자마자 서천에서 남편과 일하면서 8845번인 비가 소강상태라고 하시고, 인천 남동구에서 2320 광주도 소강상태예요 라고 이렇게 7260번님도 오셨고, 네 우리 택시기사님 6083번으로 오셨습니다. 늘 안전운전 하시고요. 경기도 부천 소강상태라고 현재 재택근무하면서 입덧으로 고생하면서, 아이고 그렇구나. 예, 힘내십시오. 1160번님. 자, 오늘 첫 찬양 우리 권사님 어떤 찬양 선택했나요?
1: 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라는 찬송가입니다.
0: 네.
1: 처음 제가 새끼라 첫 참석했을 때 네. 불렀던 찬양인데요. 요즘에 뭐 학교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여름이라 그런지 많이 분주하고 좀 어려우신 분들도 많고, 또 뭐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좀 불안하고 그런 시기인데
0: 네.
1: 정말 피할 곳은 주 날개 밑밖에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런 기도도 많이 하고 있고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0: 아, 처음에 라디오 예배 오셨을 때
1: 네.
0: 말씀 앞에서 뿐만 아니라 이
1: 네.
0: 곡을 선택하셔서
1: 네.
0: 부르셨군요.
1: 두 곡을 불렀습니다.
0: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자, 혹시 지금 뭐 일하시거나 운전하시거나 움직이시더라도 찬양을 통해서 평안한 그런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운전하시는 분만 빼고 눈 감고 우리 잠깐 기도 짧게 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아멘.

일상의 모든 바쁜 것들 잠시 내려놓을 수 있으면 이 시간 내려놓고 일을 하면서라도 내가 이 시간은 더 하나님을 일대일로 만나고 깊이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찬양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받고 싶은 영혼들 이 시간에 위로받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 있어 다시 돌아오고 싶지만 그렇게 잘 할 수 없는 마음 가지신 분 계신다면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편안하게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첫 곡으로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여러분의 신청곡들 지금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 무료 메시지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천은 어두운 하늘, 그리고 지금은 비는 멈췄고 차 멈추고 차 안에서 문자를 남기시는군요. 질병으로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 찬양으로 은혜를 받고 계시는 우리 0675번님. 와, 이런 분들 참 감사하더라고요. 운전하다가 문자 남기려고 직접 차를 멈추고 문자를 남겨주셨어요. 0675번님 처음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6211번님 쉼 없이 내리던 비가 잠시 그쳤어요. 잘 듣고 계신다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0: 희응 소강 상태 우리 3749번님도 오셨고, 성남에서 서산 내려갈 때 비가 억수로 내리더니 성남으로 올라가는 길 지금 맑은 하늘이라고 9267번님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0617번님
1: 광주입니다. 오전에 비가 많이 왔네요. 지금은 비가 안 오네요. 들을 때마다 눈물 나는 실로암 찬양이 생각나네요.
0: 실로암을 부르면 또 대부분 막 박수치면서 찬양하는데
1: 네. 눈물이
0: 들을 때마다
1: 하네요.
0: 눈물이 나나 봐요. 항암 부작용으로 마음이 우울한데 이 시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받고 싶다고 4058번님도 이렇게 오셨고요. 경남 창녕 사공주 택배기사. 와, 여긴 비 한 방울 없이 말 그대로 찜통더위예요. 은혜의 찬양으로 무더위를 날려버리기를 기도한다고. 오늘 새끼라 덕분에 힘을 얻습니다. 8093번님, 기사님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좀 어떤 곳은 찜통더위라고 하는데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내게 강 같은 평화, 제가 이제 악보를 찾아왔는데 이거 오늘 우리 건반으로 섬기는 김진아 집사님 선택한 곡이잖아요.
2: 네, 맞아요.
0: 이 곡을 어떻게 알지? 네?
2: 제가 어릴 때 많이 하던 찬양인데요. 지금 이제 애기가 네. 좀 말 안 듣고 막 짜증내고 찡찡거릴 때 신나는 찬양을 불러주는데 이상하게 이 찬양이 자꾸 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 너무 기쁘고 갑자기 평안함이 좀 제 안에 막 샘솟는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0: 야, 김진아 집사님 이걸 알 정도면 그 본인도 깐난하겠다 이걸 이제 들었을 것 같은데.
2: 맞아요.
1: 역사가 깊은 곡입니다.
0: 그렇죠. 야, 어떻게 보면 이제 내 안에 평화가 오는데 그걸 갖다가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 샘솟는 기쁨. 예, 상당히 이렇게 좀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꼭 이렇게 뭐 여름 수련회 가면은 막 이렇게 박수 치면서 불렀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우리 신나게 힘차게 내게 강 같은 평화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죠.

0: 아멘. 자, 우리가 원래는 이어가려고 했는데요. 그 악보가 어디로 가버려가지고 제가 사실은 아유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 악보가 찾아놨었는데, 예.
1: 아멘.
0: 찾아놨었는데 갑자기 그 악보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 대신 우리가 그 악보 말고 이 찬양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면 좋겠어요. 여전히 여러분 박수 치면서 부를 수 있는 힘찬 찬양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들

0: 잠깐만 멈춰봐요.
1: 귀를 기울여봐요. 영혼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역시 생방송이네요, 권사님.
2: 아, 네.
0: 생방송의 묘미입니다.
2: 네, 긴장해도 칠 수 없습니다.
0: 우리가 네 개 강 같은 평 하고 나서 다음 거 곡을 악보를 찾아놨는데 그게 어디로 날아가 버려서 날아가 버려가지고 우리 두 분의 아주 당황하는 그 얼굴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사연을 주셨네요. 오, 많이 주셨습니다. 진주에서도 오시고 전주에서도 오시고 한 끗 차인데 포항 치과 가는 중에 덕양구 5개 임플란트 아이고 여기 비그침 짤막짤막하게 모든 정보를 다 주셨어요. 6103번님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5853번님 의정부에서 택배 배송 중 보면 택배 하시는 분들이 저희 극동방송 듣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2: 네, 많이 본 것 같아요. 택배하시면서.
0: 5970번님
3: 경기 파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 수영장에서 강습 중에 저는 새깨라를 듣고 있습니다. 늘 차 안에서 듣고 집에서도 듣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0: 어떻게 수영장에서 새깨라를 들을 수 있죠?
2: 그러니까요.
0: 이거 진짜 신기하네.
3: 대기하시면서 들으시는 것
0: 와,
3: 같아요.
0: 네,
3: 대단하십니다.
0: 강습 중에 수영 선생님인데 새끼라를
3: 수영 선생님이시라고
0: 강습 중에 새끼라를 어떻게 듣지?
3: 아이 수영장에서
0: 예 네.
3: 아이는 수영을 하고
0: 아이는 수영을 하고
3: 네. 그렇구나. 학부모 오신 것 같아요.
0: 아유, 감사합니다.
3: 제가 하나 읽어도 될까요?
0: 네네.
3: 축축하고 습한 날씨에 뽀송뽀송한 주님의 날개 아래서 편히 쉬며 찬양 들으니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4605님이 올려주셨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전주 흐릿해서 시원하니 좋습니다. 라고 초등학생 아들 친구가 집에 놀러 왔는데 이번 주부터 같이 교회 당하기로 했다고요.
3: 할렐루야.
0: 할렐루야네. 어우,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3: 전도하셨네요.
0: 그니까요. 전도하신 건가? 친구가 전도했나? 아들이 전도했네, 아들이.
3: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0: 아들이 전도했어요. 자, 우리 9714번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3: 수술로 3개월 병가 후 곧 회사 복귀 앞두고 받은 은혜 감사하며 다시 힘 주시길 기도해요 라고 9714님께서 신청하시고 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 신청하셨습니다.
0: 수술을 하셨구나. 3개월 동안 병원에 병가 이제 또 회사 복귀를 앞두고 있나 봐요.
3: 힘드시겠죠.
0: 이러면은 좀 마음이 좀 두려울 수도 있죠.

0: 아멘. 자,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끝없이 은혜 주시는 주님께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신다고 7881번이 모셨고요. 경제적 힘듦으로 인해 10년 넘게 교회 가지 못하고 있는 친정 언니가 속히 주님 앞에 나가서 위로의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새끼라 파이팅을 외쳐주셨네요. 2784번님 우리 언니 나중에 이게 아니 당장 나중이 아니라 극동방송 듣게 하셔서 꼭 같이 있을 때 한번 문자 주셔서 제가 전화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에서 많이 지금 듣고 계시네요. 억수로 덥다고. 예, 그렇구나. 아, 거기는 뭐 비가 오지 않고 지금 상당히 더운 지금 시간인가 봐요. 아랫지방 진도, 저기 전남 진도죠. 비가 오지 않아서 윗지방 비가 반이라도 내렸으면 좋겠다고. 아이고, 그렇구나. 5330번님 지금 진도인데 지난번에 5년 방학이라고 문자를 주셨었는데 제가 계속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예? 어디 지금도 방학 중이죠? 제가 이따 전화할 테니까 혹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주세요. 그분 맞죠? 53330님. 혹시 지금 교회 안 다니지만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 계시면요. 샵 1069번으로 교회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어요. 방학입니다. 방학 두 글자 아니면 뭐 몇 년 방학 이렇게 좀 적어주시고 53330님은 제가 이따 꼭 전화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3이 학교길에 지금 듣고 있대요.
1: 저 이거 지금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감동이어가지고
0: 그러니까. 아니 웬일이에요 지금 3시 25분에 고3이 지금 혹시 시험 봤나? 시험 끝나고 학교길에
1: 듣고 있는 게 중요하죠.
0: 와, 아니 나는 고등학생이 라디오를 듣는 거 정말 너무 감사해요.
1: 그러니까요. 할렐루야. 와,
0: 라디오를 안 듣는다 안 듣는다 하지만 우리 애들도 듣네요.
1: 네. 네. 감사합니다.
0: 우리 초등학생들은 듣는 친구들 많아요. 새끼라 팬들 있습니다.
1: 그래요?
0: 엄마랑 같이 엄마랑 같이 오면서 가면서 아무튼 우리 고3 유로 시작하는 이름이네요. 535896. 아, 파이팅이에요. 파이팅.
1: 파이팅.
0: 파이팅. 더운 날 파이팅입니다. 용인에서 야간 근무 출근길에 예배 참여하고 있다고 전파 선교사를 함께 하시는 3363번님. 자, 목포에서도 바닷가 부근 지나다가

0: 차 세우고 바다 보면서 문자 보낸다고요. 와 멋지다.
1: 최고네요.
0: 4688 목포 앞바다에서 차를 세우고 와 그러면서 지금 찬송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 28장 보계근원 강림하사를 우리 1106번님이 신청하셨어요.
1: 보계근원 강림하사 주의 곁에 있을 때 신청해봅니다. 여기 계룡이에요. 새끼라 즐겨 들으며 은혜 받습니다. 오늘 극동방송 서울 새벽 예배 찬송이었는데 참 은혜받아 신청해봅니다. 늘 축복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구에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어떻게 방학 끝내셨는지 궁금합니다. 4645번님 아 아니군요. 그 밑에네요. 1106번 1106번님이 근담방 계룡이었고 자 우리 4645번님 대구에 계신 분 어떻게 방학 끝내셨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찬송가 28장 보계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시죠.

0: 아멘.
1: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동탄에서도 오전 내내 쏟아지던 빗줄기 그치고 지금 햇빛 난다고. 참 이때 정말 아름다운데.
0: 네. 네.
1: 깨끗한데. 고난 중에 찾아와 주신 주님 주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하고 동탄에서 5376번님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제가 아까 전화 한번 해본다고 했잖아요. 이분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 지난번에 전화를 잘 안 받았었는데 오늘 한번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해봅니다.
0: 꼭 받으세요.
1: 생방송 중에 5330번님. 아, 이거 작년에요. 작년 일이네요. 작년에 방학이라고 줬는데 네. 그때 전화를 안 받았다가. 여보세요?
2: 네.
1: 안녕하십니까?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2: 아, 네, 안녕하세요. 네.
1: 지금 방송 듣고 계셨죠?
2: 네.
1: 저기 전라남도 지금 진도예요?
2: 네.
1: 와, 근데 제가
2: 아니 맨날 들을 때고 이제 신청하려면 했는데 놓치고 했었거든요.
1: 진짜요? 아니 제가 네. 이 기록을 보니까
2: 네.
1: 작년 9월 8일 날
2: 네.
1: 5년 방학이라고 문자를 줬다가
2: 아, 지금
1: 그때 전화 연결이 안 됐었어요.
2: 네, 올해 1월 때부터 개근하고 있는데요.
1: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개근을 하고 계시는군요. 할렐루야. 네. 근데 어떻게 방학을 끝냈어요?
2: 아, 그때

0: 그냥 막 교회에서 좀 힘든 게 있어갖고 쉬었다가.
1: 네네.
0: 그런 친한 교회 다녔던 동생도 그 교회에서 상처받고.
1: 네네.
0: 이제 옮기고 있다가 나중에 그 동생이 언니 그냥 이 교회에 와. 그래서 내가 아, 등록은 안 할 거야. 등록하지 말고 그냥 예배만 드려도 돼. 그랬거든요.
1: 네네.
0: 근데 요즘에 막 교회 가면은
1: 네.
0: 막 붙잡잖아요. 등록하라고.
1: 예.
0: 근데 이 교회는 지금 예배만 드리고 와도 그랬더니 여기 지역사회다 사모님이 또 그랬나 봐요. 어디서 막 그냥 강제 데리고 온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 동생이 그랬대요.
1: 네네.
0: 계약이 언니도 이제 방학이라
1: 네.
0: 그냥 여기 예배만 드린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가고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내킴 그때 이제 또 주위 아는 사람들 다 그 교회 다니니까 언니 나 등록 아직 안 할래. 내 지금 당장 하지 말고 이거 정 마음 내키면 그때 하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갖고 지금 열심히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와요.
1: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네.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죠.
0: 네.
1: 동생을 통해서 그때 네. 이제 저하고 이제 전화 연결을 제가 몇 번 시도했는데 전화를 어떻게 안 받으셨어요?
0: 그때 제가 뭐 바쁘고 이제 네. 사무실에서 또 초등학교에서 일한이라 학교 행사들이 많아.
1: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뒤에 궁금했었다가
0: 네.
1: 어떻게 이제 전화를 몇 번 하다가 이제 전화를 못했는데 오늘 마침 네. 이렇게 문자를 주셨네요.
0: 네.
1: 그때부터 계속 지금 방송을 듣고 계셨었나요? 새끼랑 가끔?
0: 저는 가끔 아니고 가끔마다 출장 가거나 뭐 어디 가면은 계속 국동방송을 틀어놓고 있거든요.
1: 그랬구나.
0: 아침에 출근할 때도 듣고 아침에 생방송 아침에도 듣고 또 사랑했더라도 막 들으면서
1: 듣고 완전 찐팬이시구나.
0: 충청곡 네. 어렸을 때 언제 엄마가 주신 믿음으로 모태신앙이었고
1: 그랬구나.
0: 진짜 네. 그 국동방송은 대전에 이제 시집 오기 전부터 대전에서부터 듣고 살았고요.
1: 그랬군요.
0: 네.
1: 아무튼 다시 이렇게 또 방학을 끝내신 거 너무나 축하드려요.
2: 축하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전남 진도에서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죠?
0: 네. 그러니까 시집 와서 여기 교회 다니다가 한 다른 교회에서 한 10년 이상 다니다가 그 교회에서 좀 상처받은 게 있어갖고 예. 그러니까 또 집안도 있고 그 다
1: 네.
0: 겹쳐 한꺼번에 온 거예요. 그래갖고 좀 힘들어갖고 그런 거예요.
1: 힘들었다가 또 방학도
0: 네.
1: 했다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0: 네.
1: 더 단단해질 겁니다. 더 단단해질
0: 네,
1: 거예요. 예.
0: 네, 감사합니다.
1: 전남 진도 지금 어떻게 네. 햇빛 쨍쨍인가요 거기는?
0: 여기는 지금 비가 안 오고 햇빛 쨍쨍.
1: 햇빛 쨍쨍. 진도가 네. 그 신배 바닷길 거기 아닌가요?
0: 네, 맞아요.
1: 홍해처럼 쫙 갈라지고 이렇게.
0: 네. 모세기 작사라면.
1: 가보진 않았는데 들은 것만 와가지고 네. 가는 척 좀 해봤습니다.
0: 네.
1: 가본 적.
0: 네. 네.
1: 자, 아무튼 축하드리고
0: 네.
1: 네. 우리 축하의 선물.
0: 네.
1: 새끼라 어떤 선물 기억나세요?
0: 저 그 항상 들으면 유산균.
1: 유산균.
0: 네.
1: 유산균. 알겠습니다. 유산균
0: 네.
1: 선물 드리겠고요. 이
0: 네.
1: 시간에.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0: 네.
1: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0: 감사합니다.
1: 아유, 잘하셨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우리 53330님 너무 축하드리고, 이 시간에 우리 예배자들이 우리 5330번님에게 축복의 찬양 불러주고 싶거든요.
0: 네.
1: 한번 들어보세요. 아시면 같이
0: 네.
1: 하시고요.
0: 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533 네. 공무원님 축하드립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1: 이제 방학하면 안 돼요.
0: 네.
1: 고맙습니다. 네.
0: 네, 감사합니다.
1: 와, 참. 저는 이분이 작년에 통화가 되고 연결이 안 된 분인지는 몰랐는데 늦게 봤거든요. 25라는 숫자를 늦게 봐가지고 작년에 문자를 주셨다가 연결이 안 됐던 분인데 오,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연결이 됐는데 그 사이에 또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됐다니까 너무 반갑네요. 너무 반가워요.
2: 됐습니다.
1: 자, 지금 보니까 뭐 방학이라고 이렇게 주신 분들이 또 있네요.
2: 20년 방학하신 분이 계십니다.
1: 그러니까 20년 방학 여기가 눈에 띄죠?
2: 네, 바로 보였어요.
1: 여기 전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20년 방학생. 자, 오늘 이렇게 라디오 예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방학생들이 있어서.
3: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3: 아, 안녕하세요.
1: 운전 중은 아니신 것 같고요.
3: 아, 네.
1: 20년 방학생 맞죠?
3: 네, 맞습니다.
1: 어디서 지금 전화 받고 계세요?
3: 아, 지금 차에 잠깐 있습니다.
1: 차에 잠깐 있어요?
3: 네네네.
1: 좀 정차한 상태.
3: 지금 세울 수가 없어가지고.
1: 아, 지금 운전 중이십니까?
3: 터널이라가지고.
1: 터널.
3: 네네네.
1: 정차하려면 나오면 잠깐. 정차 한번 부탁드릴게요.
3: 네. 네.
1: 저희가 사연 좀 소개하고 있을 테니까 천천히 정차하고 네. 계십시오. 정차 다 하면 네. 얘기해 주십시오.
3: 네.
1: 자, 우리 9816번님. 9816번님이 이제 곧 터널 지나고 정차를. 라디오는 꺼주세요, 라디오는. 라디오는 꺼주십시오. 자, 우리 예산에서도 오셨네요.
4: 여기는 예산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엄청나게 쏟아부었었는데 이제는 햇빛 쨍쨍합니다. 라디오 예배를 통하여 은혜 충만히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충남 예산에서도 이렇게 또 오셨고 새끼라 사랑합니다 하고 8841번님 오셨습니다. 아, 복의 근원 강림하사 너무 좋아해요 라고 남편 방학생 이렇게 또 전도 요청하신 분도 계시네요. 분당 서현 이제 비가 그치고 저희 외삼촌 입원했는데 지금 병원 가운데서 극동방송 어플 깔아드리고 들려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방학 중인 우리 삼촌인 것 같은데 방송 듣다가 꼭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9230번님 오늘 처음 오셨네요.
4: 내일 남편이 금요 기도에 가는데 꼭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출근 시간 새벽 4시 반에 출근하면서 극동방송을 듣고 난다고 지금은 퇴근하고 처음 보내보신다고 3608번님 잘 오셨습니다. 아유, 오늘도 고생 많으셨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7602번님도 오셨네요.
4: 할렐루야. 저는 중3, 중2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46세 남집사입니다. 올 1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셋째 딸을 태중의 열매로 주셨습니다. 태명은 축복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만나게 될 것 같네요. 축하드립니다.
1: 네, 축하드려요. 7602번님. 자, 생방송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9816번님 혹시 지금 정차하셨을까요?
3: 지금 정차할 곳이 지금 마땅히 없어가지고
1: 없어요. 아이고 그러면은 아쉬운데 그러면은 다음에 전화를 드려야 될까요? 예? 어떻게 기약 없습니까? 그러면 아쉽지만 제가 방송 끝나고

0: 우리 9816번이 꼭 전화 드릴게요. 네. 아유, 아쉽네요.
1: 그러니까요.
0: 네, 이게 근데 고속도로에서,
1: 위험할 수
0: 고속도로 같은데,
1: 있으니까.
0: 예, 네, 우리가 기도도 하고,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이 우선이니까, 9816번님은 제가 방송 끝나고 꼭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아, 하나님의 은혜로 신청한 분이 계세요. 아, 예산에서 우리 사연 주신 5811번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곡 하나님께 올려드리시죠.

0: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우리 찬양했습니다. 아까 우리 고3 친구가요 시험 끝나고 단축 수업 시작해가지고 일찍 끝났대요.
1: 어, 바람직합니다.
0: 야, 나 진짜 고3이 이렇게 또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서
1: 세상,
0: 어플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예, 찬양하면서 아마 지금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아마 집에 가는 길인 것 같은데
1: 축복합니다.
0: 자, 우리 부산 진구의 건강한 교회 소개 부탁하셨는데 7753번님 연락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제가 이 사연을 놓쳤는데 7295번님이 오늘 처음 주셨는데 사연이 있어요. 네. 길어요.
2: 안녕하세요. 방문 재활 마치고 차에 타니 주날개미 찬양이 흘러나와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감동이 밀려왔어요. 방문 재활을 해드리고 나오면 본인도 할머니신데 누워계시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수발하시며 재활을 통해 좋아지시길 바라는 따님을 위해 또 누워계시는 어머니를 위해 잠시 기도드리게 되었어요. 주날개 밑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0: 그렇구나. 우리 첫 찬양 예. 우리 권사님의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좀 많은 또 느낌들을 나눠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새싹으로 처음 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새싹으로 이게 처음 문자를 보냈다는 건데 이런 분들이 정말 많네요.
2: 네.
0: 라디오 예배 시간에 5335번님

0: 책결하를 가끔 듣고 있는데 아내와 아시는 집사님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어려울 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고 오늘도 감사한 하루입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날씨도 얘기해 주시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전 오전에 많은 비가 내렸지만 지금 그치고 하늘이 흐리다고 1967번으로 오셨습니다. 2611번님도 오셨네요.
1: 새끼라는 휴무일 때 가끔 듣고 있는데 오늘 마침 휴일이라 문자 참여는 처음이네요. 들을 때마다 방학 중인 성도님들이 다시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저도 처음 예수님을 믿는 뜨거운 마음이 식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듣고 있습니다. 아멘.
0: 고맙습니다. 또 익산에서 창문으로 보이는 푸르름이 너무 아름답다고요. 아파서 올 7월 첫 맥주감사 주일 뒤쪽 문쪽 곁에 의자를 한 개 놔주셨어요. 성전 예배를 사모했어요. 앉다 섰다 반복했지만 울컥하며 감사하며 있는 힘을 다해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렇구나. 어려운 가운데도 예배 드리려고 애쓰신 우리 9338번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오늘 마지막 곡은 신청곡 가운데서 오늘 찬송가를 많이 부르게 되는데요. 이 곡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참 적용되는 우리 땅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찬양 빈들의 마른 풀같이 부르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 저 조연출 김인수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 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 구원에만 그치지 않고 온 피조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깨진 합창이 모아지고 찢어진 리듬이 회복되며 피조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노래로 합류합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드리는 찬양은 성령의 은혜로 살아 움직이며 창조 때 주어진 찬양의 본능이 예수님 안에서 새 창조를 향한 애국편으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작은 목소리마저도 영원한 합창에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목소리, 깨어진 삶마저도 십자가 안에서 회복시켜 영원한 찬양의 합창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고 주님께 드릴 찬양을 가로채어 세상과 나 자신을 높였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회개할 때 십자가에서 찬양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끊어진 찬양을 이어주십니다. 이제는 세상의 소음과 허망한 노래를 벗어버리고 가정과 일터, 일상의 모든 순간에 오직 예수님만을 노래하는 찬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울려 퍼지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 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광은교회와 한국어린이교육선교회에서는 제6차 원데이 무료 성령 캠프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7월 25일 토요일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광주 광은교회입니다. 미자리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1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신나는 찬양과 코너학습, 에어바운스 물축제, 부흥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접수는 7월 11일 토요일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7900-9741번, 010-7900-97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독교 교단협의회에서는 연합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배우 신현준 안수집사와 색소포니스트 임유리 자매를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7월 12일 주일 오후 7시,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9-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광주 제137차 기도회가 7월 14일 화요일 저녁 7시 15분 광주 남구 제성로에 위치한 봉선중앙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한국교회가 다가올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탈북방송인 정유나 자매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32-1033번, 010-6632-10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무등교회에서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7월 19일 주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34번, 062-373-00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창원 명곡교회 소문난 전도왕 이영희 집사님입니다.
1: 제가 이제 24살에 안양으로 시집을 갔는데 남편을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시부모님은 교육자시고 두 분은 너무 훌륭하고 좋으신데 남편이 이상했어요. 알코올 중독에 분노 조절도 안 되고 도박 중독에 너무너무 이 분노가 일어나면

0: 병으로 막 때리고 찌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맞아 죽을 뻔하고 몸에 흉터도 많고 이렇게 힘든 지옥과 같은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신혼 때 남편하고 싸우다가 갑자기 입이 뜨끔하면서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제 초제를 제 입에 부어서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의사 선생님도 죽는다고 했는데 40일 만에 기적적으로 퇴원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5살 딸이 있는데 저를 정말 우리 딸 성인이 될 때까지 살려주시면 정말 예수 잘 믿을게요. 제가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 번 살려주셨다는 걸 제가 알고 빚진 자 마음으로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가족들이 많이 거절을 했어요. 그래 제가 교회 오시면 감사, 안 오시면 더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 제가 죽을 뻔한 그 지옥 같은 그런 생활에서 이렇게 또 주님을 만나다 보니 이 전도는 정말 너무 쉬운 거였어요. 제 인생 살아온 거, 그 힘든 거에 비하면 저는 정말 전도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이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았어요. 그렇지만 정말 열심히 했고 우리 시부모님, 우리 남편, 왼수 같은 남편을 용서하고 전도를 했고요. 우리 시부모님 두 분을 전도를 했습니다. 내 자아가 자꾸 살아나면 내가 부활하면 전도가 안 돼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서 나타날 때 전도가 되더라고요. 주위에 들어보면 전도가 정말 부담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전도를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천국 가서 누구 때문에 내가 천국 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성도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싶습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창원 명곡교회 이영희 집사님이었습니다.

0: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이사야

막은 불과 같이 타오른다. 그 불은 처음에는 잡초와 가시를 태우다가 끝내는 숲의 나무들을 태운다. 그것들이 연기 기둥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니 땅이 불에 타버릴 것이다. 모든 백성은 마치 그 불에 타는 땔감과 같이 될 것이며 아무도 자기 형제를 가련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오른손으로 움켜쥐어도 굶주릴 것이고 왼손으로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며 마침내 그들이 자기 자식까지도 잡아먹을 것이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공격하고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공격하며 또 그들 둘이 힘을 합하여 유다를 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도 여호와께서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여전히 손을 들어 백성을 치료하신다. 악한 법을 만들어내는 사람, 백성을 괴롭히는 법을 만들어내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재판할 때에 가난한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았고 내 백성 가운데 불쌍한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았다. 과부들의 물건을 훔치고 고아들에게 돌아갈 것을 빼앗았다. 형벌의 날에 너희가 저지른 것들을 어떻게 변명할 테냐? 멀리서 너희의 멸망이 다가올 때 너희는 어떻게 할 테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요청할 것이며 너희의 재산을 어디에 숨길 것이냐? 오직 너희는 포로들 아래에 엎어지거나 죽은 사람들 아래에 쓰러질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도 여호와께서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여전히 손을 들어 백성을 치료하신다. 아시리아에게 재앙이 닥친다. 내가 그를 내 진노의 몽둥이로 이용했고 내 분노를 쏟기 전에 막대기로 삼았다. 내가 그를 나에게 등을 돌린 민족에게 보냈다. 나를 노하게 한 백성에게 보내어 치게 하며 아시리아가 그들을 약탈하고 탈취하며 유다를 거리의 진흙같이 짓밟도록 하였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은 내가 그를 도구로 삼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다. 그는 다만 마음속으로 세계를 정복할 계획의 일부로서 내 백성을 공격할 생각을 하고 있다. 아시리아 왕이 이렇게 말했다. 내 지휘관들은 모두 왕이나 마찬가지다. 갈로는 갈그미스처럼 우리에게 멸망당할 것이고 하맛은 아르바처럼 우리 발 아래 떨어질 것이며 사마리아는 다마스커스처럼 우리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내가 멸망시켰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우상보다 더 많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멸망시켰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 우상들을 멸망시켰으므로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도 멸망시키지 못할 까닭이 없다.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을 다 이루신 뒤에 저 마음이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아시리아 왕을 심판하실 것이다. 아시리아 왕이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내 힘으로 이런 일들을 했다. 내 지혜와 모략으로 많은 나라를 무찔렀다. 그들의 재산을 빼앗았고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새의 둥지에 손을 대듯 내가 민족들의 재물을 빼앗았다. 어미새가 버린 알들을 모아들이듯 내가 온 땅을 차지했다. 아무도 손을 들어 내게 대들지 못했고 입을 열어 나를 비난하지 못했다. 도끼가 도끼를 휘두르는 사람 앞에서 자랑할 수 없으며 톱이 톱을 켜는 사람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법이다. 막대기가 어찌 막대기 든 사람을 잡을 수 있겠으며 몽둥이가 어찌 몽둥이 든 사람을 들어 올릴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시리아의 군인들에게 무서운 질병을 보내실 것이다. 아시리아의 힘이 다 빠지게 되고 모든 것이 없어질 때까지 타버릴 것이다. 이스라엘의 빛이신 하나님은 불과 같으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불꽃과 같으시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루 사이에 찔레와 가시와 같은 아시리아 군인을 태워 없애실 것이다. 아시리아의 큰 군대는 울창한 숲 같으나 곧 멸망당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시리아 용사를 완전히 무찌르셔서 그들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처럼 야위고 쇠약해질 것이다. 그 큰 군대에서 단지 몇 사람만이 살아남아 어린아이라도 그 수를 셀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야곱의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는 자기들을 친 아시리아를 의지하지 않고 다만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진실한 마음으로 의지하였다.

돌아갈 것이다. 야곱의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아,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더라도 그들 중에서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 돌아올 것이다. 공의로우신 여호와께서 이미 그의 백성들을 치실 것을 결정하셨다. 이미 파멸이 작정되었다. 주 곧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땅에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므로 주 곧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온에 사는 내 백성아, 아시리아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몽둥이로 너를 때리고 이집트가 했던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조금만 지나면 내게 내린 진노를 그치겠고 내 분노를 옮겨 그들에게 쏟아붓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레파 위에서 미디안을 치셨듯이 채찍으로 아시리아를 치실 것이다. 이집트에서처럼 막대기를 바다 위로 들어 올리실 것이다. 그날이 되면 아시리아가 너에게 주었던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내려질 것이며 아시리아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겨질 것이다. 아시리아 군대가 아약 근처로 들어와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군수품을 쌓아두었다. 그리고 새끼를 가로질러 게바에서 하룻밤을 묵겠다고 하니 이를 알고 라마 사람들이 두려워하였고 사울의 고향 기브아 사람들이 달아났다. 갈림 사람들아 크게 외쳐라. 라이사야 귀를 기울여라. 불쌍한 아나도사 대답하여라. 만메나 사람들은 도망하며 게빔에 사는 사람들은 몸을 피하였다. 바로 이날에 적군이 노베 이르고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른다. 그러나 보아라, 주 곧 만군의 여호와께서 도끼를 가지고 나뭇가지를 치듯 그들을 찍어낼 것이다. 큰 아시리아 군대가 배임을 당하고 귀족들이 땅에 쓰러질 것이다. 도끼로 레바논의 우람한 나무들을 찍듯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찍으실 것이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 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 방송 채널에서.

0: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해 이화여자대학교 정자영 교수입니다.
1: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음에 새길 찬송은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는 예레미야애가 3장 23절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애가는 무너진 성읍의 상실과 슬픔, 탄식의 자리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깊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고백이 흘러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수백 년 뒤 한 사람의 평범한 삶 속에서 다시 찬송으로 고백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이 찬송의 가사를 쓴 토머스 오바디아 치존 목사는 건강이 좋지 않아 목회를 그만두게 되었고 그 후 넉넉하지 않은 형편 속에서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하루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한결같이 붙들어 오셨음을 깊게 깨닫게 되었고, 1923년 57세의 나이에 자신의 감동을 시로 남겼습니다. 이후 이 찬송은 무디 성경학교에서 학교를 대표하는 교과처럼 불렸고,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찬송 주 하나님

0: 평범한 하루에서 시작된 작은 고백은 곧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은혜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찬송을 왜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따스한 은혜를 남길까요? 물론 가사의 힘이 큽니다. 하지만 저는 이 찬송의 선율이 담긴 음악 안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곁에 있는 찬송가를 펼쳐보시면 이 찬송은 플랫이 3개 붙은 E플랫 메이저,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내림마장조의 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림마장조 E플랫 메이저는 전통적으로 따뜻하고 안정적인 울림을 가진 조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찬송이 전하는 따뜻한 일상의 기도와 참 잘 어울립니다. 또한 이 찬송은 4분의 3박자로 되어 있는데요. 흔히 4분의 3박자 하면 왈츠, 궁짝짝 궁짝짝 하는 리듬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비엔나의 화려한 왈츠라기보다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손을 잡고 즐겁게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이 노래에서 가사의 반복은 주로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데요. 같은 가사를 다시 반복해서 부르면서 그 의미를 마음에 더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부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오 신실하신 주 이 부분은 아 주님이 여기까지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를 되돌아보며 깨닫는 고백이며, 두 번째 오 신실하신 주는 앞으로도 주님은 나를 계속 붙드실 것이다 라는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가사,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이 고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하루 속에서 느끼게 합니다. 오늘의 일용할 양식, 다시 일어서게 하느님, 아무도 모르는 나의 견뎌냄 속에서도 주님은 한결같이 함께 하십니다. 이와 같이 오 신실하신 주는 특별한 누군가의 찬송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찬송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필사하시면서 이 가사 앞에 잠시 멈추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치 않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이 고백 앞에서 나의 지난 삶을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이 찬송은 단지 필사 노트 위에 가사가 아니라 내 삶을 해석하는 믿음의 언어가 될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걸어가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였습니다. 이제 찬송을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님께서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극심한 고난과 탄식의 기도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이 세상에서 살기가 어려운 것 중에 가장 힘든 것의 하나는 외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서로 간에 갈등도 많고 고통도 많아서 딴 나라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막상 딴 나라에 다가오면 가장 중요한 말이 통하지 않아. 자기의 깊은 마음속의 생각을 마음껏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시원하고 기쁨을 주는 것인지 다른 나라 말로 그것을 얘기하다 보면 그걸 절실하게 느껴요. 그런데 우리가 외국에서 사는 것도 아닌데 외국에 있는 그 모든 그런 나라들이 자기의 고국을 점령해버리고 자기 나라 말을 쓰지 못하도록 이제 침략한 나라의 언어를 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을 쓰지 못했어요. 조은기 목사님은 그 당시 학교를 다니면서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한국말을 쓰면 변소 청소를 했다고 그래요. 한국말을 쓰는 것을 금지시키고 강제로 일본말을 쓰도록 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강제로 점령을 당할 때 그냥 정복을 당하겠습니까? 전쟁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에 빠집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어찌고 같이 험난하고 심각한 고통에 빠진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나라가 멸망의 길로 들었을 때는 욥과 같은 사람들이 종종 생겨납니다. 하루아침에 자기의 모든 재산이 몰수된 욥기의 그런 시대적 배경을 그래서 포로기 이후의 상황으로 잡는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전쟁을 통해서 국가의 멸망을 통하여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굉장히 고대적일지라도 운문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고대적인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제 정황이 일어나는 상황은 나라가 멸망할 때라. 그래서 온 국민이 단합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은 나라가 망하면 재산도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취직하고 돈 모으기 위해서 또 그야말로 집을 사는데 영끌이 그런 투자를 하고 온 힘을 그려서 한 그것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한꺼번에 몰살당한.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살아가는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4편은 어느 시대를 배경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시에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은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다. 커크 패트릭은 이 시대 배경이 주전 586년에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1~20년 후에 예레미야 애가를 쓸 그런 당시에 이 74편도 쓰여졌다고 그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그야말로 극도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고 탄식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상당히 좀 과장되고 하나님 앞에 좀 불쌍해 보이는 강력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한 지 지금 불과 몇십 년 정도 돼. 그래서 이 시를 또 좀 더 후대로 몇백 년 후의 그런 마카비 시대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도 몇백 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시편 이 74편의 기자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영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가깝게는 지금 10년, 2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사람이 고생하다 보면 하루가 1일 여삼초라고 해서 하루가 3년 지난 것 같고 10년은 100년 지나간 것 같죠. 1~20년 지난 것이 생각해보면 이제 영원이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이셨나. 더군다나 이 74편을 몇백 년 후의 시대로 보면 그야말로 그것은 여러 세대가 지나가고 지나갔으니까 정말 영원 같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1~20년 지나가면 우리의 청춘이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그러면서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대적에 대해서 하나님을 안 믿고 불신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각한 심판을 하면 문제가 되는데, 아, 그 사랑하는 백성을 기르시는 양들에게 이와 같이 심각한 고통에 빠뜨리는 것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망했을 때의 처참한 상황이 시편 79편에도 나와 있는데, 이 시편 79편의 그런 상황과 74편은 굉장히 연관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9편 1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여기도 아삽의 시예요. 시편 79편 1절 이하에 보면 아삽의 시인데,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시고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종들의 시체가 질비해가지고 공중의 새의 밥이 되고,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사람이 고통에 빠지면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지금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너무 어려운데 여기 뭐 회개하는 얘기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종들이, 주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성소에서 죽었다고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적군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적군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들이 와서, 그들은 멀쩡히 살아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죽이는데도 하나님이 안 모른 채 하시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시체를 거둬줄 사람도 없어요. 왜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누구를 그렇게 묻어주고 그들을 위하여 슬피 우는 일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처참한 상황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훈계하시고 돌이키시라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셔도 그들이 듣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정말로 엄청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파멸에 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옛적부터 얻으시고 출애굽 시절부터, 지금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죠. 출애굽으로부터 지금 586년 하나님의 성전이 망할 때까지는 거의 뭐 90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옛적부터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보신 백성들과 기업을 주님께서 다 파멸에 처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이건 이제 기도인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집도 버리셨어요. 시온산이 하나님의 거처요, 성소를 하나님께서 집으로 삼으셨어요. 물론 열왕기상 8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을 보좌에 계신데 어찌 제가 지은 이와 같은 곳에 거하시겠습니까? 이 시온산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인데, 아, 이것을 뺏기고 적군이 마음대로 드나들면 하나님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셔서 시온산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회복시키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우리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할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셨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지금 계속 말씀합니다. 3절에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 성전이 무너진 채로 10년을 바라보고 20년 바라보면 정말 영원히 이것이 회복되지 못하는 것인가 절망하고 낭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영구히 파멸된 것을 향하여 하나님 제발 돌아오셔서 다시 이곳을 방문하셔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태양이 지금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시원하고 좋죠. 그런데 조금만 더 지나가면 태양이요 다시 올라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추우니까. 그리고 태양이 또 가까이, 뭐 태양이 가까이 오는 것은 아니고 이제 지구에 비치는 각도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표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는 모든 만물이 소생하고 초목이 무성하고

날씨가 더워가지고 그야말로 땀을 뻘뻘 흘린다. 그런데 태양이 물러가면 모든 것이 얼어붙고 식물이나 삶의 모든 것이 쓸쓸하고 삭막하게 된다. 하나님이 떠나신 시온산은 죽음의 땅이 되고 폐허가 됐는데 하나님 영구히 파멸된 이곳을 다시 찾아오라는, 그래서 이 영구히 파멸된 것을 다시 밟으시라는 것입니다. 주의 발을 옮겨 놓으시고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한 것을 회복시키라고 기도하는데 이 대적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지 뭐 4절부터 이렇게 그것을 다시금 상술하고 있습니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을 오로 삼았으니, 아니 감히 하나님의 성소에서 떠들고 하나님의 성자에서 떨면서 숨죽이면서 주님을 섬기던 사람이 보니까 기가 막히네. 어찌하여 이와 같이 적군의 오만함, 이 대적의 교만함을 그대로 놔두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참으시는 것이죠. 왜 참으시냐? 하나님도 기분 나쁘죠. 그런데 백성들을 고치려고 그러는, 너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참 표현이 송구스럽습니다만 하나님이 모욕을 받는 것을 너희가 보라는.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서 지금 그 지경이 됐다는. 그 지경이 돼서 4절에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도끼를 들어 살림을 마구잡이로 살림을 베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도끼와 철퇴로, 이 도끼도 그 칼뿐만 아니라 도끼가 고대 세계에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도끼와 철퇴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들의 조각, 그러니까 판벽이나 뭐 그런 것들, 또 하나님의 그런 그 스랍 천사들의 거기에서 천사상이 있고 법궤를, 그런 것들도 다 부수겠죠. 법궤에 있는 것을 제사장들이 어디에 이제 숨겼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오늘날까지도 발견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고 파괴됐는지 어디에 숨겨놓은 제사장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걸 아직까지 못 찾는 것인지, 어쨌든 이 모든 것을 다 그냥 도끼와 철퇴로 부숴드리고, 그 다음에 7절에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사르나이다. 여기서 회당이 갑자기 나오는데 이 회당은 나중에 에스라 이후에 그런 회당이 생기는 것이고, 여기 회당은 성경 원어에 보면 그냥 모임 장소입니다. 집회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또 여러 지역에 기도처 같은 모임 장소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모임 장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모임 장소를 다 없애버렸다는 것. 그리고 이런 모임 장소들이, 왜냐하면 예루살렘 한 군데에만 있으면 예배 드릴 때는 희생제사를 드리기는 하지만 저 멀리 갈릴리에 있는 사람, 또 다른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기도처 같은 형성, 그쪽에서는 희생제사는 못 드립니다. 희생제사는 예루살렘에서 와서만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곳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와 같은 처소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기도처가 훗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재건된, 그러니까 제2성전이 재건된 이후에도 계속 모임 장소로 발전해서 그것이 훗날 회당이 되고 시너고그가 되는 것이죠. 회당이 되고 이 회당이 온 흩어진 유대 백성들에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기도하는 처소, 성경 읽는 처소로 발전돼서 이제는 유대인 남자들이 10명 이상 있는 곳에는 회당을 세울 수 있도록 신약시대에 그와 같이 발전되어 나갔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회당은 그런 신약시대의 회당이라기보다는
그런 회당의 원형,

회당의 그런 원형이 되는 그런 기도 장소였을 것이다. 그런 기도 장소도 그냥 다 없어버렸다. 그래서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적군의 표적은 적군의 깃발이죠. 군대의 깃발도, 원래 신의 깃발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의 깃발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특별히 이와 같이 성소에 무슨 깃발이 있었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표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표적을 가진 것이 뭡니까? 아, 그건 우리 아는 것이. 유대인의 가장 현저한 표적이 뭐예요? 몸에 있죠. 그거 할례. 할례가. 유대인의 표적이. 또한 믿음의 표적이 뭡니까? 유대인들의 믿음의 표적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 주일날이 아니죠. 토요일 날, 그 당시. 토요일이 되니까 만나자는 약속, 나는 그날 바쁘다고 안 하고, 아, 여러 그 이방 나라에 사는데도 사라져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의 표적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라는 것이 곧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표적이 뭐냐고 사람이 물으면 성도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표적이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례 받았다고 뭐 표적을 가질 필요 없죠.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내가 세상의 그런 것과 연관되지 않냐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이니까 이생의 자랑의 그 마음을 내가 잘라냈던, 내 마음 속에서 잘라냈던, 아, 그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보이는 그런 표적이 뭐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보이는 표적이 뭐가 있어요? 아, 그 최소가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최소한 주일날에는 교회라도 나오는 것 같은 표적을 해야 안 믿는 사람이나 친구들이 보고, 아, 저 친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거 알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 믿는 흔적, 표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을 믿는 낙인이 찍혀있다. 문신처럼 낙인이 찍혀있다. 짐승들에게 도장을 찍어가지고 어느 주인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내게 스티그마, 낙인이 찍혀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수없이 매맞고 태장으로 돌로 침을 당해서 몸에 난 상처들에 내가 예수를 위해서 이 상처와 곤욕을 받은 그것이 내 표적이라는 예수님을 위해서 산 것이다. 우리가 물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믿음의 표적을 유대인들이 보였다면 오늘날 예수 믿는 나에게는 어떤 표적이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금방 알아볼 수 있는 표적이 어딘가.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표적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런 영적 표적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적 표적도 없고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셔서 이제는 이상이 없어요.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않고 그 표적을 얘기해 줄 선지자도 더 이상 없는 아주 어둡고 힘든 시대가 다가왔다. 사무엘 당시에도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고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일종의 표적을 주셔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남쪽에서 북쪽까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신 것을 알았더라. 아,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표적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박해를 당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래서 표적, 하나님의 영적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고 선지자도 이제 뭐 이런 표적이 없으니까 얘기해 주는 선지자도 없어요. 참 어두운 시대죠. 그러면서 10절,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라. 참 이게 시인이 쓰기 어려운 단어를 썼어요. 주의 이름이 영원히 능욕하리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한다. 하나님이 과연 유다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백성을 어찌 저리 멸망시키는가? 하나님은 안 계시다, 또는 하나님은 무능하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능욕한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옛날 정말 그 어려울 때는 초등 국민학교 다닐 때도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월사금을 못 내. 그러면 너는 아버지가 뭐 하시냐? 이 돈도 못 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모욕을 받아.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아니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하나님은 무능한 분인가 보다. 하나님이 능욕을 받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가 구분해야 돼.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인가,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냐고 우리가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능하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 되게 하려고 나를 그냥 이 속에 빠뜨리고 계신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능하시다면 믿을 필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신 것은 하나님이 무능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기까지,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가기까지 하나님은 원수들이 조롱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묵묵히 참으셨어요. 왜? 백성들이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욕을 참으신. 하나님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성질 같아서는 그냥 적군들 다 제거해버리고, 아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했는데, 성경에 보십시오. 하늘에 천사가 천천만만 있다고 했는데 성경에 한 천사라고 했어요. 원 에인젤이에요. 한 명의 사자가 아수르군사 18만 5천 명을 죽였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수많은 천군 천사 놔두고 유다가 멸망을 받고 성전이 무너진 것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그 하나님도 정말 너무 모욕적이에요. 내가 이런 수치를, 이거 인간적으로 표현해서 이런 수치를 내가 당해야 되나 싶은데도 자식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은 무능하심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다 돌아선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은 회개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변화됐어요. 그 증거가 20세기 그로부터 지금 이제 2600년, 2500년이 지났죠. 2500년이 지나면서 유대인이 6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하나님은 무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600만 명이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최고고 믿음의 백성인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절대로 낙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셨다는 것을 믿고 내가 무엇을 고치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 복을 주시면 10년, 20년, 100년을 우리 일생, 그러니까 우리

0: 살아가는 동안이니까 우리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네.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믿음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512-111번 광주 순복음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문제는 이러한 이성적인 방법을 그대로 신학에 적용해서 오늘날까지 발전해왔다 이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이것이 뭐냐? 피조물이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으로 이런 분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학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피조물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적용하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 대학의 신학자들이

0: 학문적 방법을 사용하여 신학을 체계화시킴으로써 신학은 성경을 떠나 사변화되었고 복음의 생명이 약화된 것이다. 이런 신학의 사변화에 대해서 반대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친 것이 16세기 종교개혁자였어요. 다시 말해서 유럽과 미국이 그렇게 번창하고 기독교가 활발히 됐었는데 학문이라고 하는 신학을 연구하는 학문을 하나님의 성경을 갖다 학문으로다가 적용해서 윤리와 도덕책으로 갈 때문에 유럽과 미국이 교회 문이 닫히는 거예요. 우리 중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가 어떻게 생명이 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생명이 없는 신학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는 영이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느냐고. 아는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탐구해서 여러분들한테 미기는 거예요. 그 학문이 말씀화되도록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으로 다룰 수 없으니 기도하면서 새김질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알아가는 것이 신학인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요한 칼빈 선생도 신학을 구원의 교리 또한 경건에 대해서 가르침, 신학을 학문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접근해서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다시 신학자들이 새김질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자들이 이루기까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에 대한 찬양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학문으로서의 연구에서 하나님을 본질을 찾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배워가는 것이 그것이 신학인 거예요. 그런데 현재 한국의 신학 교육은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을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성경보다 인간의 학문을 더 중요시 여기는데 문제 중에 문제인 거예요. 신학자들이 해외에서 배운 생명력 없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명력이 없는 많은 지식, 증인거리 칼빈이나 우리가 조나다 에드워즈나 위슬레 선생님이나 바빙크나 이런 위대한 분들을 그것이 영성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영성은 갖고지 않냐고 학문으로만 갖고 왔다 이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양산동에 위치한 광주 소망교회 최정원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만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불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전체가 전부 다 불평거리만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불평할 수 있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일어난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잠이 안 오잖아요. 밥맛이 없잖아요. 살고 싶은 생각도 때로는 없잖아요. 왜 그래요? 그래요. 우리 주변에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아픔과 고통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일어난 사건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일어난 사건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잠이 안 오고 소화가 안 되고 밥맛이 없고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 그 사건을 바라보는 자신의 해석과 시각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해도 괜찮은데 그 자리에서 감사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 시각이 중요하구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구나. 우리 사람의 마음이 사실은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발명은 해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비결, 비법, 공부의 비결, 부자 되는 비법, 살 빼는 비결, 예뻐지는 비법, 뭐 이런 것들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비법이나 비책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에 비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비결. 맥주감사절은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의 첫 주에 맥주감사절이 들어있는데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이제 7월부터 시작하는 후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고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맥주감사절이 7월 첫 주에 있다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베풀어 주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가 순간은 감사할 수 있어요. 잠시는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 그런데 날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며 살까? 이 비결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비결 세 가지를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오늘만이 아니라 순간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를 놓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욕심을 부리자. 욕심을 부리지 말자. 욕심이죠. 욕심. 우리는 살면서 이게 욕심인지 비전인지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게 욕심일까? 아니야. 비전이고 꿈이죠. 라고 생각해서 비전과 욕심을 헷갈리며 구분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든 불평의 시작은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의 시작이 욕심이에요. 욕심. 또 죄의 시작이 욕심이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욕심. 아유, 한 번 더 먹고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가지는 단순해 보이는 이 욕심이 사실은 죄의 씨앗이 돼요. 그리고 이 죄가 자라서 죽음, 사망에 이르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한번 지나갈 수 있는 이런 욕심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지만 한 개 더 가지고 싶은 것, 한 번 했지만 한 번 더 하고 싶은 것, 내 입에 한 입 먹었지만 한 번 더 먹고 싶은
이 욕심이 사실은 죄의 씨앗이 되고 이 죄가 우리의 삶의 전체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사망과 죽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그거 한번 더 가지겠다고 그거 한번 더 해보겠다고 그거 한번 더 먹으려고 돈 쓰고 시간 쓰고 친구 잃고 사람 잃고 더 나아가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그리고 질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은 어느 하나를 간절히 원하다가 그것을 얻으면 그것에 만족하고 됐다 됐다라고 하지 않아요. 간절히 원해서 그것을 얻으면 만족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더 많은 것을, 더 높은 것을 추구하다가 불행의 늪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더 가지고 싶은 것 가지고 있지만 하나 더 봤지만 더 보고 싶고 들었지만 더 듣고 싶은 것들이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담고 담고 담아서 마지막 위로 올라와서 숨비를 쉬어야 사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하나를 더 먹고 하나를 더 가지고 한 단계 더 올라가고 한 번 더 해먹겠다고 하다가 물숨 욕심에서 숨을 쉬고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욕심 많은 우리들에게 바울이 주는 교훈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대단하죠? 내가 배부름에도 만족하고 배고플 때도 만족한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없다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많이 가져도 조금 가져도 높이 올랐어도 오르지 못했어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일체의 비결이라는 말을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 캐톨릭 성경은 잘 지내는 비결. 여러분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고 잘 지내는 비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일체의 비결, 욕심내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욕심내지 말고 많아도 적어도 높아도 낮아도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기도 용인에서 위드처치를 개척해서 담임하시는 장산하 목사님께서 죄에 좌절한 이 시대 청년들에게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목회자 모임에서 어느 목사님 사모님을 만났는데 그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모님이 교회에서 휴가를 얻어서 목사님과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폭포수 같은 은혜를 체험했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의 감사와 감동과 눈물의 예배를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휴가 마지막 주간에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그 교회 벽에 현수막이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 벽에 현수막에 글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인생의 정답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 현수막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은혜의 반대말은 내 힘이다. 은혜의 반대말은 내 힘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은혜를 놓고 내 계획대로 내 힘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목회를 하려고 하는 것이 내 목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의 이유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반대말은 내 힘이다. 내 힘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욕심인 거예요. 이만큼

건강에 감사해야 되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만큼 물질에 감사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만큼 이 자리에 감사하고 일체의 비결에 자족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먹으려고, 한 번 더 하려고, 한 단계 더 올라가려고, 꿈과 비전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다가 돈 잃고 사람 잃고 더 나아가 병에 시달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아, 은혜의 반대말은 내 힘이구나. 은혜의 반대말은 욕심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하는 그 중요한 이유 중심에 욕심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일체의 비결을 배운 바울처럼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날마다 기뻐하는 비결은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비교입니다. 사람에게 감사를 송두리째 뿌리째 뽑아버려가는 것이 비교인데 제가 저를 봐도 비교의 천재예요. 얼마나 비교를 잘하는지 몰라. 여러분도 그러잖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 가운데 하나, 내 마음속에 있는 감사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그것이 여러분 비교입니다. 아동문학가 가운데 이현주 목사님이 계세요. 이현주 목사님이 어릴 때 집에서 돼지를 길렀던 것 같아.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가끔 현주야 돼지 밥 줘라 그러면 그 쌀뜨물을 돼지 그 통에다가 이렇게 부어주는데 키가 작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현주 목사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지금은 어떻는지 모르는데 어릴 때 키가 작아가지고 그 쌀뜨물을 돼지 밥통에 넣는데 부어주는데 아주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어느 날 비가 오는 어느 날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날 엄마가 그럽니다. 현주야 돼지 밥 줘라. 어머니는 바로 옆에서 일하는데 그래서 키 작은 현주가 그 돼지 쌀뜨물을 부어가지고 잡아가지고 돼지 밥통에 부어주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절반은 붓고 절반은 흘린 거예요. 그때 옆에서 일하던 엄마가 그 쌀애기 빗자루를 가지고 그 어린 현주의 등짝을 탁 때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놈아 네 사촌 대성이는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도 잘 돕는다는데 너는 이거 하나 못하냐? 물론 그 어린아이가 잘못해서 실수로 쌀뜨물을 다른 곳에 부은 것은 잘못했지만 세상에 등짝 쌀의 빗자리로 맞는 것은 괜찮지만 왜 사촌 형님 대성이하고 비교를 하냐고 그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말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가 글에 땅바닥에다 글을 썼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땅바닥에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 이렇게 썼대. 이놈은 이놈이고 저놈은 저놈이지 왜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가. 그것은 악마나 할 짓이다. 그 어린아이가 시작. 이놈은 이놈이고 저놈은 저놈이지 왜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가. 그것은 악마나 할 짓이다. 그런데 이런 악마 같은 일을 우리가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우리 어느 여성 잡지에서 우리나라 남편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남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1위가 뭐냐면 이웃집 남자예요. 이웃집 남자. 우리 아내와 각 씨와 마누라들이 하는 얘기 그러잖아요. 이웃집 남자는 돈도 잘 벌어오고 쓰레기도 잘 비워주고 애들 공부도 시켜주고 처갓집 돈도 잘 주고 그런데 아무리 이사를 가도 옆집에는 언제나 이런 이웃집 남자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웃집 남자만 있는 게 아니요. 그래요. 이웃집 여자도 있어요. 근데 이웃집 남자하고 이웃집 여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웃집 아들도 있고 이웃집 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 지구상에 당신하고 나하고 우리 아들, 딸만 산다면 비교 대상이 없으니 그냥 감사하고 아이고 내 신랑, 아이고 내 아내, 아이고 내 새끼 등짝 때리면서

사촌 걔는 공부도 잘하고 어머니 아버지도 잘 도와준다는데 너는 그것 하나도 못하냐? 그런 소리 안 듣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웃집 여자, 이웃집 남자는요, 다 지나가는 나무집 남자고 나무집 여자요. 아멘. 이웃집 딸, 이웃집 아들은 다 지나가는 남의 아들이고 남의 딸이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비교하면 이렇게 불행해져.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감사를 유지했는가? 빌립보 4장 11절, 12절을 다시 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어떠한 형편에도, 이 단어가 중요해요. 어떠한 형편에도, 잘 됐어도 잘 안 됐어도, 기도대로 이루어졌어도 안 이루어졌어도, 몸이 아파도 치료받아도, 어떠한 형편에도 어떤 처지에도 자족, 자족이 뭐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이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비교하지 말고 욕심부리지 말고 어떤 형편에도 어떤 처지에도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로 살아갑시다.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이라는 사람이 마음미술관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비교라는 시가 나와요. 비교, 비교, 비교. 인간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를 한 가지만 말하라면 나는 주저없이 비교를 첫 손가락에 꼽겠습니다. 무엇에 비해서 라는 단어가 동원되는 순간 삶의 리듬은 헝클어지고 내 목표는 초라해지거나 허황돼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에 비해서. 이게 불행의 시작이죠. 이것을 제가 비슷하게 감사로 바꿔봤어. 감사, 감사, 감사.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를 한 가지만 말하라면 나는 주저없이 감사를 첫 손가락에 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말하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라는 말씀이 기억되는 순간 비교로 얼룩진 불행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감사로 만들어진 행복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비해서 이렇게 살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렇게 살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잠시가 아니라 오늘만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은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비교를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비결, 어떤 형편에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말하는데 그게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사일삼, 우리 모두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 뒷부분 모든 것을 이 말에 푹 빠져가지고 이것만 기억한다고, 모든 것을. 그런데 바울의 핵심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빌립보서 4장 13절의 핵심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헬라어가 엔크리스토야. 엔크리스토,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 160여 번이나 나오는 대단히 중요한 엔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엔크리스토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이것이 엔크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부탁하고 싶어요. 첫 번째, 여러분의

몸이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몸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추운 데 가면 추워요. 따뜻한 데 가면 따뜻해요. 내 몸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을, 내 몸을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성전에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내 몸을 엔 그리스도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말이 엔 그리스도 하기를 바랍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언제나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세 번째, 내 생각. 그래서 내 몸과 내 말과 내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엔 그리스도 할 때 우리는 이 기쁨의 은혜를 오늘만이 아니라 그때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영원히 날마다 기뻐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과 아주 똑같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보는 거죠?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우리 장사남 목사님이 쓴 죄에 좌절한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라는 이 책은 사실은 장사남 목사님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믿음 안에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구원받은 것은 확실한데 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반복되는 습관의 죄가 끊어지지 않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나를 향해서 죄가 나를 물감이 물들어오는 것처럼 점령, 내가 죄에 점령당하는 것 같은 아픔과 그 심각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죄로 점령당하는 자신을 볼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 기둥같이 쓰임받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볼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그 마음을 자기 아내 사모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 여보, 나도 무너지는 목회자가 될까 두려워요. 솔직한 고백이죠.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 살면서 여보, 내가 무너지는 사람이 될까 봐, 내가 무너지는 장로가 될까 봐 두렵다고 말하는 사람 있냐고요. 어떻게 살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하는 생각은 많이 하죠. 어쨌든 자기 부인에게 여보, 나도 무너지는 목회자가 될까 두려워요. 그 말에 아내의 대답입니다. 진짜 왕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되지.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면 되지. 여기에 또 다른 응답을 받은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진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왕이신 예수를 믿고 바라보지만 진짜, 진짜. 그러니까 왕이 진짜이신 연극하듯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말고 무늬만 예수님과 동행하지 말고 연극하듯이 무늬만 예수님과 동행하지 말고 진짜, 진짜 왕이신 예수님과 진짜 24시간 동행하면 되지라는 대답에 인생의 삶의 대답을 다시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을 다시 한번 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믿음의 시작이고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계속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잠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잠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가 아니라 잠시 주님을 바라봤다가 우리의 눈을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돌리는 순간 우리 안에 있던 감사는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있던 영광의 은혜는 반드시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상의 생각, 세상의 염려, 세상의 걱정 속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는 그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후에 부를 찬양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을 할 겁니다. 가사를 보면
괴로울 때

지금으로부터 한 15년도 전에 시청자의 고민을 들어주고 나름의 해결책을 주는 예능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사소한 고민부터 방청객들을 깜짝 놀라게 한 기상천외한 고민들까지 세상은 넓고 사람은 다양한 만큼 고민도 참 다양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한 사연이 있는데요. 한 20대 초반 여성분이 출연하셨는데 이분은 성인이 됐지만 목소리는 늘 5살 아이처럼 들리는 게 고민이셨습니다. 겉모습은 분명 어른인데 목소리는 어린아이 같으니 본인에게는 큰 고민일 수밖에 없었죠. 그 사연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라지만 내면은, 그리고 믿음은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아,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의 연수가 오래되었음에도 여전히 초보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을 향해 안타까워하는데요.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 자라야 하는데 아직도 젖을 먹는 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혹시 오늘 나의 신앙도 그렇지는 않은지 돌이켜보게 됐습니다. 교회를 다닌 시간은 길지만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오랜 세월 예배를 드렸지만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사랑과 용서보다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시간만 흐른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분별력이 자라고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시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단한 말씀을 붙들며 하루하루 더욱 성숙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면서 7월 9일 목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오늘도 두 곡의 찬양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이화 챔버 콰이어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그리고 마커스 워십의 깊어진 삶을 줄게까지 두 곡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나온 히브리서 저자의 책망의 말입니다. 아이가 하루아침에 어른이 되지 않듯이 신앙의 성숙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죠. 운동을 꾸준히 해야 근육이 자라고요. 악기를 매일 연습해야 실력이 늘듯이 믿음도 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쌓일 때 조금씩 자라납니다.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작은 순종을 선택하는 것. 어쩌면 그 평범한 하루가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보시는 성장의 과정이 아닐까요? 눈에 띄지는 않아도 어제보다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루.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썸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가득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퇴근길 함께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문자 주시면 소개하고 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참여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 또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계속해서 쓰고 계시죠? 네, 3일 썼고요. 4일 차입니다. 작심 3일을 넘기신 여러분 칭찬합니다. 네, 혹시 필사 노트가 없는데 필사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개인 노트를 만드셔서 찬송가 가사를 필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과 일정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이 시간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필사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과 함께 일정도 확인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BNG 커피 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레,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 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진도 농부의 진심을 그대로 담은 진도향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 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주리의 예수 닮기를, 그리고 다마리 카버흐의 예수 따라가며 영어 찬송으로 함께 하셨어요.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필사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다들 잘 쓰고 계시죠? 아, 우리 0183님. 저는 필사책을 예비사위한테 보냈습니다. 저는 직접 필사해야겠네요 하셨는데, 매일매일 생방송들 통해서, 그리고 중간중간 정자영 교수님 칼럼 통해서 오늘의 찬송가가 어떤 곡인지 또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필사 찬송가들 이 일정이 담긴 달력을 확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필사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과 또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필사 노트를 따로도 나눠드리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필사 노트가 없으신 분들은 개인 노트 있잖아요. 아무거나 개인 노트 만드셔서 거기에 찬송가 가사를

실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에 있을 찬송가 콘서트에 그 노트를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6634님 함께하고 있다고 문자 남겨주셨고요. 9507님도 저녁 준비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피디님 찬양 듬뿍 받을게요 남겨주셨는데 네, 오늘도 찬양 듬뿍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3319님 커미드워십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듣고 싶어요 신청해 주셨고요. 8921번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신청합니다 신청해 주셨습니다.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네, 오늘의 찬송가는 새 찬송가 393장, 통일 찬송가 447장,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이 오 신실하신 주의 작사가인 토마스 치조문요, 평생 몸이 약해서 큰 일을 하지 못하고 가난했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대단하지 않다고 느꼈지만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자신을 굶기지 않으셨고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매일 해가 뜨고 계절이 바뀌듯 변함없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감동해 이 시를 썼다고 하는데요. 이 찬송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유지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임을 말해줍니다. 그럼 오늘의 필사 찬송가 오 신실하신 주 함께 들어볼까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말씀. 함께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저는 수없이 흔들리고 주님을 잊을 때가 많지만 주님은 단 한 번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침마다 새로운 자비로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의 순환 속에서 주님의 변함없는 통치를 봅니다. 제 삶의 일상들이 주님의 신실하심 덕분임을 기억하며 불평보다는 감사의 고백이 제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올여름 찬양으로 달릴 준비 되셨습니까?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지니 성령의 벨트 단단히 매시고요. 준비되셨죠? 자, 그럼 출발합니다.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2026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 함께 나눌게요. 신청 찬양입니다. 우리 9210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음성으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함께 듣겠습니다. 아, 방금 들으신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서 기도문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샵 015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기도라고 남겨주시면 오늘의 기도문도 보내드릴게요. 샵 0153번으로 기도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듣고 올게요.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성숙에 대해 함께 생각해봤는데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르지만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은 조금씩 자라가죠. 혹시 오늘 내 믿음이 아직 부족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낙심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느냐이니까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단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 견고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양 마커스 워십의 믿음과 삶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수연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목요일 오늘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또한 죄의 삭신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에서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사망이 왕처럼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사망이 하나의 강력한 권세를 가진 존재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사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망은 죄의 결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사망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의 결과로 들어오게 된 사망. 이것에 대해서 총 네 가지의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함으로 인해 육체적인 죽음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지옥형벌, 즉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마지막 심판에서 받게 될 영원한 형벌을 의미합니다. 셋째, 사망은 영적인 사망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도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며 더 이상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넷째, 사망은 죄인들을 지배하는 왕과 같은 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고 이 사망이 왕과 같은 세력, 권세로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죄의 세력으로 인해서 죄와 타협하고 세상을 붙잡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보다 더 강한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성도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을 하게 될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18절은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된 것과 같이
한 의로운 행위

0: 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한 의로운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원한 대속 사역을 말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바뀌게 되었고 죄의 지배를 받던 인생은 의의 지배를 받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던 삶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또한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던 인생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썩어짐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인생이 새 생명과 소망을 가진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이 예비되었던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이 예비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본성을 거슬러 살아가는 즉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놀라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의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만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선물도 값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은 죄와 두려움과 절망에 끌려다니는 삶입니다. 그러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죽음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에서 벗어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목요일 저녁 지금까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20-8007번 010-4120-8007번 광주 동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220-8007번 373-1000번.

0: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광은교회와 한국어린이교육선교회에서는 제6차 원데이 무료 성령 캠프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7월 25일 토요일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광주 광은교회입니다. 미자리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1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신나는 찬양과 코너학습, 에어바운스 물축제, 부흥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접수는 7월 11일 토요일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7900-9741번, 010-7900-97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독교 교단협의회에서는 연합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배우 신현준 안수집사와 색소폰이

0: 이스트 임유리 자매를 초청해 진행되며 1심은 7월 12일 주일 오후 7시,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9-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광주 제137차 기도회가 7월 14일 화요일 저녁 7시 15분 광주 남구 제성로에 위치한 봉선중앙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한국교회가 다가올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탈북 방송인 정유나 자매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32-1033번, 010-6632-10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무등교회에서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7월 19일 주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34번, 062-373-00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극동방송입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상무 2동에 위치한 새박교회 차진승 목사님께서 하박국 3장 1절에서 19절을 본문으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매년 7월 첫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주된 양식인 밀을 추수하여 추수감사를 지내는 절기가 칠칠절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밀보다는 보리 농사를 이 봄에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밀 수확의 시기가 아닌 보리 수확의 때를 맞추어서 7월 첫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한국교회가 그렇게 정하기 하나님께 드리기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보리 수확의 때뿐만이 아니라 이 시기를 정한 또 하나의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날이 한 해의 중간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잃어버렸을 감사를 바로 이 중간에 다시 회복하여 돌아온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를 드리고 이제 남은 반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 미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께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이 예배에 오셨습니까? 아마도 이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이 감사했는지를 돌아보셨을 것입니다. 감사주일은 약간 의미가 애매하기도 합니다. 다른 절기들은 뚜렷한 감사의 근거가 있습니다. 부활절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감사하며 주님께 드립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우리 가운데 오신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주일은 약간 애매합니다. 어쩌면 감사주일이긴 한데 뚜렷이 감사할 것이 보이

이지 않는 그런 우리 삶의 자리도 계실 것입니다. 또는 감사보다는 눈물이, 감탄보다는 한탄의 마음이, 소망보다는 왠지 모를 원망의 마음이 우리 가슴 한구석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6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의 마음이 철렁해집니다. 그의 마음을 철렁해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창자가 흔들리고 그의 입술이 부르르 떨 정도의 충격적인 소식을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습니다. 곧 전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자기 민족을 심판케 하실 그 엄청난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삶의 자리는 없는 것 투성입니다. 그냥 없어도 되는 문제가 아닌 생계와 존재가 위협받고 흔들리는 어려운 때였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고 밭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 한 해 동안 얼마나 땀을 흘렸을까요? 그 열매를 바라보며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농사를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는데 거둘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고 어떻게 찬양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탁월한 영성신학자이신 강준민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동안 목사님이 너무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약 10여 년 전쯤에 몇 년 동안의 혹독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때까지 힘겹게 지켜오고 쌓아 올렸던 인생의 소중한 것들이 다 무너졌었다고 합니다. 자기 인생이 땅으로 꺼져 들어가는 것 같았고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절망감이 찾아왔습니다. 오해와 비난으로 말미암아 야반 도주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만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는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동안 나를 지지해주고 신뢰해준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고 그래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밤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괴롭히는 꿈을 날마다 꾸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기에 목사님을 구출해 준 것이 다름 아닌 감사였습니다. 고난을 감사로 들여다보고 감사로 반응하도록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끌어 주셨다고 합니다. 글쓰기를 한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주 한 편 감사의 에세이를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써야만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의 글이 점점 쌓여갈수록 그 감사가 자기 자신을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를 통해 눈이 다시 열렸고 그제서야 고통의 날 동안 하나님은 한순간도 빠짐없이 나를 붙들고 계셨음을 그가 다시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 중에 감사,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의 감사가 그가 다시 살아나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합니다. 지금 마음이 두렵습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모든 것이 잃어버렸던 한 그때에 그가 선택한 방법 역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였습니다. 감사에 대한 몇 가지 명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이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우리 마지막 단계 읽겠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에 우리 남선교회에서 준비하셨던 야유회가 생각났습니다. 야유회에서 그때 보물찾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보물찾기를 하면 진짜 보물을 숨기진 않습니다. 우리 TV를 뭐 나뭇가지 사이에 걸어놓거나 자전거를 땅에 파묻어 놓고 찾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종이에 보물에 해당하는 번호를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물을 숨기는데 보물을 숨기는 사람은 찾을 수 없도록 숨기지 않습니다. 거대한 바위 밑이나 땅을 5m 깊이 파놓고 거기다 묻어놓지도 않고 오르지도 못할 나무 꼭대기에 숨겨놓지도 않습니다. 모든 보물들은 다 찾을 수 있게 숨겨놓습니다. 이미 줄 것들을 다 예비해놓고 이 보물을 주려고 일부러 살짝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0: 진행자가 요이 땅 하면 사람들은 열심히 보물을 찾으러 다니게 됩니다. 이렇게 보물을 찾는 것,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감사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곳에 숨겨놓으십니다. 때로 행복하고 평안한 일상에, 때로 눈물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 때로는 양지 바른 곳에, 때로는 그늘진 곳에도 이 감사를 놓아두십니다. 때로 더 이상 없을 것 같은데 아직 더 있다고, 더 찾아보면 정말 좋은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는 여기에는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곳에 특별한 보물찾기를 숨겨놓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감사를 발견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짜 보물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감사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감사와 어떤 고백을,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안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긍휼의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1: 주님,
0: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1: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0: 주님,
1: 주님,
0: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1: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0: 우리 2절 본문 2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0: 아멘. 여기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던 주님께 대한 소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발라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 놀랄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 심판의 몽둥이로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악랄하고 더 잔인한 야만 민족인 바벨론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충격적인 소식. 그래서 자기 나라가 다 초토화될 것이고 예루살렘도 무너지게 될 것인데,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수년 내에 이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달라고, 속히 이 수년 내에 당신이 부흥케 하시는 회복의 일들을 나타내달라고 기도하며 그가 덧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의 삶은 온통 하나님의 진노로 느껴질 만한 것들입니다. 5절에 역병이 찾아옵니다. 이어서 6절에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7절에는 환란이 덮칩니다. 8절에는 홍수가 덮칩니다. 계속해서 고통과 환란들이 몰려옵니다.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그 고통의 긴 연속을, 그 긴 밤을 깨울 한 가지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 심판과 징계를 받는 것이 너무나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진노 중에서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보십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기진해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0: 15장 32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의 마음을 구할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맹인 바디메오의 외침을 기억하시는지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곁을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가 간절히 주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우리 마가복음 10장 47절 우리 붉은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는
0: 그 다음 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2: 다윗의 자손이여

0: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외침을 그가 주체할 수가 없었어. 간절히 주님께 외칠 때에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놓치지 않으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아들을 위해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을 향해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을 때 10명 모두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세리가 성전에 들어갑니다. 가슴을 치며 주님, 나는 죄인이라고, 그렇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세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세울 만한 것,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인생들이, 자기의 죄를 너무나 잘 아는 그 죄인들이, 내 힘으로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기댄 것은, 의지한 것은 오직 하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께 간청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기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 하신 일, 그 긍휼로 인하여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그 다음 절에 나오죠. 우리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0: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풍성한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토요일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도로 좀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저에게 이 기도를 시키시는 것 같아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 준비를 멈추고 잠시 기도했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의자에 앉아 기도하다가 바닥으로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제 안에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장집사님, 또 항암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버티고 이겨내고 계시는 여러 기도 제목들 가진 우리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가 안 나오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밖에 안 나오는데 그것이 곧 주님의 마음에 바로 연결되는 기도처럼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데 그것이 내가 흘리는 것이 아닌 주님은 더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라는 그 주님의 마음이 제 안에 얼마나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가는 곳이 은혜의 보좌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1: 은혜를 얻기 위하여
0: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제일 먼저 받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은 긍휼하심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긍휼하심을 받고 그이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때든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더욱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그 긍휼의 주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할 때에 주님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힘 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 이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시작.
1: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0: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1: 나는 여호와로 말

0: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좀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하지만 저희 집에 이따금씩 대전에 계시는 우리 장인 장모님이 내려오실 때가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또 집을 비워야 하는 일정이 생길 때에 아직 어린 둘째 아이를 돌봐주시려고 내려오시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은 이제 초등 고학년이 돼서 잘 안 그러지만 좀 더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오시게 되면 제 아이가 늘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 손을 잡고 집 앞에 있는 마트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는 돈도 없죠. 물건값을 지불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주 당당히 즐겁고 신나게 안절부절하거나 불안하는 것 전혀 없이 마트로 달려갑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옆에 손녀가 말만 하면 무엇이든지 사줄 마음의 준비와 지갑의 준비가 되어 있으신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 손만 꼭 잡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트에 갈 때만큼은 이 아이의 눈에 할아버지가 모든 것입니다. 나의 힘이고 나의 공급자이고 나의 보호자이고 할아버지가 이 아이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하박국 선지자에게 지금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그가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이렇게 고백하게 만듭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는 봄에 열립니다. 포도나무는 여름에 열립니다. 감람나무는 가을에 열립니다. 다 계절마다 다릅니다. 힘겨운 봄이 지났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여름이 오는데 여름이면 포도나무에는 뭐라도 있겠지. 그런데 기다렸던 여름에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가을에는 그나마 있겠지. 가을은 더 심해졌습니다. 밭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밭에서 나는 수확물은 가족들이 먹을 양식과 다시 심어야 할 종자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되는데 구분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내년에 뿌릴 씨에도 없습니다. 올해도 굶어야 되고 내년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을 테리 베린저라고 하는 분이 우리 현실에 맞게 이렇게 옮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고객이 떨어져 나가 매출이 줄어들고 기대했던 계약이 실패하고 나의 능력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으며 어느 누구도 나의 사정에 관심이 없고 비록 통장의 잔고가 바닥이 나고 연금은 살아가기에 충분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A.J. 크로닌이라고 하는 영국의 의사가 있습니다. 그가 가난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 영국의 한 지역의 외딴 광산촌에서 진료를 하며 봉사를 하고 있었을 때 간호사 한 분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 간호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받아서 그곳 오지까지 쫓겨나서 오게 된 것입니다. 쫓겨온 데다가 박봉입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항상 즐겁게 일을 합니다. 불평이 없고 일과 시간이 끝나도 나머지 귀찮은 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그렇게 퇴근을 합니다. 이 크로닌 박사에게 참 힘이 되고 기쁨이 되어주는 간호사였습니다. 어느 날 이 크로닌 박사가 간호사에게 위로의 말을 좀 건네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오해를 받아서 여기에 와 억울하기도 할 것 같고요. 지금 당신은 당신이 가진 능력만큼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속상하고 힘들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당신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테지만 사람들은 모르니 속상하지 않나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할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괜찮습니다. 이 대답이 충격처럼 크로닌 박사의 마음에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그 간호사를 즐겁게 생활하게 했던 그 간호사를 어려운 중에서

0: 그래도 찬양하게 만들었던 것,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믿음, 그것이 그녀를 계속해서 살아가게 만들어준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이야기를 통해 하고자 했던 주제는 고독이라는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사람은 몰라줘도 그분이 나를 아시니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끝까지 가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몰라주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만으로, 주님이 나의 손 잡아주시는 것만으로,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는 믿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보시면 다 며 이어집니다. 연속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당해도 너무나 힘든데 여러 대를 계속해서 카운터펀치를 받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없어도 포도 열매만 있으면 되는데, 포도 열매 없으면 감람나무는 그래도 남아있는데, 그런데 밭에는 있겠지, 밭에도 없고 우리의 양은 있겠지, 양도 사라지고 그래도 소는 있잖아, 그것이 마지막 보루였는데 있어야 할 소마저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때 알게 되죠. 돈이 나의 힘이었군, 인맥이 나의 힘이었군, 건강이 나의 힘이었군, 자녀가 나의 힘이었군, 사람의 인정이 나의 힘이었군. 그때서야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를 궁휼히 여겨주시며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래요 주님, 원래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한 것이 저였다는 고백을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죠. 나는 여호와, 우리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2: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1: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0: 아멘.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문구를 이제 보았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 때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이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이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포도나무에 먼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환경을 바꾸시기 이전에 나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무화과 나무에 가셨어, 포도나무에 가셨어, 우리에 가시고 외양간에 가셔서 그것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내가 오를 수 없었던 그 높은 곳으로 기어코 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 고난들을 통해 다시 자라게 하십니다. 멈추지 않고 더 성숙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질 때가 많은데, 이것만 해결되면 더할 나위 없는데,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내 영혼이 자라가는 것에 관심이 많으셔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나로 주님만으로 충분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진정한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여전히 사슴이죠. 전에는 도망다니는 사슴이었습니다. 약해서 쫓겨다니는, 당하기만 하는 사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힘 되어주시니 그 사슴이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자유롭게 뛰놀며 적군의 머리를 밟고 다니는 힘있는 사슴, 강한 사슴, 자유로운 사슴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철렁이는 상황이든지, 몸이 떨리고 입술이 떨리는 상황이든지,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 같은, 헛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든지, 아니면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대와 소망이 되는 상황이든지, 우리의 하반기를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주님 나를 궁휼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0: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고백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기에 주님으로만 충분하다는 고백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주님으로만 충분합니다. 우리 가정은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우리 새벽교회는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우리 나의 삶의 자리는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고백하며 진정한 감사와 찬양으로 하반기를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서구 상무 2동에 위치한 새밭교회 차진승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1국에 5449번, 062-371-5449번 새밭교회로 전화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 40년은 우리들 자신의 인생 역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척박한 광야와도 같은 우리 마음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이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변화의 여정에는 여러 가지 장애가 도사리고 있죠. 홍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리고 같은 장벽도 무너뜨려야 합니다. 또 불신앙의 마음도

찬양 세 곡으로 오늘 순서 출발했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제이어스의 찬양 들으셨고요. 엘샤인의 그 사랑 그리고 빨간 약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까지 띄워드렸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 시간 찬양들 나눌 텐데요. 여리고 같은 장벽 앞에 있으신 분들, 홍해에 가로막혀 있으신 분들 혹시 있으시다면 이 시간 문자로 또 함께 해주시면서 찬양 들으시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함 반드시 얻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보내주실 곳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이고요. 이 시간 찬양 함께 나누다가 또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9637번님께서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요. 요양병원 출근하고 계시다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찬양 듣고 출근하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일터로 향하시는 분들 또 주님 앞에 쉼을 얻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찬양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637번님 신청해 주신 찬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듣고 오시죠.

조준모의 강물까지 듣고 오셨어요. 앞서 들으신 곡은 거기 너 있었는가 영어 찬송으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찬양함으로 주님의 약속 꼭 붙드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여러분의 사연과 또 신청곡으로 꾸며가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또 찬양 들으시다가 또 감동이 오시는 분들 언제든지 문자로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신청 찬양과 함께 기도 제목, 또 축하 메시지, 위로 메시지 모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2662번님께서 이런 일 저런 일로 하루가 참 힘겨웠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부르면서 마음의 힘겨움을 털어놓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으로 정말 우리 모두에게 쉼을 주시는 그 주님 온전히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2662번님의 신청 찬양으로 이어갈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듣고 오시죠.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해 이화여자대학교 정자영 교수입니다.
1: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음에 새길 찬송은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는 예레미야애가 3장 23절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애가는 무너진 성읍의 상실과 슬픔, 탄식의 자리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깊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고백이 흘러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수백 년 뒤 한 사람의 평범한 삶 속에서 다시 찬송으로 고백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이 찬송의 가사를 쓴 토머스 오바디아 치존 목사는 건강이 좋지 않아 목회를 그만두게 되었고 그 후 넉넉하지 않은 형편 속에서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하루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한결같이

0: 다시 붙들어 오셨음을 깊게 깨닫게 되었고 1923년 57세의 나이에 자신의 감동을 시로 남겼습니다. 이후 이 찬송은 무디 성경학교에서 학교를 대표하는 교과처럼 불렸고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찬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와 함께 빌리 그레엄 전도 집회를 통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소중한 찬송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치조매 평범한 하루에서 시작된 작은 고백은 곧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은혜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찬송을 왜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따스한 은혜를 남길까요? 물론 가사의 힘이 큽니다. 하지만 저는 이 찬송의 선율이 담긴 음악 안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곁에 있는 찬송가를 펼쳐보시면 이 찬송은 플랫이 3개 붙은 E플랫 메이저,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내림마장조의 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림마장조 E플랫 메이저는 전통적으로 따뜻하고 안정적인 울림을 가진 조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찬송이 전하는 따뜻한 일상의 기도와 참 잘 어울립니다. 또한 이 찬송은 4분의 3박자로 되어 있는데요. 흔히 4분의 3박자 하면 왈츠, 궁짝짝 궁짝짝 하는 리듬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비엔나의 화려한 왈츠라기보다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손을 잡고 즐겁게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이 노래에서 가사의 반복은 주로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데요. 같은 가사를 다시 반복해서 부르면서 그 의미를 마음에 더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부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오 신실하신 주 이 부분은 아 주님이 여기까지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를 되돌아보며 깨닫는 고백이며 두 번째 오 신실하신 주는 앞으로도 주님은 나를 계속 붙드실 것이다 라는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가사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이 고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하루 속에서 느끼게 합니다. 오늘의 일용할 양식 다시 일어서게 하느님 아무도 모르는 나의 견뎌냄 속에서도 주님은 한결같이 함께 하십니다. 이와 같이 오 신실하신 주는 특별한 누군가의 찬송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찬송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필사하시면서 이 가사 앞에 잠시 멈추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치 않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이 고백 앞에서 나의 지난 삶을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이 찬송은 단지 필사 노트 위에 가사가 아니라 내 삶을 해석하는 믿음의 언어가 될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걸어가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였습니다. 이제 찬송을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일 드라마 사랑받은 제자 요한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세례 요한의 제자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우리는 평생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받기 위해 혹은 잘 어울려 살기 위해 애를 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어려워하죠.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의 반응은 기대와는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없는 사람처럼 살던 요한이라는 청년의 이야기로 하지만 요한 같은 사람에게도 희망은 있다는 것을 이번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성경의 이야기와 인물들을 바탕으로 쓰여진 사랑받은 제자 요한 시리즈의 두 번째 이야기 세례 요한의 제자를 들어보시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미가엘입니다. 전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죠. 우레의 아들. 사람들은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세베대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을 때면 밤이건 낮이건 시도 때도 없이 동네까지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로 아들들 이름을 불러가며 그물을 던지라거나 밧줄을 당기라 하곤 했죠. 그렇게 자라 청년이 된 요한과 야고보는 아주 강하고 노련한 어부가 됐습니다. 만선을 한 어느 날 세베대는 예루살렘에 성전세를 내기 위해 요한을 보내기로 마음먹었죠. 예루살렘까지는 9일이 걸리는 여적이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오고 가는데 일정을 각각 3일씩 줄일 수도 있었지만 그러려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사마리아를 가로질러가는 지름길을 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단지 7일 만에 집에 돌아오자 그의 아버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1: 그래. 아주 빨리 다녀왔구나, 요한.
2: 네, 아버지.
1: 내 기억으로는 사마리아 지름길로 가지 말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2: 예, 아버지. 저 그 길로 가지는 않았어요.
1: 그렇다면 더 이해가 안 가는구나. 그럼 예루살렘까지 내내 뛰어서 다녀왔단 말이냐?
2: 아니요, 아버지. 저 걸어서 다녀오긴 했는데.
1: 그런데 뭐? 지금 장난칠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아. 받아줄 기분 아니니까.
2: 실은 그게 가지 않았어요.
1: 예? 가질 않았다니. 대체 어딜 안 갔다는 거야?
2: 예루살렘에 안 갔다고요.
1: 그렇다면 세금을 내지 않았단 말이냐?
2: 네, 아버지.
1: 그래. 그럼 대체 엿새 동안 어딜 갔다 온 거냐?
2: 살렘에 다녀왔습니다.
1: 살렘? 살렘이라고? 거긴 사마리아잖아. 그럼 지금까지 거짓말을 했단 말이냐? 아까는 사마리아에 들어간 적이 없었다고 했잖아.
2: 아니요, 아니에요, 아버지.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사마리아를 가로지르는 지름길로 가지 않았다는 거죠.
1: 그럼 살렘에는 대체 왜 간 거냐?
2: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살렘이 아니라 살렘 근처 강가에 갔었어요.
1: 가봐! 또 말이 바뀌잖아! 거짓말 좀 하지 마! 대체 네 말은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 응? 내가 너한테 중요한 일을 맡겨 예루살렘에 보냈는데 넌 예루살렘 대신 살렘 근처에 다녀왔다고? 대체 왜?
2: 그게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어떤 이상한 사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1: 누구?
2: 사람들 말로는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했어요.

0: 난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다.
1: 아버지, 저는 아버지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좀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그런 사람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어떤 바리새인들보다도 대단했다고요.
0: 살렘에 바리새인이 있었다고?
1: 예, 아버지. 성경 서기관도 있었고 성전 관리자들도 있었어요.
0: 그래. 그리고 아마 로마 황제 가이사도 거기 있었겠네? 그리고 다 같이 모여 앉아 지금까지 아주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겠지?
1: 아니요, 아버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0: 요한, 좀 말이 되는 얘기를 해!
1: 사람들이 모두 거기서 세례 요한을 보려고 몰려 있었다고요. 유대와 갈릴리 지방 전역에서 온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도 듣고 또 세례도 받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 살렘으로 몰려든 거였다고요.
0: 오, 이런. 잠시만. 그럼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야?
1: 아니요, 아닌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바리새인들을 독사라고 했거든요.
0: 뭐라고?
1: 그분이 그러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0: 그 사람이 그런 말을 사람들 다 있는 데서 했단 말이냐?
1: 예, 아마 거기 수백 명도 더 있었을걸요?
0: 살렘에? 아, 그거 참.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아주 이상해. 그래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 같아서 다행이구나. 너도 무사히 돌아왔고. 그럼 다시 세금 내러 가면 되겠구나. 근데 돈은 어디다 뒀냐?
1: 아, 그 돈이 말이죠.
0: 에?
1: 그게 말이죠. 지금 저한테 없어요.
0: 아니, 대체 그 돈은 어디에 있는데?
1: 요단강 안쪽 어딘가에 있어요.
0: 아니, 어쩌다가 떨어뜨린 거냐?
1: 아니요, 그게...
0: 아니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1: 세례 요한한테 드렸어요.
0: 뭐가 어쩌고저쩌? 내가 세금 내라고 준 돈을 줘버렸단 말이냐?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딨어?
1: 아, 죄송해요, 아버지.
0: 죄송해? 죄송하다고? 어? 그 돈을 다시 벌려면 우리 가족이 꼬박 6달을 더 일해야 돼.
1: 아니, 그리고 저기 고기 잡는 거 말인데요, 아버지.
0: 네가 내 돈을 누굴 줘버렸단 말이지. 그 인간은 벌써 바리새인 친구들하고 실컷 술 마시고 먹고 하는데 돈을 다 써버렸을 거고. 넌 대체 어쩜 그렇게 한심할 수가 있냐?
1: 아, 그분이 돈을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아버지.
0: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1: 왜냐면...
0: 뭐?
1: 그분이 돈을 강에 던져버렸거든요.
0: 그 사람이?
1: 그리고 아버지, 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0: 뭐?
1: 저 살렘으로 되돌아가려고요.
0: 아니, 안 된다. 이렇게 한심한 얘기는 충분히 들었다. 넌 여기 남아서 고기 잡는 일을 도와야 돼.
1: 아버지, 저 말이에요. 그분 제자가 되려고요.
0: 아니, 절대로 안 돼.
1: 죄송해요, 아버지. 하지만 결심했어요. 저 아침에 출발할 거예요.
0: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구나, 요한. 지금까지 난 네가 아무리 어리석은 짓을 하고 다녀도 널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근데 그걸 이런 식으로 갚는 게야?
1: 아버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제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0: 그 사람 따라다니려고? 그 제자가 되려고 말이야?
1: 네.
0: 대체 왜 내가 말한 대로 예루살렘에 가지 않은 거야? 내 말대로만 했으면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니야?
1: 죄송해요,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도 같이 그분을 만나셨더라면...
0: 그 사람 얘기는 더 이상 듣고 싶어.

0: 싶지 않다. 정말 이 정도로 바보 같은 얘기는 너한테 처음 듣는다.
1: 죄송해요.
0: 그러니까 이제 떠돌아다니겠다 이거지? 그 인간이랑
1: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0: 대체 왜? 응? 난 전혀 이해가 안 돼.
1: 아버지 죄송해요. 달리 들을 말씀이 없네요.
0: 넌 이미 결심을 한 게로구나.
1: 예 아버지. 떠나기 전에 뭐라도 해드릴 일이 없을까요?
0: 됐다. 너 없이도 내가 야고보와 얼마든지 잘해 나갈 수 있어.
1: 그럼 이만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0: 그래. 잘 들어라. 일단 그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1: 네, 아버지.
0: 다시는 돌아올 생각 말아라. 난 너같이 이기적인 놈을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 넌 옛날부터 예의 없고 무책임하더니 커서도 하나도 변한 게 없어.
1: 아버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0: 가려거든 빨리 가.

0: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1: 좋은 아침이네요. 쉿.
0: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1: 세례 요한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2: 앞으로 오실 구세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0: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1: 당신도 세례 받으려고 여기 있는 거예요?
2: 아니요, 전 벌써 세례 받았습니다.
1: 그러세요? 저도 세례 받았는데 혹시 여기 친구들하고 같이 오셨어요?
2: 질문이 참 많으시네요.
1: 죄송해요. 그냥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서 흥분했나 봐요. 전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려고 왔거든요.
2: 아, 그러세요?
1: 네, 제가 3일 전에 여기 왔을 때 선생님께서 저에게 제자가 될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셨거든요.
2: 네? 선생님께서 직접 그런 제안을 하셨다고요?
1: 예, 네, 뭐 말씀은 안 하셨지만 대충 눈치가 분명 지금 있는 제자들이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게으르거나 선생님 기대에 못 미치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절대 선생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거예요.
2: 아,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전 이만.
1: 전 요한이라고 해요.
2: 아, 요한. 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1: 혹시 성함이?
2: 빌립이에요.
1: 아, 빌립. 예, 그럼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3: 빌립! 어디 있니?
2: 가봐야겠네요. 만나서 반가웠어요.
1: 잠시만요. 세례 요한 선생님하고 아는 사이세요?
2: 네. 실은 저도 그 게으른 제자들 중 한 명이거든요.
1: 제자요? 미안해요. 전 그런 것도 모르고.
2: 지금 그쪽 당신 얼굴 표정 좀 보셔야 하는데.
1: 죄송해요, 빌립. 전 그렇게 말하려고 한 게 아닌데.
3: 빌립!
2: 어서. 같이 가실 거예요? 아니면.
1: 당연히 같이 가야죠.

0: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이 길은 요단강으로 되돌아가는 길이잖아.
1: 맞아. 우린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요단강으로 되돌아가고 있어.
0: 그래? 근데 왜 예루살렘으로 안 가는 거지?
1: 도시 안으로 갈 필요가 없거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보려고 여기 요단강으로 다 나오니까. 발 조심.
0: 저 사람들 많은 것 좀 봐.
1: 그래,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이는 것 같다. 뭐라?
0: 왜?
1: 레위들이야.
0: 무슨 문제 있어?
1: 되게 저 사람들은 성전 관리하느라 여기까지 잘 나오지 않거든. 주로 바리새인들이 많이 오지. 분명 저 사람들 성전 지도자들이 보내서 온 게 틀림없어. 저 사람들 우리를 봤나 보다.
2: 잠시만요. 저희가 말씀을 좀 나눌 수 있으신지요?
0: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1: 아마 저 사람들 세례 유한 선생님을 뵌 적이 없어서 네가 선생님인 줄 알고 그러나 보다.
0: 내 이름이 요한인 건 맞는데.
2: 저희 신뢰가 안 된다면.
1: 그래, 너도 요한이지. 야, 그럼 우리 장난 좀 쳐볼까?
0: 아, 좋지.
1: 따라와. 자, 이제 고개를 끄덕여봐. 좋아.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오라고 손짓을 해.
0: 알았어. 이렇게?
3: 혹시 성함이 요한이신지요?
0: 네, 그렇습니다만.
3: 예,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선생님에 대한 얘기는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0: 아, 그래요?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3: 우선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선지자라고 하던데 이 선생님께서는 그 호칭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4: 우리 요한 선생님께서는 그런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거부한 적이 있다는 걸 부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3: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4: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3: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구세주라고도 하던데 사실인가요?
0: 저는...
4: 우리 요한 선생님께서는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오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의 선한 뜻을 펼치시기를 멈추지 못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3: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5: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3: 잠깐, 저 사람은 누구요?
4: 요한 선생님입니다.
3: 예? 이분이 요한 선생님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0: 예, 제 이름이 요한인 건 맞습니다. 저기 저 강에 계신 분은 세례 요한이시고요.
5: 요한 선생님! 세례 요한 선생님!
6: 야, 이거 정말 재밌는데. 야, 아까 그 사람들 네가 세례 요한이 아니라고 말했을 때 얼굴 새빨개지는 거 봤어?
0: 내가 보기엔 완전 폭발하기 직전이던데. 근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장난친 거 아시면 우리 혼나는 거 아니야?
6: 뭐 이런 걸로 혼을 내시겠어?
0: 빌리, 그건 그렇고 내가 이렇게 장난치는 것도 재밌긴 한데 언제쯤 제자가 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 나도 뭔가 도움이 좀 되고 싶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든 좀 하고 싶다고.
4: 요한, 넌 벌써 중요한 일을 했어. 네가 저 레인들을 붙들고 있는 동안 선생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는 강으로 내려가실 수 있었잖아.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야. 자, 우리도 가자. 이제 너의 진짜 첫 수업을 들어야지.
5: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3: 그럼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엘리야입니까?
5: 아니요. 회개하시오. 악한 길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3: 그럼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5: 아닙니다.
3: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2: 우리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보고해야

0: 압니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나는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곧게 만들어라 하고 외친 사람의 소리입니다.
0: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까?
1: 나는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0: 선생님께서 어제 살렘에서도 뒤에 오시는 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던데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 말했잖아.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0: 아, 그래. 근데 그게 누구냐고. 뭐 이름을 말씀해 주신 적은 없었어?
1: 한 번도.
0: 선생님께서 우리 가운데 서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 선생님께서 지금 여기 그분이 계신다고 하신 걸까?
1: 글쎄, 나도 전혀 몰라.
0: 선생님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여기 계신다면 틀림없이 세례요한 선생님보다 더 대단하신 분일 텐데. 진짜 계시면 그분을 꼭 만나보고 싶어.
1: 나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

0: 이처럼 요한의 인생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어디서도 그다지 환영받은 적이 없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었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 후 진정한 집을 발견하고 새로운 가족을 만났죠. 아직 요한이 배워야 할 게 많이 있지만 지금은 그 어디에 속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이 순간을 위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만드셨죠. 우리를 손수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부르셨고 모세에게 사람이 마치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친구에게 하듯 하나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지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입니다.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사랑받은 제자 요한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세례 요한의 제자 출연 사령범 김종환, 홍성원, 박영재, 장민혁, 김하영, 신범식 해설 서혜정 번역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오늘은 시편 46편을 통해 배우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세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도우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셋째,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오히려 기쁨으로 노래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분명히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죠. 말씀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위로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힘을 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5편 말씀 함께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지혜의 말씀 시편 85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말씀에 의지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두렵지 않게 지내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장면이죠.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부터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밤 그 사랑을 묵상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김도현의 여름이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고 하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아들이 집에 다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먼저 달려간 겁니다. 보통 아버지라면 집에서 기다리셨을 건데 돌아온 아들이 먼저 와서 사과하기를, 용서를 구하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는 다릅니다. 아들이 오는 게 보이자마자 달려나가십니다. 아버지의 위엄도 체면도 다 내려놓고 그냥 달려나가십니다. 아들을 안고 싶은 마음뿐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아들이 준비한 사과의 말도 듣지도 않고 그저 안고 입을 맞추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우리가 완벽하게 정리돼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냥 돌아서는 것만으로도 그냥 달려와서 우리를 안고 입을 맞추시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 참 감동입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조시아 퀸의 The Prodigal, 테리안의 Testimony, 그리고 존 레딕의 Don't Fight Alone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샬롬 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남정인의 항해, 오영은의 매미, The Bonfire in Back Garden의 마주. 이렇게 두 글자 제목으로 연이어서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그는 좀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민망하기도 하고. 아, 어떤 얼굴 아버지를 마주해야 할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달려오는 바람에 그런 뭐 변명도 안 해도 되고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부끄럼 속에 오래 머물지 않아도 되게 된 겁니다. 그냥 아버지 품 안에서 모든 감정이 다 녹아버리고 모든 걱정이 다 녹아버린 겁니다. 우리도 그러면 되지 않을까.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처음엔 두렵습니다. 막 너무 내가 멀리 나와 있는 게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돌아서기만 하면 바로 우리에게 달려고 오시는 분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좀 멀리 와 있는 것 같아. 이 방송을 듣고는 있지만 하나님하고 좀 요즘 좀 소원한 것 같아라고 했을 때 망설이지 마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늦은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0: could be seated again. So this song just says, Jesus, no matter what's good or what's bad or what's going on, I will remember. I will remember the works of your hands in my life. And we will do it tonight, God. This night, this moment. We will say, great.
1: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날 보내셨어요.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주말 금요일 시작하는데요.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내 자신을 향한 사랑, 발견하기를 간절히 원했었는데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열매인 사랑, 이번 한 주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이 풍성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에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3장 14절 말씀인데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길 다가도록 아름다운 첼로 연주 찬양 장성찬의 첼로 연주곡 중에서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은 김도현의 주님여 이 손을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이번 서머 스페셜의 주제인데요. 이번 한 주간 첫 번째 열매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문자를 다 일일이 소개하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또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저도 함께 기도했고요. 또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떠오르는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말씀과 찬양이 그냥 한번 듣고 스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요. 또 하나님께 나의 사랑도 고백하고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받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데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4절이었는데요.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0: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1069 유료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도 올려주세요. 제가 보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4절인데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댓감과 만능 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함께하는데요. 이번 주간 첫 번째 열매 사랑으로 함께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희락과 화평, 두 번째와 세 번째 열매 함께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을 향한 열매라고 하죠.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기대하면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많이 애청해 주세요. 복된 주말과 주일 보내시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하트 PD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음에도 순종하지 않고 피하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죠. 마치 선지자 요나처럼 말이죠. 그는 미워하고 혐오하는 원수 니느웨를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지 않아 결국 도망쳤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니느웨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분노와 편견, 상처로 얼룩진 요나의 마음도 회복시키셨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는 것 같아요. 순종하기보다 기분에 따라 움직이고 늘 지쳐서 쉬고 싶은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대하심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범키의 주님 말씀하신 면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소진영의 오직 예수뿐이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조승우의 오 놀라운 구세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홀리원의 믿음 위에서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제이든 레빅의 Nothing But The Blood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심플리포의 고난 내 영혼 변이실 곳과 띄워드리고요. 여사 한응재의 내 주를 가까이 하기에 함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자마리스 칼바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조응성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한경미의 오신실하신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멀스미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마커스 월십의 이 세상 험하고 띄워드리고요. 여섯 제이어스의 나의 백성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호우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호우예보지역과 시간을 미리 확인해 주변 사람과 공유하고 대비합니다. 산간,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으로부터 대피하고 지대가 낮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건물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이나 시설물 보호를 위해 하수구나 집 주변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고 막힌 곳은 뚫어야 합니다. 건물의 출입문, 창문은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수 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차단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시설은 만지지 않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호우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벌써 7월의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도 곧 찾아오겠죠. 하지만 이런 더위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풍성한 결실을 가을에 맛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조금은 무덥고 또 힘든 시기, 뒤에 올 감사의 시간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견딜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든 고난과 시험이 닥칠 때면 그 당시에는 참 힘들어요. 하지만 이것도 곧 끝난다. 뒤에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또 예측하지 못하는 더 큰 은혜와 감사함이 있다. 풍성한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의 고난은 조금 더 쉽게 견딜 수가 있지요.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하실 거고 그리고 힘을 주시며 뒤에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라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을 기쁨으로 넉넉히 이겨가며 견뎌내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주의 옷자락 만지며 전해드렸습니다. 고난도 끝이 있습니다. 또 즐겁고 행복한 일도 언젠가는 끝나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은 계속 반복이 되고

흐르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바로 주님입니다. 우리 곁에서 힘을 주시며 고난과 시험이 있을 때는 이기게 하시고 또 기쁨과 행복이 있을 때는 감사를 원하시는 주님.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올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이든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또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를 오늘도 기쁨으로 기대하고 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께 하나님에 대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외부의 소식들도 함께 전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깨치고 하나님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M 1188kHz,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함께 하시고요. 각 지역의 FM 채널과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이 시간 꼭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은 새로운 코너로 여러분께 찾아뵐 거예요. 뉴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담겨있는 이 성경에 대해서 매주 금요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또 더불어서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찬양과 함께 전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 방송가족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마음들, 기도의 한 줄, 또 북녘 성도들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 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매주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또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하나님 알아가기. 함께해 주실 뉴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 오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이제 앞으로 저희가 매주 한 번씩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텐데 구체적으로 네.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1: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 아는 거거든요.
0: 네.
1: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0: 네.
1: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0: 예.
1: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죠.
0: 네. 그러니까
1: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쭉 이야기 나눠가면 좋겠습니다.
0: 북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성경이라는 단어도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1: 예.
0: 참 신앙의 그 깊이가 아마 다양할 거예요.
1: 그렇죠.
0: 자,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또 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기록된 경전 같은 건데요.
1: 그렇죠.
0: 예, 자, 성경이 역사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 아닙니까?
1: 그렇죠.
0: 네.
1: 우리가 흔히 베스트셀러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0: 네.
1: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널리 퍼진 책.
0: 네.
1: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거의 모든 나라에 사실상 지금 지구상에 있는 가장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에 성경책이 들어가 있다. 심지어 북한에도
1: 그렇죠.
0: 들어가 있죠.
1: 예. 예. 다른 사람이 모를 뿐이죠.
0: 네.
1: 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거의 모든 나라,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들어가 있다.
0: 그렇습니다. 자, 이 성경이 그래서 목사님 좀 개괄적인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책인지.
1: 네. 네. 성경이라고 했을 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네. 있습니다. 이 신구약 전체 성경은 지금 전 세계 언어 중에 8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 그래요.
0: 네.
1: 그런데 신약만 생각을 하면 신약 성경은 1800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0: 네.
1: 성경 전체가 66권의 편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66권 중에 한 권이라도 번역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언어가 4152개 언어로 와. 번역이 되었답니다.
0: 네.
1: 놀랍죠? 그리고 지금 번역하고 있는 언어까지 하면 약 4,4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
0: 이야,
1: 이렇게 얘기합니다.
0: 이 세상에 소수민족 언어까지 다 합치면 한 7,0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엄청나죠.
0: 많은 언어로 번역이 돼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그렇게 이렇게 많은 나라 또 많은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전파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성경을 보기를 원해서겠지요?
1: 맞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를 저는
0: 네.
1: 성경은 인간의 근본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네.
1: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0: 네.
1: 그리고 또 한 가지 두려움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0: 그렇죠. 앞날에 대한 두려움.
1: 맞습니다.
0: 네.
1: 학자들은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85%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것이랍니다.
0: 네.
1: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괜히 그냥 걱정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두려움이 찾아와서 지금 내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우울증을

0: 가져다 준다는 거.
1: 네.
0: 그래, 그 마음이 지금 우리의 인생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1: 네.
0: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내일에 대한 두려움은요, 사실은 나는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이기도 해요.
1: 네.
0: 다르게 말하면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 시작이 어딘가? 누가 나를 낳았는가? 나의 아버지는 누가 낳았는가?
1: 네.
0: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가 낳았는가? 이것이 이제 풀리지 않는 우리 인간의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1: 그렇죠. 이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에 대한 두 가지 이론이 있다면서요?
0: 그렇죠.
1: 네.
0: 한 가지 이론은 자, 위로 위로 위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동물원에 가면 볼 수 있는 긴 꼬리가 달린 원숭이가 나옵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과학 시간에 진화론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했다 이런 말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말은 사라지고 인간과 원숭이는 공통 조상을 가진다 이렇게 말을 바꿨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원숭이가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형제지간이나 사촌지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또 과학자들이 막 연구하다 보니까 원숭이보다 침팬지나 우랑우탄이 인간에 훨씬 더 가깝답니다.
1: 오.
0: 외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1: 네.
0: 제가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랑 동물원에 가서 우랑우탄을 본 적이 한번 있어요.
1: 네.
0: 그때 저희 막내 아이가 아주 어릴 때인데 동물원 안에 저희 막내 아이만한 작은 우랑우탄이 엄마 우랑우탄 800개를 하고 누워 자고 있는데 정말 사람 같더라고요.
1: 네.
0: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수컷 우랑우탄이 누워가지고 엉덩이를 박박 긁고 있는 거예요. 옷만 입혀놓으면 정말 아빠인 거예요.
1: 이야, 사람의 모습과 좀 똑같네요.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과학자들이 혹시나 싶은 마음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인간과 우랑우탄의 유전자가 97%가 같다랍니다.
1: 네.
0: 침팬지는요, 인간하고 유전자가 99%가 같더랍니다.
1: 오.
0: 예, 그래서 만들어낸 이 논리 진화론이죠.
1: 그렇죠.
0: 수십억 년 전에 우연히 생명을 가진 세포가 만들어지고 이 세포가 점점 더 진화하고 복잡해지면서 우랑우탄이 되고 침팬지가 되고 계속 진화하다 보니까 그 줄기에서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1: 네.
0: 이것을 우리가 진화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1: 그렇죠.
0: 그런데 정반대 이론이 하나가 있죠.
1: 예.
0: 사람의 조상을 찾아서 위로 위로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옛날에 홍수시대가 있었는데
1: 예.
0: 그 홍수시대에 방주를 만들어서 살아남았던 노아 할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그 위로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사람 아담이 나오고 바로 그 위에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1: 네.
0: 그래서 성경에는요, 낳고 낳고 낳고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1: 그렇죠. 창세기 이제 5장에
0: 맞습니다.
1: 족보가 나오는데.
0: 그렇죠.
1: 예.
0: 거기에 보면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마할랄렐을 낳고 그러다가 창세기 7장에 가면요, 그렇게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홍수를 만나서 다 죽게 됩니다.
1: 예.
0: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이 있죠.
1: 노아.
0: 맞죠.
1: 네.
0: 그리고 그 노아의 자손들이 창세기 10장에 또 기록됩니다. 노아는 야벳을 낳고 야벳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를 낳고 낳고 낳고 낳고.
1: 네. 근데 신약에 넘어와서도 이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네. 신약의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인데요. 똑같은 말을 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누가복음 3장에 가보면요.
1: 네.
0: 여기서는 특이하게 족보가 거꾸로 올라갑니다.
1: 위로 올라가는군요.
0: 맞아요.
1: 네.
0: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위로 위로 위로 계속 올라가다가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1: 아멘.
0: 그래서 성경은요. 네. 계속해서 인간의 근원을 파헤치고 있는 거야.
1: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인간의 근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0: 예.
1: 세상에서의 말하는 이론은 진화론.
0: 예.
1: 한 세포로 인해서 갈라져서 또 진화하고 발전하다가 사람이 된 거고
0: 예.
1: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0: 맞습니다.
1: 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0: 예.
1: 예.
0: 그러니까 인간이 우연히 생겨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1: 네.

0: 결국에는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1: 아, 네.
0: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들이다.
1: 예.
0: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1: 네.
0: 명쾌하잖아요.
1: 그렇죠. 자, 이렇게 인간의 근원을 파헤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0: 맞습니다.
1: 그 성경은 66권으로 기록이 돼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네. 있는데요. 목사님 오늘 말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0: 네. 네. 사람의 근본,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 이론이 있다고 했습니다.
1: 네.
0: 하나는 진화 이론이고 또 한 가지는 창조 이론이다. 이 두 가지 이론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1: 오.
0: 나는 그냥 실수로 어쩌다가 태어난 것인지 아니면 잘은 모르지만 어떤 창조주가 있는데
1: 네.
0: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는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1: 예.
0: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믿음은요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마음에 작정하는 거예요.
1: 아멘. 네.
0: 그 마음의 작정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1: 네.
0: 그리고 놀랍게도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선택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근원이 되시고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 아멘. 네.
0: 그 방법이 바로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1: 예. 이렇게 우리가 믿기로 작정하고 시작하면 우리의 근원 되시는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은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다라고 첫 시간 나눠봤는데요. 목사님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되지요?
0: 다음 시간의 주제는요. 네. 성경은 세상을 비추는 책이다입니다.
1: 네. 자, 다음 시간에도 함께 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 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형실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삼성과 SK그룹이 충청권에 392조 원을 투자해 고대역폭 메모리와 AI 데이터 센터 등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 거점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해외 K-뷰티 인기에 힘입어 무신사 글로벌 스토어의 상반기 뷰티 거래액이 지난해보다 4.6배 증가했고 일본 시장에서는 8.7배나 성장했습니다. KBS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오는 10월 말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할인 행사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열고 소비 활성화에 나섭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일본, 홍콩 등 주요국 증시에서 신용융자와 레버리지 투자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연구진이 먹이를 받아 성장하고 분열해 자손까지 만드는 인공세포를 처음 구현하며 합성생물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한겨레신문 보도입니다. 유럽 우주국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이 역대 최고 해상도로 우리 은하 중심부를 촬영하며 6천만 개가 넘는 별들의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통일부가 최근 갈등을 빚은 유엔군 사령부를 처음으로 접경지역 평화기여 유공포상 대상에 포함하며 관계 관리에 나섰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북한의 열악한 교통사정으로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딸이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 지방교통난의 실상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매일경제신문이 보도합니다. 삼성과 SK그룹이 충청권에 모두 392조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며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거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은 140조 원을 투자해 아산과 온양, 천안, 세종을 중심으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 생산시설과 차세대 OLED, 배터리, AI 서버용 패키지 기판 생산 능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온양 캠퍼스가 범용 반도체 후공정 중심에서 세계적인 HBM 생산 거점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충청권이 앞으로 정보기술 소재와 부품 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도 청주에 100조 원을 투자해 낸드플래시 생산시설과 HBM 첨단 패키징 공장을 구축하고 오늘 2027년부터 첨단 패키징 공장을, 2029년부터는 신규 낸드 생산시설을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SK그룹은 이와 함께 충청권에 1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해 반도체 생산과 AI 컴퓨팅을 연계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전국에 15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업계는 이번 대규모 투자가 충청권을 반도체와 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국가 첨단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해외에서 K-뷰티 인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무신사 글로벌 스토어의 뷰티 부문 거래액이 올해 상반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6배 증가했습니다. 무신사 글로벌 스토어는 미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등 13개 지역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400여 개 국내 뷰티 브랜드가 입점해 있습니다. 해외 소비자들이 패션 상품을 구매하면서 화장품과 메이크업, 헤어, 뷰티 제품까지 함께 구매하는 교차 구매가 크게 늘어난 것이 성장 배경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달 열린 최대 할인 행사인 몬스터 세일에서는 패션과 뷰티 브랜드 3천여 곳이 참여해 최대 80% 할인 행사를 진행했고 이를 계기로 6월의 뷰티 거래액은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일본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져

상반기 거래액이 지난해보다 770%, 약 8.7배 증가했습니다. 무신사는 지난 4월 도쿄에서 진행한 K-뷰티 팝업 행사에 7만 5천 명이 방문했고, 참가 브랜드들의 평균 거래액도 행사 이전보다 4배 늘었다며, 오프라인에서 제품을 체험한 소비자들이 온라인 구매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KBS 한국방송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국가 할인 행사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비상경제본부 겸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자동차와 가전제품, 의류 등 공산품은 물론 김장철 농축수산물까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비수도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 할인 쿠폰 7만 장을 배포하고 전국의 지역 축제와 연계한 소비 촉진 행사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4조 9천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을 공급하고 무역보험과 환변동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법인세 등 세금 납부 기한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수출 호조에 힘입어 중동전쟁의 충격을 극복하고 있지만 외환시장 변동성과 물가상승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 회복과 기업 지원을 통해 경기 활력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일본, 홍콩 등 세계 주요 증시에서 빚을 내 투자하는 신용융자와 레버리지 투자가 빠르게 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금융산업규제국에 따르면 지난 5월 미국의 신용융자 잔액은 약 1조 4천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레버리지 상장 지수펀드 ETF의 순자산도 1년 전보다 약 50% 증가했습니다. 일본의 신용 매수 잔고도 처음으로 7조 엔을 넘어섰고 홍콩에서도 레버리지 상품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차입 투자 확대 현상이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빚을 내 투자하는 사례가 늘면서 작은 충격에도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미국 금융당국은 실시간 증거금 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증권사는 레버리지 한도를 축소하는 등 위험 관리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한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신용거래 규모가 크고 개인 투자자의 레버리지 투자도 빠르게 늘고 있어 위험도가 더 높다고 평가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레버리지 ETF와 신용거래 확대가 기업의 실적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큰 주가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미네소타대 연구진이 생명이 없는 화학 성분을 조립해 먹이를 받아들이고 성장한 뒤 스스로 분열해 자손까지 만드는 인공세포를 처음 구현했습니다. 연구진은 DNA와 단백질, 리보솜, 세포막 성분 등을 처음부터 조립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인공세포인 스퍼드 셀을 제작했는데요. 이 세포는 단백질과 리보솜이 들어있는 먹이 주머니를 흡수하며 성장했고 일정 크기에 이르자 둘로 나뉘어 여러 세대에 걸쳐 증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먹이를 더 잘 흡수하도록 만든 변이형 세포는 일반 세포보다 더 많은 먹이를 확보해 더 많이 증식하는 등 자연 선택과 비슷한 현상도 확인됐는데요. 연구진은 아직 완전한 생명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단백질을 만드는 리보솜을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못해 외부에서 계속 공급해야 하고 여러 차례 분열한 뒤에도 전체 유전 정보를 온전히 자손에게 전달한 세포는 약 30%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기존의 자연 세포를 개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명의 구성 요소를 처음부터 조립해 세포의 생애 주기를 구현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연구진은 특허를 내지 않고 기술을 공개해 전 세계의 연구자들과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의약품과 신소재 생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미세 생명 공장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가능성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신문 보도입니다. 유럽 우주국의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이 6억 화소 카메라로 우리 은하 중심부를 역대 최고 해상도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사진은 약 26시간 동안 촬영한 자료를 합성한 것으로 보름달 22개 크기에 해당하는 영역 안에 6천만 개가 넘는 별들이 담겼습니다.
사진 속 노란빛으로 밝게 보이는 은하 중심부는 오래된 별들이 밀집해 있는 팽대부로 우리 은하에서 별의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반면 어둡게 보이는 부분은 별이 없는 공간이 아니라 지구와 은하 중심 사이에 있는 먼지 구름이 별빛을 가리고 산란시키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는데요. 이번 관측 자료는 오는 9월 발사 예정인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낸시 그레이스 로먼 우주망원경이 은하 중심부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은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우주 전체의 분포를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관측 역시 우리 은하의 구조와 우주의 진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연구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우리 통일부가 오는 27일에 열리는 접경지역 평화안전 유공 포상 행사에서 유엔군 사령부를 처음으로 포상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비무장지대 DMZ의 평화적 이용과 접경지역의 평화안전 증진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육군 전방부대와 강원 고성군 철원군 경기 파주시 등도 함께 포상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통일부는 유엔사가 DMZ 내부 환경과 생태 조사 등 평화적 이용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포상하기로 했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유엔사도 포상을 수용하고 내부적으로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와 유엔사는 최근 DMZ 출입 관리 권한과 DMZ 평화의 길 재개방 문제를 놓고 공개적으로 이견을 보여왔는데요. 특히 유엔사는 DMZ 관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통일부는 관련 법안이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남북 접촉과 접경지역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엔사와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공로는 인정하면서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포상 대상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함경남도 금야군에서 60대 부부가 열사 탈선 사고로 숨졌지만 황해남도에 사는 딸은 열악한 교통 여건 때문에 부모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를 당한 부부는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딸이 쌀을 마련해주겠다고 연락하자 딸이 사는 곳으로 향하던 중 열차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딸이 사는 산간지역에서는 가장 가까운 기차역까지도 차량으로 3시간 이상 걸리고 교통편도 부족해 곧바로 출발하더라도 최소 사흘이 걸려 장례가 끝난 뒤에야 도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대중교통이 평양 등 일부 도시를 제외하면 매우 부족하고 장거리 이동도 대부분 열차에 의존하고 있어 지방 주민들은 부모가 위독하거나 사망해도 제때 찾아가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외진 농촌이나 산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군인 가족, 먼 지역으로 시집간 여성들은 교통 여건 때문에 가족의 관혼 상제조차 참석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지방에서는 택시나 버스를 이용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부모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찾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일이 흔하다며 교통난이 주민들의 일상과 가족관계에도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7월 10일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금요일 북한의 하늘은 전 지역이 흐리겠는데요.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에서는 하루 동안 곳곳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0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흐리겠고요. 평안북도 지역은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 24도, 신의주 23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 27도, 신의주 25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에서는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지만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개성의 아침 기온 22도로 시작해 낮에는 27도로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함경남도도 별다른 비 소식이 없이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반면 함경북도에서는 종일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 24도, 청진 21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함흥 28도, 청진 23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1에서 2미터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0일 북한 지역

0: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5308 성도님이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여기는 제주입니다. 제주 땅에서 북녘땅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네요 하시면서 북녘땅에서 극동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님들 축복해 주셨습니다. 한반도 최남단 저 제주도에서 이렇게 한반도를 넘어 중국과 러시아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희 극동방송의 AM 송신소가 애월에 있지요.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북녘계 성도들이 우리 5308 성도님의 이 사연과 응원의 메시지로 더 힘을 낼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 70년 동안 저희 극동방송이 해왔던 이 복음 전파 사역 여러분도 기억해 주시고 계속 같이 동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또 들으시면서 이렇게 여러분도 메시지 남기실 수 있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남겨주시거나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북녘땅에서 복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원하시거나 또는 탈북민 여러분들이나 북한 출신 노동자시라면 탈북의 과정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1: 저 높은 곳을 향한
0: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알려드립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 수산물, 폐사 등의 재산 피해와 여름철 전력 급증 등으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더위가 잦은 여름철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름철에는 항상

기상 상황에 주목하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합니다.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무더위와 관련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의 증상과 가까운 병원 연락처 등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사전에 파악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를 알아둡니다. 셋째, 어린이, 노약자, 심뇌혈관 질환

다섯째, 집안 창문의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커튼이나 천 필름 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출하는 경우를 대비해 창에 긴 모자, 햇빛 가리개, 선크림 등 차단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안전상식을 알아보길 원하시는 분은 기상청 날씨누리 사이트에서 폭염에 대한 국민행동 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새벽에 문을 함께 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6편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시편 26편의 고백.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저희 손에 악특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거짓과 욕심은 버리게 하시고 진리 안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를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담대히 걸어가는 복된 그 매 순간을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나무희 씨의 목소리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함께 찬양했고요. 오신실하신 주 예람오십이었습니다.

시편 26편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온전하게 행하고 흔들림 없이 여호와를 신뢰하였으니 나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소서. 여호와여, 나를 조사하시고 검증하시며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시험하소서. 당신의 인의가 내 눈앞에 있으므로 내가 당신의 진리 가운데 행하여 쓸모없는 자들과 함께 앉지 않고 본심을 드러내지 않는 자들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는 무리를 미워하여 악한 자와 함께 앉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결백함 가운데 내 손을 씻고 당신의 제단 주변을 맴돌며 감사의 찬송을 크게 부르고 당신의 기이한 행적들을 다 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당신께서 거하시는 성전과 당신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내가 사랑하니 내 영혼을 죄인들과 함께 거두지 마시고 내 생명을 피해 굶주린 자들과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흉악한 술수가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나 나는 나의 온전함 가운데 행하고 있으니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사람은 사람의 겉모습을 쉽게 보고 판단할 수 있지만 마음속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이를 속일 수도 있고 자신을 속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시편 26편의 저자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길, 거짓과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진리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함께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주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담대히 걸어가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소리에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과 함께 오 놀라운 구세주 옹기장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방송, 날마다 주님께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방송,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남과 북이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할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요. 계속해서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 이번에는 안산시립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유대나라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합니다. 왜? 혼혈이라고. 이방인들하고 결혼했다고 거기를 비켜서 요단강을 이쪽으로 건너서 다시 갈릴리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어 나는 오늘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야 되겠다. 왜? 거기 자기를 기다리는 죄인 여인이 하나 있기 때문에 우물가에 앉았던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나고 전도를 해서 그 여자가 예수 믿고 동네 들어가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출애굽기 8장 19절에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었으니 여호와의 말씀 같더라. 우리가 어려서 배 아프면 엄마가 여기 쓰다듬어서 엄마 손은 약 손이라 그랬어. 예수님은 능력의 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닿는 것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침을 뱉었다. 마가복음 7장 33절에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댔다 그랬어. 야, 왜 침을 뱉었을까?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저에게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셨도다. 침을 뱉었다. 겸손의 상징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아유 그 더러운 침을, 어떤 사람 자기 얼굴에 침 뱉었을 때 그건 평생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겸손을 상징하기 때문에 죽게 나오는 사람마다 다 겸손하지 않으면 구원도 치유도 축복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나오라고 사람들에게 했죠. 어린아이와 같이 나오. 그냥 어린애들은 배고프면 울고 아프면 울고 즐거우면 웃고 그게 어린아이들 천진난만하다고 그랬죠. 우리는 자라서 어른이 돼가지고 뭐 별거 다 겪었죠. 그래도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올 적에는 심플,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나와야 예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너의 안에 그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과 함께 예수께로 가면 두 곡의 찬송 올려드렸습니다.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님께 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 한 곡 더 올려드린 후에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한 소절 그리고 그 은혜의 이야기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과 찬양 후에 이어집니다.

주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0: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딴 군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저와 모든 자매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 십자가 밑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짐을 풀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는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의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북한이 고향인 김홍란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하는데요. 이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올려드릴까요?

나의 나그네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54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나의 순례의 집에서 당신의 법규가 나의 노래였습니다. 아멘. 나그네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루하루 주님의 율례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법규가 우리의 노래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할 때 이 찬송의 가사와도 같이 우리의 두려움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한숨이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앞길이 멀고 험해도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남과 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의 궁핍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 밑에 우리의 모든 짐을 풀고 이 찬양을 한 번 더 찬송할 텐데요.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린 북에서 온 자매님의 간절한 마음과도 같이 남과 북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긍휼과 사랑과 위로와 은혜가 가득한 복음 통일의 그날을 위해 기도하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합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이 고향인 김옥란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조금 편곡된 버전으로, 조금 편곡된 찬양으로 한번더 찬송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의 두려움이 기도가 된줄 믿습니다. 우리의 한숨이 노래가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궁핍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모든 행동이 주님만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의 2부 순서.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 그리고 2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 그러나 참된 예배자들이 령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니 바로 지금이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령이시니 그에게 예배하는 자는 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 하셨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남과 북,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하면서요. 참된 예배자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그렇게 하나 되어 찬양할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매주 이 시간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1: 저는 1962년 평양에서 태어나 남편을 만나 아들과 딸을 낳고 나름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 40세 남편이 아프면서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끝내 세상을

0: 떠났습니다. 아들을 평양에 있는 군에 보냈지만 밥 한번 제대로 먹지 못한 채 갈비뼈가 다 보이고 위까지 헐어 조국에 원한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제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2009년 11월 북한 정부는 화폐 개혁을 비밀에 붙이고 있다가 사전에 광고도 없이 화폐 교환을 진행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었던 백성들의 아우성이 터졌습니다. 저는 아들이 제대하면 쓰려고 그때 돈 100만 원을 꽁꽁 묶어 도둑 맞을 것을 우려하여 김치똥 밑을 파고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그 아껴두었던 돈이 하루아침에 휴지가 돼버렸고 100만 원이 10만 원이 되어 내 손에 쥐어졌습니다. 우리 동네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 하였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백성들의 원한과 울분을 눈으로 보면서 속아서 노예처럼 살아온 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사람들이 대놓고 정부를 비난하고 욕설을 퍼붓는데도 고발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이상스럽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지도자는 우리 인민은 참 좋은 인민입니다 라고 좋은 인민을 두고 있는 것을 늘 자랑스럽게 말하였습니다. 양처럼 순한 인민들은 300만이 굶어 죽어도 반항 한번 안 하고 20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면서도 한 거 한 번 못하였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중국에서 성노리개로 팔려 다녀도 시위 한 번 일으키지 않았던 인민들이 참고 버티다 못해 수천만 명이 부모 없는 고아가 되어 이번에는 먹을 것을 찾아 자유를 찾아 뿔뿔이 흩어져 전 세계를 누비는 비극을 빚어냈습니다. 옥수수 밥이라도 마음 편히 먹고 살게 해주고 조금의 자유라도 허용하여 준다면 소박한 소망이라도 품고 살아갈 수가 있게 해준다면 어느 누가 두만강 압록강에 자기의 목숨을 함부로 던질 사람이 있으며 조상들의 뼈가 묻힌 고향과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을 쉽게 결심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타향사리가 좋아 보여서 선뜻 나설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질고 순진하기만 하던 백성들이 한 많은 가슴을 안고 도망자의 길, 탈북의 길을 선택하였고 먹이 없는 잠박 속의 노예들처럼 자유를 찾아 신낱 같은 희망을 안고 앞뒤를 가리지 않은 채 두만강 압록강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국적이 없고 보호자도 없는 또 다른 나그네의 슬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을 모른다는 이유와 국적이 없고 중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두 배 일을 하고도 월급은 3분의 1을 받지만 그 어디에도 하소연조차 할 수 없는 가엾은 타향살이 삶은 살아야만 했습니다. 저를 돈을 주고 사간 중국인 가족들의 감시와 차별, 자유 없는 소름은 배고픔보다도 더 참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탈북을 후회하였고 나를 낳아준 부모님들을 끊임없이 원망하며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1: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나누는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은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세 번째 이야기 만나보셨는데요.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험난했던 탈북 여정을 경험하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고향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박혜경 전도사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20절까지를 본문으로 진정한 예배자라는 제목의 말씀 이어집니다.
1: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계시록 3장 15절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진정한 예배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온 동안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24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선생님은 선생님의 자리에서, 의사는 의사의 자리에서, 간호사는 간호사의 자리에서, 예술인은 예술인의 자리에서, 사업가는 사업가의 자리에서, 정치인은 정치인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참모습은 내 삶의 첫 번째 순서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서 한평생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가 우리 일생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8편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언제까지 찬양하느냐? 우리 호흡이 다는 그날까지. 시편 150편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고난에 처해서도 찬양을 멈추면 안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보물 자르다가 억울하게 붙잡혀서 매를 맞고 재판도 치르지 않고 감옥에 던져졌을 때 온몸이 피송이가 됐는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5절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의 찬송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감옥을 흔드셔서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성과 발이 그지 풀어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찬양과 감사는 우리의 매인 모두를 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인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지상에서 천국에 이르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은 완전히 찬양으로 뒤집힌 나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곳곳에서 천국에서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가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요 부분을 따서 헨델 메시아의 맨 마지막 아멘 코러스 전에 이 가사가 나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도록 돌릴지어다 하니. 계속 15장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여러분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데 웬일인지 우리 교회 삶 속에 기쁨과 감사 사라지고 알게 모르게 사소한 일에 원망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린 철저히 회개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무엇이 나의 문제인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풍요로움 속에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실제로 풍요로움 속에 영적인 빈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설명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 같이 된 라오디게아 모습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넘치는 기쁨, 감사, 감격이 우리 삶 속에서 사라졌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성것에 원망 불평하고 남 얘기하고 남 탓하고 살았던 우리들이 아닌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앞에 영으로 성령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불이 내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늘 주명한 뜨거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게 순복음이라면 뜨거움인데 뜨거움이 미직지근해졌어요. 라오디게아처럼 미직지근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재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 부유롭게 하라는 것은 환난 속에 모든 환난을 통과하고 이겨낸 그 순수한 믿음으로 영적 재무장을 하고 흰옷을 입으라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 구원의 은혜의 흰옷을 입고 눈에 안약을 바라 그러는데 성령의 안약을 받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진 눈이 밝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하여 주옵시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잘 보이는 영적으로 잘 보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변화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졌던 열정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9절을 말씀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과 다 같이 하나 앞에 열정을 잃어버린 걸 회개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 기쁘게 생각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 영광을 산다고 하면서 나밖에 모르고 내 길을 갔던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철저히 깨어지고 낮아지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21절을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주님이 우리 마음을 열고 들어줘서 우리 삶에 풍년을 불어주시고 하늘에 귀한 상급과 귀한 자리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변화돼서 이제는 날마다 주님의 가운데 첫사랑을 회복하며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0: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두 번 살아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살에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진정한 예배자로 살다가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20절까지를 본문으로 진정한 예배자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7월 10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남한과 북한은 계속해서 비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 소식과 함께 덥고 끈적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때입니다. 무리한 야외 활동은 피하시고 충분한 휴식으로 건강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최저기온은 강릉과 대구, 광주, 목포, 제주가 24도, 개성과 서울, 대전, 부산, 여수가 23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춘천이 22도, 함흥이 21도, 강계가 20도, 청진이 19도, 해산이 17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대구와 광주가 32도, 강릉과 대전이 31도, 함흥과 부산, 목포가 30도, 서울이 29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해산, 춘천, 여수, 제주가 28도, 평양 27도, 신의주와 개성이 25도, 청진이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날씨도 계속해서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모두 0.5에서 2m로 일겠고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에서만 최대 3.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굳은 날씨로 마음까지 눅눅해지기 쉬운 때이지만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우리를 향한 선하신 그 계획이 주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한 하루 보내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안에서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본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 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 극동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31장, 새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통합찬송가 31장, 새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성 성결교회 신윤진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의 호흡과 생명을 지키시고 육신의 피로를 쉬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새날 주셨으니 이 한날 동안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오직 주의 성령께서 악이 기승을 부릴지라도 선이 이기는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세우신 교회의 교회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한의 동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희망의 줄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늘의 고난과 눈물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그날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천 참 좋은 교회 박용철 목사님께서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다음 세대와 함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 딤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난주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상반기 동안 함께 하신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감사의 절기를 지키며 절기의 또 다른 의미를 하나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감사절은 단순히 1년에 두 번 정해진 절기에 따라 헌금을 드리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날이 아닙니다. 성경이 명령한 감사절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은 바로 기억의 전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대대로 가르쳐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절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참된 목적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심각한 영적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의 단절, 곧 신앙의 단절이라는 위기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10절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가슴 아프고 두려운 선언 중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하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했던 위대한 신앙의 세대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의 세대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의 자녀들은 신앙을 이어받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다른 세대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어떻게 불과 수십 년 만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굶겼거나 입히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녀들을 극진히 키웠을 것입니다. 가나안의 풍요로운 농경사회 속에서 자녀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치고 돈 버는 법을 가르치고 가난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느라 밤낮 없이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가르치는 것에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이 야다는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뜻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삶으로 경험하여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음 세대 자녀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들어봤을지 몰라도 그분이 나의 삶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비극적인 단절이 일어났을까요? 그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 개정해 주신 절기 교육의 실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에 3번씩이나 생업을 중단하고 온 가족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이라는 성소로 올라가는 수고로운 순례의 걸음을 걷게 하신 것은 자녀들에게 체험적 신앙 교육을 하라는 의도도 있으셨습니다. 맥주감사절이 되면 부모들은 밭에서 처음 익은 고운 첫가루를 구별하여 정성스럽게 자루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손을 잡고 뜨거운 태양 아래를 함께 걸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 첫 열매를 드리고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워할 때 자녀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왜 우리는 매년 이 고생을 하며 첫 열매를 드려야 하나요? 그때 부모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했습니다. 얘야, 본래 우리는 아무것도 없던 종이었단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셨고 비와 햇빛을 주셔서 이 첫 열매를 거두게 하셨단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거친 덜을 걷는 수고를 통해 첫 열매를 구별하는 구별됨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를 온몸으로 체험케 하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안락과 풍요에 취해버린 기성세대는 올해는 바쁘니까 집에서 쉬자. 일단 세상에서 성공해놓고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자라며 이 수고로운 절기 교육을 멈추어 버렸습니다. 부모들의 영적 안일함과 방임이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를 낳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사회학자들은 이들을 잘파라고 부릅니다. 잘파 세대. 지금의 10대와 20대 초반을 아우르는 우리 자녀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은 사사기 시대 못지않게 화려하고도 위험한 영적 가난 환경 속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을 보면 첫째, 디지털 원주민이자 스마트폰이 신체의 일부인 세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쇼폼 영상과 자극적인 매체에 노출되어 주의 집중 시간이 극도로 짧습니다. 이들에게 깊은 말씀의 묵상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가르치기가 물리적으로 매우 힘든 구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둘째, 극단적인 나중심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내 생각이 진리라고 말하는 이 세대에게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기독교의 절대 진리는 독선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셋째, 극심한 불안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통계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최하위권이며 자살 충동 지수는 최상위권입니다. 수능 시험을 위해 평균 100만 문제를 풀며 무한 경쟁 속에서 신음하느라 아이들의 입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잊었으며 그 속에서 힘겨워하고 외로워합니다. 여기서 우리 기성세대는 철저히

0: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가 넘쳤는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생생한 간증이 넘쳤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감격을 삶으로 보여주지 못했다면 자녀들은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잘파 세대 자녀들과 영적으로 단절되지 않고 맥주 감사절의 신앙과 기쁨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첫째, 삶으로 증명하는 진짜 감사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잘파 세대는 위선과 형식을 가장 싫어하며 가짜를 기가 막히게 알아챕니다. 부모가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 돌아와서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며 살아간다면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가짜로 규정해 버립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야다, 즉 경험으로 알게 하려면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모습, 이번 반년 동안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단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감사의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둘째, 첫 열매와 구별된 예물의 훈련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이 용돈을 받거나 작은 소득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법을 부모가 곁에서 직접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헌금은 단순히 돈을 드리는 행사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최고의 체험적 신앙 고백입니다. 어려서부터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 되심을 몸소 배우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 예배와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까지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엄중한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감사하라고 100번 외치는 것보다 부모 세대인 우리가 먼저 어떤 형편에든지 감사하는 삶의 본을 보여주는 진짜 신앙 전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감사절을 기점으로 부모와 기성세대의 눈물의 반성과 결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가정에서 감사의 간증이 회복되고 우리의 자녀들과 손을 맞잡고 대대로 이어지는 영원한 감사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부천 참 좋은 교회 박용철 목사님께서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다음 세대와 함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2-326-3491번, 지역번호 032-326-3491번 부천 참 좋은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455장, 새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통합 찬송가 455장, 새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3절부터 10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지체하지 않고 걸어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사명의 길을 지체하지 않고 걸어가려면 첫째, 내 죄의 결과를 직면해야 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된 후 예루살렘 본궁에 돌아온 다윗이 가장 먼저 행한 일은 무엇이었나요? 3절에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라고 해요. 압살롬은 다윗이 피난 갈 때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 10명과 백주에 동침했었지요. 당시 관례대로라면 반역자에게 더럽혀진 후궁들을 죽이는 것은 왕의 권한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들을 가까이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별실에 두어 보호하는 동시에 그곳이 자기 눈에 보이도록 했어요. 다윗은 이 여인들을 볼 때마다 자신이 과거에 지은 간음과 살인의 죄, 나단을 통해 들은 징계의 말씀을 처절히 대면해야 했지요. 자기 죄가 낳은 참담한 비

대극의 흔적을 숨기거나 덮지 않고 온 백성이 보고 알 수 있도록 궁 한편에 둠으로써 날마다 자신의 수치를 직면했어요. 회개하기 전에 다윗이라면 아마 이런 수치스런 현실을 지워버리려고 했겠죠. 하지만 이제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진정한 회개는 죄의 결과를 외면하지 않아요. 잠깐의 부끄러움이 두려워 죄의 흔적을 감추려 하고 수치를 덮기에만 급급하다면 또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고 즐기게 됩니다. 결국 파멸의 길로 질주하지요. 반면에 내 죄를 인정하면 잠깐은 부끄럽겠지만 그것이 수치로 끝나지 않고 죄를 이기는 거룩한 능력이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의 결과를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적용을 통해 그동안 끊어질 것 같지 않던 고질적인 여자 문제와 중독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내 안에 악하고 음란한 죄의 고리를 끊어내는 구별된 적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죄와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받는 가족이나 지체가 있습니까?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거나 숨기려 하지는 않나요? 사명의 길을 지체하지 않고 걸어가려면 둘째, 말씀을 들은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4절에 다윗이 아마사에게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고 해요. 다윗은 세바의 반란 진압을 위한 작전에 돌입합니다. 민심을 수습하고 요압을 견제하고자 압살롬의 군장이었던 아마사를 전격 기용하여 유다 사람들을 소집하도록 해요. 그런데 5절에 보니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간 아마사가 지체하여 왕이 정한 기일을 넘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과거 압살롬 편에 섰던 전력 때문이었겠지요. 백성은 아마사를 쉽게 인정하거나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6절에 보니 곧장 아비새를 투입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개인적인 감정과 원한에서 비롯된 문제였지만 세바의 반란은 그 성격이 달랐어요. 베냐민 지파 출신 세바의 반란은 지파 간의 뿌리 깊은 갈등의 폭발이었습니다. 지체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면 온 나라가 걷잡을 수 없는 분열의 수렁에 빠질 위기였지요. 세바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요새를 구축하기 전에 서둘러 그 틈을 막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를 때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와 순종의 감동을 주실 때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요 하면서 미루는 것은 사탄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과 같아요. 사탄은 내가 주저하는 동안 내 마음속에 견고한 진을 더 단단히 쌓아요. 그렇게 문제가 커지기 전에 죄의 유혹이 내 마음을 장악하기 전에 즉시 결단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 위기 앞에서 지체하지 않고 자신을 따르는 용사들을 즉시 파송했어요. 이렇듯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내게 주시는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말씀을 듣고 순종을 미루다가 문제를 더 키운 적은 없습니까? 오늘 내가 즉시 결단하고 실행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돈과 욕심을 따르다가 생과부가 된 것이 자기 삶의 결론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이제는 자녀의 신결혼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믿지 않는 가정의 장녀로 태어난 저는 큰딸은 살림 미천이다 라는 말을 들으며 성장했어요. 냉정한 계모손에서 자란 어머니는 자기 연민과 자기애가 강하셨는데 저를 향한 사랑과 기대감이 매우 컸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좋은 대학과 직장에 들어갔지만 늘 무기력했지요. 서로를 탓하며 싸우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결혼하기보다 돈과 아이만 있으면 행복하리라 생각했지요. 그러다 나이가 한참이나 많은 성공한 사업가를 만나 아이를 낳고 오직 자녀 양육에 열과 성을 다하며 엄마로만 살기로 결심했어요. 비록 혼인관계는 아니지만 아이 아빠가 저희 모녀의 미래를 책임져 주리라고 기대했죠. 하지만 그것은 제 착각일 뿐이었어요. 아이 아빠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저는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범생이던 아이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우울증을 앓았고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응급실에 여러 번 실려갔습니다. 게다가 친정아버지 명의로 산
집은 아버지의 연대 보증

0: 이 문제되어 경매로 넘어가 저는 3년 넘게 법정 다툼과 여러 건의 고소 사건을 겪어야 했지요.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배우자가 없으니 홀로 그 시간을 견디며 일을 처리해야 했어요. 10절에서 관계와 질서를 무시하고 살인을 저지른 요압처럼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온 결론으로 저는 생과부가 되었습니다. 30대부터 과부로 지낸 저 자신에 대한 연민을 내려놓고 돈과 욕심을 좇아 살아온 죄를 회개하며 자녀가 신결혼을 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교회 고등부 학생들과 자녀가 신결혼을 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밝고 활기찬 마음을 유지하고자 운동을 꾸준히 하겠습니다. 입니다. 다윗의 명령을 받은 아비새와 요압의 군사들이 세바를 쫓아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렀을 때 정한 기한을 놓치고 뒤늦게 군사를 모아온 아마사가 당도합니다. 요압은 자신을 제치고 군사령관이 된 아마사에게 다가가서 내 형은 평안하냐 인사하면서 칼로 그의 배를 찌릅니다. 아마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지요. 요압은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을 위해서 아브넬과 압살롬에 이어 세 번째로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는 항상 자기 자리와 이익을 지키고자 사람을 제거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은 언제나 친근함과 속임수였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이렇게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친근하고 익숙하게 안심시키는 말로 다가와요. 그러다 보니 그 유혹에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늘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당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요압은 다윗 곁에 있으면서도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은밀한 죄의 비밀을 약점으로 잡고 다윗을 쥐고 흔든 인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중요한 순간마다 자기 유익과 권력만을 구했어요. 아무리 좋은 공동체에 있어도 나의 위선과 거짓, 죄를 보지 못하면 요압처럼 내 이익과 성공을 위해 곁에 있는 가족, 지체들에게까지 칼을 겨누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 앞에서 내 죄의 결과를 직면하고 말씀을 들은 즉시 순종함으로 사명의 길을 지체 없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다윗의 후궁처럼 숨기고 싶은 죄의 흔적들이 저마다 있습니다. 수치가 두려워서 덮고 지워버리고 싶은 유혹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죄의 결과를 직면하는 것임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마주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말씀으로 잘 직면하길 원합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고질적인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감동을 주실 때 순종을 미루지 않고 즉시로 결단하고 행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내 유익과 기득권 때문에 위선과 이기심으로 행동하지 않고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숨은 악 때문에 애통하고 말씀을 들은 즉시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된 하루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계시지요?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19장 17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열두 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말을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주위 사람들로 인해 기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해 기뻐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 경제가 나빠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게 참 어렵다고 얘기하지요. 그러나 어떤 것이 나에게 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다며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전환이 바로 믿음의 감사입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조호영이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가치,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의 한 고속도로에서 트럭과 자동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트럭이 승용차를 깔아뭉갠 상태에서 불까지 나는 대형 사고였습니다. 불이 이어붙어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승용차에 달려들어 운전자를 구해냈습니다. 용기를 낸 소방관 덕분에 운전자는 비록 발가락은 몇 개 잃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운전자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소방관을 찾아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소방관의 이름을 들은 운전자가 갑자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미숙아로 태어나지 않았나요?
2: 네, 맞습니다. 어머님 말씀에 의하면 저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훌륭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 겨우 살았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죠?
1: 미숙아인 소방관을 살려준 의사 선생님이 놀랍게도 그 운전자였습니다. 2011년 3월 29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생명을 구해준 은인에게 보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똑같이 다른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나의 생명을 구원해준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보답도 바로 전도입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일인 전도를 위해 온 힘을 쏟으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저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감사를 찾게 하소서. 생명을 구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른 생명을 구하는 일에 힘씁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아크로스의 찬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준행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향유 옥합이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4절을 본문으로 맥추절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야곱이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자기의 11번째 아들이 있는 요셉에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애굽에 내려온 야곱을 데리고 요셉이 바로 앞에 갑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당신 나이가 몇 살이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내 나이가 130살입니다. 이때 요셉이 몇 살이었죠? 요셉은 30살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총리되고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었고 풍년 뒤 흉년이 왔을 때 7년 흉년 가운데 2년 흉년 되었을 때 야곱과 자기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모두 애굽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30살에 총리가 되었고 7년 풍년 지나갔습니다. 37살. 2년 흉년 지났습니다. 39살. 요셉이 39살 되었을 때 야곱이 130세. 그러니까 야곱이 91세 때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세월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때 상황이 잘 나타나 있는데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 하수에 버리고 여자아이들만 딸아이들만 살려두는 바로의 칙령이 있었습니다. 애굽 왕이

이분이 산파 십보라라 하는 사람과 부활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졌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셨고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렇게 출애굽기 1장이 마쳐집니다. 2장 1절로 가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그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모세의 출생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야곱이 애굽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몇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죠? 80세.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으면 애굽에서 나가기 80년 전이에요. 400년 가운데 80년 전이니까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이 320년 동안 지나갔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나기 3년 전에 형 아론이 태어났고 아론이 태어나기 전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한 12, 3년 사이에 미리암이 태어났습니다. 미리암이 태어날 때 아론이 태어날 때까지만 해도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는 게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때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지는 이런 역사가 성경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나가보았더니 자기의 히브리 민족이 핍박받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돌을 취하여 그 히브리 사람을 박해하고 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죠? 40살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사이가 40년이 지나간 것. 40년. 그것이 탄로가 나자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가서 그의 부인을 얻게 되죠. 그리고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다가 어떤 날 양무리를 이끌고 서쪽으로 가는데 호렙산 기슭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때 모세가 몇 살이라고요? 80세라니까요. 출애굽기 2장이 전체 80년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드디어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유월절 사건이고 출애굽 사건입니다. 유월절이 언제였죠? 언제이죠? 유대의 원력으로 1월 14일 날 저녁에 유월절을 지키고 1월 15일 그들이 그곳에서 출발해서 나오게 됩니다. 12장 1절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1월 15일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달 초하룻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셋째 달입니다. 첫째 달 1월 15일 날 출발했습니다. 둘째 달이 지나고 셋째 달 첫날 셋째 달.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얼마 만에 시내 산에 이르죠? 시내 광야에 오죠? 첫째 달 15일 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달 첫날에 왔다니까요. 그럼 얼마 걸렸냐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지 계산자리에서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1월 15일 날 출발했습니다. 2월 15일 한 달 3월 1일이니까

약 45일 정도. 이 달력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태양력이 아니라 히브리의 달력으로 따져서 그랬기 때문에 약 45일 정도 시내산에 왔습니다. 시내산에 머물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짓는 모든 모형을 받아와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이 다 완공된 이야기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 도착, 출애굽기 20장 십계명 받은 이야기가 나오고 그로부터 21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20장이 시내 광야, 아니 모세가 머물렀던 시내산의 이야기를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가는 이야기가 민수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광야로 가는 겁니다.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 이하 함께 읽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여기 저를 잠깐만 주목해 주십시오. 출애굽기 34장은 어디에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죠? 아예 생각을 안 하시려고 그러시네. 시내산에 19장에 와서 떠날 때까지가, 성막이 완성될 때가 40장이니까 34장은 40장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요? 시내산에 지금 있는 겁니다. 시내산에. 시내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받은 것이 언젠가 하면 20장에 나온다니까요. 시내산 도착하고 그 다음 19장 다음 20장 십계명이 나와요. 근데 그 십계명에 나오는 이야기, 소위 이야기 가운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라.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라. 이건 굉장히 순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기원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맥추절을 지키지만 안식일 살피고 맥추절을 생각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오기 전에, 자, 출애굽기 16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자, 여러분 잠깐 보십시오.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온다니까요. 19장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몇 장 읽었어요? 16장. 그럼 아직 시내산에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안식일을, 이 지금 출애굽기 16장이 어떤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안식일 전날, 너희는 내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내일 먹을 것을 오늘 다, 내일은 안식일이다, 내일은 휴일이다,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아침까지 간수하라. 내일 안식일에 먹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안식일이 처음 시작된 것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럴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처음 안식일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마지막 날 쉬심으로 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사람은 마지막 날 창조되고 첫 번째 맞이한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사계명으로 다시 갑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라. 그래서 신학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신학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한 주일에 첫날 예배를 드리고 그 영적인 힘으로 세상에 나가 한 주일을 살라, 그런 뜻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려요. 지나간 한 주일 세상에 있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과. 틀린 말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신학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우리는 안식일을 신학적인 개념으로 주일을 지키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한 주일에 첫날 예배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제7일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천지창조를 6일간 하시고 제7일 쉬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만들어지면서 첫날 안식부터 했다니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안식일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안식일 준수가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것이죠.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는 게 늘 말씀드리지만 계명입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쉬라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밭 갈 때, 거둘 때에도. 본문 21절 다시 봅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밭 갈 때가 언제죠? 파종기입니다. 밭을 갈고 이제 공 씨를 뿌릴 때. 그 다음에 거둘 때 어느 때요? 추수 때예요. 파종할 때도 추수할 때도 쉴지며. 언제가 농사일에 제일 바쁜 때가 언제예요? 파종할 때하고 또 언제예요? 추수할 때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쁜 때라도 안식일은 꼭 지키라는 거예요. 바쁘니까 바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쉬는 시간에 예배드린다가 아닙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하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 신학적인 개념으로 구약엔 제사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먼저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가 삶을 살아야 된다. 안식일은 단순히 노동을 하지 않은 무도는 무노동이 아닙니다. 이 안식일 이것은 세상의 상식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사실 생각하면 그렇게 바쁜 파종기에 그렇게 바쁜 추수기에 쉰다? 일거리 있을 때 일을 해야지, 일이 바쁠 때 일을 해야지, 일 없을 때 시간 내어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먼저 드리고 기도 먼저 하고 찬양.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끔 나 오늘 바쁘니까 좀 이따 바쁜 시간 지나고 나서 뭐 하자 많이 이야기하시죠. 그죠? 내 삶, 내 생명, 내 물질, 내 모든 것은 나의 노동, 나의 노력, 나의 힘, 나의 재능,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만 그것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일의 개념이에요. 그게 예배의 개념이에요.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를 뒤로 우선순위에서 미룬다?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77절, 자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 뒤에 나오는 구절 23절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사실 세 번이라고 말할 때 그 절기가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을 이야기합니다. 이 수장절 우리로 추수감사절이죠. 초막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세 번째 절기를.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유월절 이야기는 없습니다. 칠칠절 사실 오늘 칠칠절만 맥추절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기 23장 16절 너희는 이 칠칠절을 지키라. 왜 칠칠절인가? 유월절을 지키고 일곱 번째 안식일이 지납니다. 일곱 번째 안식일 지나면 그 날은 50일째 되는 겁니다. 그날이 오순 50일. 그날이 맥추절입니다. 초실절입니다. 처음 이건. 근데 맥추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밀을, 첫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면 첫 추수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제사입니다.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그 동기가 뭔가? 아니 잠깐만 더 설명하면 신학적인 개념으로 그 칠칠절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유월절 이후 일곱 수를 세일지니 내 하나님 앞에 칠칠절을 지키라. 신명기 16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곱 수를 세일지니 일곱 수 7일을 일곱 번 그렇게 그 다음날이 50일이 되고 그 오순절날 신약성경에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임하여 성령 강림절이 됐던 것입니다. 이 맥추절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약속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 들어가서 사실 우리가 아직 시내산에도 오지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은 만나를 먹을 때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오늘 내일 끝까지 거두어 그리고 십계명 20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라. 그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들어갈 땅에, 지금 이곳에서는 만나가 있지만 너희가 들어갈 땅에 가면 만나가 거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가 거치고 그들이 농사하여 가장 첫 번째 거둔 그 가운데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즐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광야 40년은 무농사로 만나로 먹고 마셨지만 먹었지만 가나안 입국 정착 후에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대한 감사를 드리며 드리는 즐기. 그래서 77절이 맥주 감사절이 감사의 즐기가 되었던 겁니다. 첫 열매, 첫 열매는 다음으로 익혀질 모든 열매의 본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는 신앙을 갖는 것처럼 전체의 모든 것이 그렇게 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전지전능 능력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 이 맥주절을 지킬 때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 객과 과와 과부 그들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명령, 가나안 입국 39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 후에 실제로 첫 수확을 거두었을 때 그들이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신학적인 개념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되고 그 교회 복음의 열매로 이루어진 신약의 교회 성도들이 이 삶을 감사하며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맥주절 성경을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6절입니다. 일곱째 함께 읽습니다. 일곱째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로 이 에바는 그 가루를 담는 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 20% 찬 정도의 가루. 떡을 두 개를 만들어서 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어서 바칠지니 이는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 아니오. 누룩 없는 떡, 그건 유월절에 먹는 겁니다. 근데 맥주절에는 누룩을 넣어서 시간을 필요로 하고 누룩을 넣어서 만든 때 그 여호와께 드린 첫 요제며 요제, 흔들요자, 제사죠. 구약시대에는 반드시 이렇게 요제로 드리는 제사가 제사 방부에 어떤 것은 화제로 불태워서 드리는 거죠. 어떤 것은 곡식을 드리고 어떤 것은 양을 드리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3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유, 유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첫 수확으로 제사장이 제물을 위아래로 흔들어 요제로 드리는데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 수소 1마리, 순양 2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이건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고, 역시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어린 순양 한 마리를 화목제로 함께 바쳤던 겁니다. 이게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77절의 절기입니다. 신명기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77절이 있기는 맥주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 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정해진 게 없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신명기 16장은 아까 레위기 다름, 레위기는 제사를 드리는 레위 지파의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 지파가 행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신명기는 광야에서 세대 교체가 된 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동편에 동편에 있을 때 그곳에 모세가 이 율법을 다시 율법을 받은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다시 이야기한다. 그게 디오트로나미 신명기입니다. 디오트로스 노모스 율법 제론, 율법을 다시 가르치는데 그들에게 예물을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누가 지켜야 할 건지 어디에서 지켜야 할 것인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함이더라. 즐거워함.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모두가 함께 즐거움으로 지키는 절기, 그게 맥주절입니다.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대로 오늘날 개념으로 조금 바꿔 말하면
헌금의 액수가 제...

0: 정해진 게 아니고 내가 느끼는 감사대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드림이 어디에 써야 되는가? 그 집안에 있는 종과 노비,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나그네, 객과 과와 과부를 초청해서 차별 없이 누구나 다 그들 모두에게 노동을 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 3차 이렇게 했습니다. 유월절에도 이렇게 하고 맥주일도 이렇게 하고 수장절, 추수감사절. 우리는 1년 3차 이렇게 하지 않고 추수감사절에 큰 잔치를 해마다 하는 게. 그 다음 민수기 28장 26절에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는 성회로 모일 것이오. 성회로 모일 것이오. 우리가 추수감사절 전에 꼭 성회하죠. 부흥회 하잖아요. 그죠? 온 백성이 한자리에 모여서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생업을 위한 일 아무도 하지 말아라. 노비도 시키지 말고 종도, 그 누구도 일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장 바쁜 때에 파종기에 추수기에 1분 1초가 아까운 그때에도 다 모든 걸 스탑하고. 이게 뭐예요? 오늘날 말로 말하면 예배의 우선순위를 둬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일날 바쁘다고 딴짓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성경은 그 어떤 바쁜 추수기 때 농사하는 사람들, 목축하는 사람들 그때 쉽게 말하면 새끼가 낳아도, 염소가 새끼를 낳아도 중단하고 예배 드리고 가장 먼저. 그렇습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24절,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니. 첫 번째 대적을 하나님께서 물리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일곱 족속들을 다 주께서 물리쳐 주시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남아있습니다. 내 지경을 넓힌다. 단순히 부동산을 많이 갖는, 지난 금요일 날 얘기대로 부동산만 넓혀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향력이, 우리의 지경이 넓히고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데려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그냥 두고 와도.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어디에서 지키죠? 그렇죠. 예루살렘에 가서. 그럼 산지사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려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 땅 원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목축하고 농사일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두고 가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켜줄게. 너희가 지킨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지켜야 돼. 근데 내가 지켜줄 거야. 뭐만 하면? 너희가 이철기를 제대로 지키면 국경을 맞댄 적국들이 서슬시 부럽게 살아있던 고대 사회에서 온 나라의 성인 남자들이 농사와 국경 수비를 전부 제쳐두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이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면, 오늘날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린다고 내 모든 사업 팽개치고 예배드리고 온다면 너네 사업 되겠냐? 주일이라고 장사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손님이 안 오는 것도 아닌데.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집중하면, 내게 몰두하면, 내게 전심으로 마음을 쏟으면 내가 너희 모든 것을 지켜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계약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일을 다 책임질 거야. 너희의 대적을 물리쳐 줄 거야.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이 귀한 축복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목포 재건교회 정락준 목사님입니다.
1: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은혜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어려운 순간이

잠시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2026년 7월 11일 금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2001년 아프리카 말라위 윈베란 작은 마을은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가뭄과 기근으로 5개월 동안 이렇게 유지가 되자 많은 사망자가 생긴 거예요. 하루에 한 끼 배를 채우는 것조차 힘든 그 절망의 한복판에 14살의 소년 윌리엄 캄칼바가 있었습니다. 학비를 내지 못해 결국 학교에서 쫓겨나야 했고 비록 몸은 굶주림으로 하루하루 말라갔지만 소년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은 도서관에 꽂힌 그 낡은 미국 과학 교과서를 보게 됩니다. 거기서 눈을 사로잡은 그 한 장의 그림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거대한 바람개비 모양의 건축물, 풍차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영어도 모르니까 하나하나 어떻게 이렇게 사전을 보면서 해석했다고 해요. 그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풍차는 바람을 이용해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로 땅 속에 물을 퍼올릴 수 있다. 소년은 책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바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꿈을 가져요. 나도 풍차를 만들어 보고 싶다. 풍차 재료가 없으니까 매일 쓰레기장을 뒤집니다. 그러면서 윌리엄이 이렇게 재료를 찾고 있을 때 동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죠. 드디어 미쳤구나. 그런데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람들은 나를 보고 미쳤다고 말했다.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나를 보며 모두가 비웃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미 돌기 시작한 풍차가 있었다. 시작할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돈도 없었고 제대로 된 도구도 없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간절함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의 힘이 있었다. 배가 고파서 잠이 오지 않는 밤마다 나는 책을 읽었다. 책 속의 그림들은 나에게 분명 다른 세상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비록 내 몸은 굶주림으로

마르고 땅은 메말라서 먼지만 날렸지만 바람은 멈추지 않고 불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힌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이 열어두신 바람은 언제나 내 곁을 지나가고 있었다. 아무도 그것을 붙잡았을 생각을 하지 못했을 뿐이다. 바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었다. 윌리엄은 마침내 5m가 넘는 아주 조잡하죠. 첫 번째 풍차 나무탑을 세웁니다. 그때 그 풍차 날개가 돌아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얻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마을엔 풍차가 한 대, 두 대, 세 대. 그 전력으로 땅속 깊은 곳까지 지하수를 끌어올 수 있게 되고 온 마을에 불이 켜지고 그 땅에 물이 공급되니 가뭄이 해결되고요. 굶주림이 해결이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저히 파낼 수 없었던 내 삶의 가장 깊은 곳, 오늘 주님께서 그곳을 은혜의 저수지로, 성령의 바람으로, 생명의 생수로 우리에게 선물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 아침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풍차 나무탑을 세웠을 때 그 14살 소년이 떨리는 마음으로 나무탑 위로 올라가서 고정해 두었던 그 풍차의 날개 붙잡았던 선을 풀었을 때 그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풍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한 바퀴 두 바퀴 바람이 강해질수록 풍차 회전이 빨라졌지 않았겠습니까? 소년이 그 자전거 발전기에 연결해 둔 전선을 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그 모습들 마침내 조그만 전구 하나에 탁 하고 환한 불빛이 들어왔을 때 그 순간 온 마을을 뒤덮고 있던 비웃음들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사람들은 감격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우와, 우리 윌리엄이 해냈다. 진짜 불이 들어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국의 날씨 중에 비가 그친 지역도 또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혹시 극심한 가뭄의 기간이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영적인 기근 속에서도 우리는 꼭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땅에 메말라서 정말 먼지가 날린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부르는 그 바람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었잖아요. 이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이 성령의 바람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 그 성령의 바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요한복음 3장에 나와있던 그 표현처럼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은 성령이 불어주시는 그 바람, 그 바람 같은 성령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말씀과 기도 찬양의 풍차를 돌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저히 파낼 수 없었던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 그 굳어진 곳에서 은혜의 저수지가 이루어지는 생명의 생수가 저는 터져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윌리엄 캄콸라의 이야기처럼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15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2001년에 14살 때 또 이런 일들을 만들었던 영화까지 나왔더라고요. 자, 오늘 복된 금요일 아침 여러분, 바람을 길들인 그 풍차 소년이 세상을 변화시켰다면, 그 아프리카 말라위를 변화시켰다면 우리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있어요. 바로 우리 극동방송의 전국에 있는 우리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입니다. 아, 정말 찬양의 선교사처럼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또 공부하면서 이 찬양 연습, 또 이 안무 연습 열정적으로 연습해서 이번 8월에 있을 나라사랑 축제 8월 13, 14에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1년에 한번 정말 나라사랑 축제가 우리 전국의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역을 찾아가잖아요. 이번에는 전남 여수 그리고 우리 전북의 익산 지역에 가서 정말 전국의 우리 귀한 합창단원들이 한 마음으로 공연을 하는데, 오늘 그러니까 내일 1박 2일 동안 천안에서 저희가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진짜 또 연습도 하고 영적으로 훈련받는 시간을 갖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잘 모르셨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14살의 풍차를 돌렸던 윌리엄 캄칼바처럼 오늘 정말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사람들, 그 성령의 찬양들 정말 함께 할 우리 귀한 어린이 합창단을 응원하면서 여러분도 오늘 그 오고 가는 길 전국에서 모이게 되는데 안전을 놓고 또 기도해 주시고 영적인 부분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모든 상황들 있잖아요. 건강 또 아프지 않게 여러분 잘 이번 나라사랑 축제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으로 같이 해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쌀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공유해놨습니다. 꼭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7월 10일 금요일 아침 우리 이덕주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오늘 하루도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6021님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처음 참여하셨는데 피디님 저도 지금 수련회 가기 위해 엄마와 서울중앙서 가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전국의 많은 단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요. 오늘 전국에서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모이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7944님 오늘 오프닝 윌리엄 캄칼바의 이야기 정말 감동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송 힘있게 불러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하실 거예요. 일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 주시는 도움으로 아름다운 그 복된 금요일 아침 보내시기를 기대합니다. 오프닝 말씀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문자 보내시면 링크 보내드리고요. 어저께 인문학을 하나님께도 정말 깊은 감동입니다. 못 받아보셨다면 인문학이라고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뒤에서 나의 등뒤에서

0: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복된 아침, 행복한 아침. 정말 많은 분들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하고 계시는데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3981-0539-4731-3644님도 저는요 연차인데요. 7358님 집에서 쉬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이게 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쉬시면은 안 들으실 것 같은데 다른 거 보시고 드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들으시면서 영적인 이 풍차를 돌리고 있는 대단한 분이세요. 7358님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6089님 차 안에서 어깨를 으쓱으쓱하며 찬양하니 힘이 납니다. 행복한 아침. 2718님 모두 행복하세요 라고요. 1590님 오늘 처음으로 문자 주셨는데 아 이게 복음의 소리가 참 좋다. 네, 목소리도 좋다라고 하시는데 할렐루야 응원 감사하고요. 4420님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가 되게 하시니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삽으로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9640님도 오늘 처음으로 오프닝 신청하셨는데요. 잘 전해드릴게요.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금요일 또 서머 스페셜 인간 수업 여러분에게 짧게 편집해서 전해드립니다. 홍양표 박사님 잠시 후에 만나봅니다.
1: 안녕하세요. 홍양표 박사입니다. 우리 뇌에서는 시냅스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가장 작은 정보 전달 물질입니다. 그래서 시냅스는 정보를 주고받는 통로인데 이렇게 여러분 자료에 보시면 시냅스가 보이죠? 이렇게 시냅스가 이렇게 하나는 주먹처럼 하나는 이렇게 손바닥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보를 주고받을 때 딱 붙어서 주고받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는 거죠. 떨어져서 주고받는데 여기서 전류를 통해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정보 전달 물질을 밀어내고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주고 나면 그 전류는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그걸 재는 것을 우리가 뇌파. 그래서 우리는 전도체이기 때문에 이마든 손이든 어디서나 이게 전류가 측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마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뇌하고 가장 가까운 데서 이 양쪽 뇌를 이렇게 측정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델타파라고 하는 건데 델타파는 이제 잠잘 때 나오는 뇌파예요. 우리가 잠을 젊을 때는 잠을 뭐 밤을 며칠씩 새도 뭐 끄떡 않는다 당연하죠. 젊을 때는 이제 뇌가 아직은 건강하니까 그렇게 끄떡 않지만 그거는 뇌를 혹사시키는 거라서 반드시 나이가 들었을 때 뇌 안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 여러분 염두에 두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뇌는 생각하고 전혀 다르다고 그랬죠. 생각은 자야지. 이거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오면 어떻죠? 시차라는 건 느끼죠. 생각은 밤이에요. 우린 밤이에요. 자야 돼. 근데 얘는 그 시간에 안 잤었어요. 뇌는. 그건 자기는 늘상 하던 대로 일을 해야 되니까 낮인데 얘는 나는 일을 해야 돼. 빨리 자. 그래서 시차 졸린 거예요. 이렇게 뇌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잠잘 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잠잘 때 여러 가지 일을 하거든요. 대표적인 잠잘 때 어떤 일을 하나 이야기를 드리면 우선은 기억장.

낮에 30분 동안 단어를 빨리 외워서 시험 봤을 때 그 단어 누가 많이 맞추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건 단기 기억이에요. 단기 기억이에요? 자, 그런데 자 오늘 단어 외운 것을 한 달 뒤에 다시 봤을 때 열흘 뒤에 다시 봤을 때 그 단어를 누가 많이 외우느냐. 그러면 단기 기억 빨리 30분 동안의 단어를 많이 외운 애가 혹시 그러면 나중에 한 달, 두 달 뒤에도 많이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반드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낮에 보고 듣고 읽은 내용을 주로 잠잘 때 뇌가 저장을 하거든요. 어디다? 장기 기억에다가. 그리고 필요 없는 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면서 버려버리면서 이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잠잘 때 하는 일이 뭐냐면 또 중요한 일이 있죠. 낮에 일을 하면, 즉 뇌를 쓰면 뇌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뇌 에너지를 쓰고 나면 모든 에너지는 쓰면 찌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자동차 운전하고 나면 환경, 그렇죠? 자동차, 즉 휘발유면 휘발유, 디젤을 태우고 나면 뒤에서 오염물질이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뇌에도 오염물질이 나오는데 그 오염물질을 잠잘 때 다른 기능이 시냅스가 흡수를 해요. 흡수를 해서 다시 그걸 다 없앱니다. 그러면 잠을 푹 자면 아침에 일어날 때 찌꺼기를 다 없앴으니까 개운하게 벌떡 일어나야죠. 그런데 잠을 깊이 못 자면 아침이 힘들죠. 아침에 잘 못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냐? 뇌가 일어나지 마, 일어나지 마. 나 학교 가야 되는데 이건 생각이에요. 나 지금 학교 가야 돼. 이건 생각인데 뇌는 나 더 일해야 돼. 아직도 좀만 더 자.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더 자야 되니까 깨우면 울고 예민해지고요. 어른들도 아침에 눈뜨기가 힘들고 특히 학생들 못 일어나니까 꼼지락꼼지락꼼지락하고 아침도 안 먹고 학교 가잖아요. 왜? 깊은 수면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호르몬. 그렇죠. 호르몬 조절이 잠잘 때. 그래서 잠 못 자면 키도 잘 안 크잖아요. 호르몬들이 밤잠 잠잘 때 잘 운동을 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즉 면역력이 떨어지죠. 그러면 첫 번째 잠은 어떻게 해야 잘 자냐? 항상 같은 시간에 자라. 여러분 10시에 자나 11시에 자나 1시에 자든 몇 시에 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10시에서 뭐 2시 사이에 렘수면 깊은 잠, 즉 뇌가 원활하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학생들이 그게 되지 않으면 뭐 10시라고 자면 더 좋겠지만 11시면 11시, 12시면 12시에 자면 항상 12시 되면 누우라는 얘기예요. 12시에 자는 습관을 길들여서 아이들이 규칙적으로 자는 습관과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습관을 길들이면 항상 그 시간 되면 생각과 다르게 뇌가 일을 해요. 그래서 초저녁잠이 많은 사람은 그때 뇌가 일을 해요. 그래서 뇌를 일을 하니까 초저녁잠 많은 사람은 초저녁 때 어떻게 돼? 졸잖아요. 졸아요. 왜 졸아? 뇌가 일을 해야 되니까 재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새벽잠이 없다. 그럼 새벽에 깨우고 일찍 자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새벽잠이 많고 늦게 잔다. 그럼 늦게까지 뇌는 늘상 앉아버릿했으니까 그때까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멀뚱멀뚱한 거죠. 근데 일찍 자라고 누워도 안 자죠. 그런데 매일같이 일찍 자면 뇌가 다시 3개월 정도 되면 바꿔요. 그래서 잠자는 습관이 안 드는 애들은 3개월 동안 그 시간에 늘 불 끄고 자는 훈련을 해서 3개월은 돼야 바뀌는데 한 열흘이라도 안 되고 20일이라도 안 되면 안 되죠. 특히 어린아이들 제대로 잠 안 자는 애들 많잖아요. 그런 엄마들 제가 얘기할 때 괜찮아요. 3개월 정도면 항상 그 시간에 자는 훈련 드리면 합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은 시간에 자라.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잠자기 1시간 전에는 미디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잠자기 1시간 전에는 만약에 학생이다 그러면 얘가 항상 12시에 자야 된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면 11시에는 무조건 미디어를 끄라는 거죠. 미디어를 강제로 뺏으라는 거예요. 왜? 뇌는요. 미디어를 보다 보면 얘가 핸드폰 본다고 생각을 안 해요. 대낮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딱 끄고 갑자기 누워서 자면 야 갑자기 낮에 왜 갑자기 자려고 그래. 이렇게 뇌가 안 재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을 자도 비몽사몽에 깊이 못 자요. 그래서 아이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미디어 갖고 있다가 자는 애들이요. 아침에 제대로 일어나는 거 보세요 한번.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는 애 있나 한번 보세요. 없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는 무조건 한 시간 전에는 미디어를 끊고 뇌가 아 이제 밤인가 보다라고 느끼도록 해서 잠을 자게 해주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아이에게 많지만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규칙적인 자는 습관과 자기 전에 한 시간 전에는 철저하게 미디어를 차단시킨다. 이 두 가지만 성공하셔도

0: 내가 깊은 잠을 잘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인간 수업의 홍양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하는 인간 수업, 잠이 엄청 중요하다. 오늘 이 영상 링크는요, 제가 오프닝에 함께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오프닝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오프닝 말씀 문자 보내시면 그 안에 링크가 있으니까요,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오늘과 내일 1박 2일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나라사랑 축제를 위한 열정적인 연습과 기도가 될 것 같은데요, 추억의 찬양 메들리,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과 함께 해주시고, 지금 아까 우리 사연 준 우리 어린이 합창단 단원이 있더라고요. 오사랑 기억하겠습니다. 오사랑.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 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0: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부흥 있으리라 찬양과 함께 9091님 강원도 원주에서 방송을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원주 본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들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하세요. 이 방송을 지금 들으면서 우리 어린이 합창단 지금 오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단원 중앙사 31기 조화준 학생도 고속도로 위에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응원합니다. 2733님 외에도 오늘 여러분 인간 수업 영상이요. 제가 링크를 공유해 드릴 텐데 오프닝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오늘 오프닝과 함께 그 안에 영상 링크까지 공유하거든요. 샵 1069번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박 2일 우리 전국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천안에 모여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고 그리고 기름 부어주시는 그런 귀한 짧지만 아주 중요한 기간이거든요. 이 1박 2일에 많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더 특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혹시 비렐름 라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그는 사람을 행복하고 자유롭게 하는 정치란 바로 인간을 성적인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누구나 자유롭게 다양한 성을 만끽하는 것을 보장하는 정치여야 한다고 주장한 이른바 성해방론자였습니다. 이를 성정치 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는 다양한 성적 결정권을 인정하는 정책이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유익을 주며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인간이 성해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지금 절제와 질서가 없는 비윤리적 성생활은 오히려 개인을 성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성의 노예로 만든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영혼을 미혹하는 성해방주의자들의 악한 논리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는 이 같은 시기에 우리는 무엇이 가짜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더욱 잘 분별해야겠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예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보세요. 내가 못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문제다. 내가 감당 못할 일이라면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다. 기드온의 군사를 300명으로 줄이셨다.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탄 배가 거센 폭풍을 만났다. 예수님이 폭풍을 잠

광야에서 지낼 이스라엘이 금과 은만 들고 나왔다. 음식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이다.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다는 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신호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마주했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모든 것을 맡기며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도움 되십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신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아침 굿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갓모닝 2026년 7월 10일 금요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박창일의 음성으로 함께했는데요.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신다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하고 또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혹여나 내 앞에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하시려나 보다. 이건 하나님이 하실 문제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은님 권사님, 그래요. 오늘도 승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바른길교회 문순자 권사님, 월광교회 박영숙 집사님, 새희망교회 박계영 집사님, 백인자 권사님, 8905번님, 또 부천에서 우리 갓모닝 식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금요일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시는 우리 6472번님, 또 송남종 집사님, 시은, 하민, 하은 어머니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오늘도 기쁨으로 시작하는 하루입니다. 오늘 주님이 어떤 하루를 계획하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최화정 권사님, 또 0296, 0691, 5138번님, 9534번님, 9140, 1806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우리 1302번님은 요즘 찬송가 필사하면서 찬송으로 은혜받고 가사 적으면서 은혜받고 있습니다. 오늘 갓모닝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하루가 은혜의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강성자 권사님, 매일의 일상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한 아침입니다. 1237번님, 만나라고 출석 체크합니다. 갓모닝 식구들, 오늘도 주 안에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꿔가는 하루 되옵소서 라고 인사와 도전의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게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이겠죠. 만나라고 출석 체크해 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샵 015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데요. 샵 0153번으로 출석 체크해 주시고요. 또 듣고 싶은 찬송 마음껏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죠. 오늘은 5일차 찬송인데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귀한 찬송 함께 나눌 겁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 중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이 아침이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찬송 스토리 새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슬픔의 강을 건너 찾아온 영원한 친구 이 곡의 작사자 조셉 스크라이븐의 인생은 말 그대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결혼을 단 하루 앞두고 사랑하는 약혼녀가 물에 빠져 죽는 비극을 겪은 그는 슬픔을 잊기 위해 고향을 떠나 캐나다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평생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가난했던 그는 어머니를 뵈러 갈 여비조차 없었습니다. 멀리서 눈물로 기도하던 그는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자신의 신앙 고백을 시로 써서 보냈습니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위로받게 되리라. 이 찬송은 가장 외로운 자가 가장 든든한 친구를 만났을 때 터져나온 영혼의 노래입니다.

악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은 5일차고요. 새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스토리 기억하시고 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의 가사를 읊조리시면서 함께 필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연주 찬송 흐르고 있습니다. 필사 노트를 펼치셔서 적으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적으셨으면 좋겠고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새기는 그런 은혜의 시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고절편 선물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광주 꽃집명가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를,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오늘 예수 안에 살다 두란노 서원에서 생명의 삶 큐티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커피 원두를 위델 커피에서,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에서 식사권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렉스 루카도는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결점을 고치러 오신 재판관이 아니라 당신의 짐을 함께 지러 오신 가장 가까운 친구이십니다. 우리의 죄짐 맡으신 구주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염려와 문제를 돌보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평안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월광교회 김요한 목사님의 기도 나누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소중한 사연으로 함께 해주신 분 중에 두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릴 텐데요. 프로그램 마치고 개별적으로 연락드릴게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 선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하고 복된 날, 주님과 함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준을 따라 결정하며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과 생각과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균형을 갖추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기준 삼아 오늘도 좌우로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도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셔서 그 귀한 사역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복음 사역에 더욱더 함께 힘있게 동역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걸음이 닿는 곳마다 오직 예수의 향기 드러내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가정마다 일터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금호온천길에 위치한 광주 샘물교회 김판정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본문으로 감사가 축복의 문을 엽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감사주일로 지킵니다마는 사람들은 늘 감사보다는 늘 염려가 앞서

0: 것 같습니다.
1: 의식주에 대한 염려, 또 돈에 대한 염려, 또 건강에 대한 염려, 가족에 대한 염려, 또 이 대인관계, 사람과의 이런 관계성 안에서의 염려, 또 직장이나 사업에 대한 염려, 또 죽음에 대한 그런 염려, 여러 가지 염려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염려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크고 작은 이런 염려들이 늘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의 염려가 끝나면은 또 다른 염려가 찾아오죠. 자, 이번만 지나가면 되겠지. 그런데 여러분 어떻든가요? 이번 지나고 나면은 또 다른 염려와 걱정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가 지금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이 감사주의를 지키면서도 내 안에 염려가 있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이런 염려, 걱정들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염려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예배 시간에도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이 말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바울의 환경은 좋은 환경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보고 있습니다만은 빌립보서 또한 같은 환경이었어요. 로마 감옥, 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그곳에서 2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바울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재판은 언제 진행되어질지, 혹시 재판이 잘못돼서 내가 또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인간적으로 보면은 가장 염려하고 걱정해야 할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할까요? 바울은 자신의 환경보다 더 크신, 그 환경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염려하다 이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찢어지다, 또 나뉘다 하는 그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여러 조각으로 찢는 것, 우리의 마음을 여러 갈래로 나누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앉아도 걱정이 떠오르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근심이 밀려옵니다. 염려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문제로,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염려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문제, 환경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염려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와 간구로, 또 감사함으로. 염려 대신에 기도해라. 염려 대신에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염려 대신에 먼저 감사해 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은 감사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은 순서를 바꾸어 말합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감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응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고 계시고 치료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믿음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에 첫 열매를 드린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아직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지 않았어요. 그들은 첫 열매를, 첫 수확을 거뒀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이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머지 수확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셨음을 믿습니다. 질병 가운데도 지켜주셨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먹을 것을 주셨고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나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도는 이렇게 해라,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알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아이들이 내일 먹을 양식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이가 현실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 말씀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도 응답이 늦어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에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사라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 인신매매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노예 생활하면서 정착하면서 사는데 또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에 또 들어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의 인생은 감사보다도 원망이 더 많아야 되고 감사보다는 그의 인생을 비하하며 스스로 자결하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월이 지난 뒤에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요셉은 형들의 손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보았던 것이에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건강까지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욥기 1장 21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시온이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감사는 고통이 없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을 때, 고통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계획을 하루 단위로 보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셔요.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에 제자들의 눈에서는 무엇이 보였습니까? 절망이었습니다. 실패였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무엇인가 한자리를 하고 명예를 얻을 줄로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들의 소망, 그들의 꿈이 다 사라져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큰 절망의 사건을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건으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십자가만 보았지만은 하나님은 부활을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했다면은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읽어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맥주감사주는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곡식을 주신 하나님보다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밀 한 단보다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고 풍성한 창고보다 빈 무덤이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단순히 지난 반년, 6개월 동안의 결산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저를 붙잡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제 인생길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절의 감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는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읽어보면 그러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그리하면 이것이 중요해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면 이 말씀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기도하고 부르짖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여기에서 이 지각이라는 말은 인간의 이성과 계산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평안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평안히 앉아서 찬송하며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런 형편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은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병상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업이 어려운데도 찬송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 신비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평강은 인간이 만들어낸 긍정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이 지킨다 이 표현은 군사가 성문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군사 용어입니다. 로마 군대가 성을 철저히 경비하듯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둘러 보호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염려가 들어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의 울타리를 쳐버립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키고요, 낙심이 엄습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문제를 없애는 마술이 아닙니다. 감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때로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현실을 예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눈을 감고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따둑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지금 감사할 여력이 없어요. 재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환경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환경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마음 좀 변화시켜 주세요. 물론 하나님은 환경도 바꾸시고 사람도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형편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왜 마음입니까? 마음이 무너지면은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찬송할 수가 없어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면은 환경이 어려워져도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큰 광풍이 일어났어요.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고 배가 금방 뒤집어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풍랑이 없어서 주무신 것이 아닙니다. 풍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풍랑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풍랑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신뢰했던 것이 평강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풍랑이 없는 삶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제를 맞아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승진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렵게 취업을 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잘 되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그런 감사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내 건강이 무너지면, 내 직장이 무너지면, 내 자녀들의 길이 막히면 우리는 언제든지 또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감사는 조건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만들어서 감사한다. 이유를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만들어서 감사한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바로 그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예요. 왜냐하면 감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지요. 날 구원하신 주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것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그 다음에 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이 찬양을 지은 어거스트 스톰, 이분은 스웨덴의 목사였습니다. 이분은 목사이면서 또 찬송 시인이었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개하면서 그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내가 목회자가 되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1891년 어느 날 이 스톰 목사님은 내가 성도는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성도는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문득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목사님은 이 감사의 제목을 하나씩 하나씩 적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무엇으로 감사할까?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을 다 이렇게 써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환경에 대한 감사뿐이었어요. 그러면 성도들 가운데 이런 좋은 환경이 없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톤 목사님은 이 감사 설교 온 거를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감사할까? 성도는 무엇으로 감사할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었어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찾아온 것이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 이것이 맨 먼저 나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이 그래서 시작된 것입니다. 구원이 모든 감사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감사는 창고에서, 통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은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업이 막히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불평하실랍니까? 그럴 때 여러분 나는 감사할 제목이 없다고 말하실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분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은 한 해 농사의 첫 열매를 드린 절기이지만은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첫 번째 열매인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가 있을 때 바로 우리의 삶은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작은 은혜도 크게 봅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는 사람은, 작은 은혜도 크게 본다. 또 따라서 할까요? 불평하는 사람은, 큰 은혜도 작게 본다.

0: 여러분 감사합니까? 불평합니까? 감사하는 가정에는요 평안이 머물고 감사하는 교회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는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맥주 감사제는 우리의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게 없는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이미 주신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평하는 입술 대신에 감사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서구 금호온천길에 위치한 광주 샘물교회 김판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65국에 7272번 광주 샘물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스가랴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사랑해 드란. 금요일이 되면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달라지죠. 실제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설문조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금요일을 일주일 중 가장 기분 좋은 요일로 꼽는데요. 내일은 조금 늦잠을 자도 된다는 생각만으로도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고 같은 일도 조금 더 가볍게 느끼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요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걸까? 아니면 마음이 하루를 행복하게 만드는 걸까? 금요일이라도 걱정이 가득하면 웃음을 잃고요. 월요일이라도 감사가 있으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잖아요. 시편 118편 24절을 보니까 비밀은 어떤 요일이나 날짜에 있지 않더라고요. 이 말씀이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이기에 기뻐할 수 있는데요. 자, 이번 주 힘들었던 일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했던 일은 오래